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스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스님.
1: 예, 스님 오랜만이다.
0: 예, 스님.
2: 인사 올립니다. 양주 회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인공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래. 예.
2: 인사 올립니다.
1: 여기도 강원주는 다 졸업했지?
2: 네.
1: 둘 다 다 뭐 통도사는 생소하지 않네.
2: 네.
0: 그래도 스님 저는 한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1: 몇 년 만에 왔지만
0: 예.
1: 요 오랫동안 같이 요 살았으니까.
0: 예.
2: 큰 집에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
1: 그렇지.
2: 제가 침문 때 처음에 입방할 때 저 산문 통과할 때 사형스님이 데려다 줬는데 저 소나무 지나오는데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이제 강원이라는 거기에 많은 스님들이 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긴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 심장 뛰는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한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2: 네. 졸업하고 이제 이미 통도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알고 있고 그동안에 또 이제 절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성장했다 그런 뜻이다.
0: 저번에 그 경기도 박물관에서 전시하실 때 스님이 직접 드론 띄우셔가지고 그 자격증도 스님 그거 하시려고 다 따셨다면서요, 스님.
1: 지금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0: 예.
1: 우리가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그 시대 그 생각과 그 생활이 그대로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시대에 맞춰가서 살라고. 나도 뭐 예정 말기에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고 겪어왔잖아요. 겪어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래도 우리 성녀들은 아주 고풍을 많이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과 뭐 전통 풍속과 전통 민속과 전통 예술과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성녀들이 전 국민 중에서 우리 성녀가 제일 그런 쪽으로 많이 지키고 산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해도 7년 전에 머리 깎고 7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니까 그럼에도 스님 한 사람 지나가는 것만 해도 문화재라. 우리가 근본 성녀라는 그것과 근본 불교 사상과 근본 성녀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변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해도 괜찮아요. 근본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2: 진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1: 네.
2: 일단 먼저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1: 인도?
2: 네.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0: 시간을 내주시고 행거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한국 온 지 17년이 됐는데요, 스님.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양주에 있는 회암사라는 사찰의 주지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 사찰이기도 해서 참 걱정이 좀 많았지만은 그래도 주지를 맡게 됐는데 스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통도사 주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조계종에 외국인 스님들이 이제 주지를 이게 맡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꽤나 많이 이제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님, 저와 포함한 이 외국인 스님들한테 스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지 소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에게 큰 지혜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외국인 스님이건 네. 뭐 한국인 스님이건 간에 네. 그 마음을 다르게 묵을 건 없다 이래 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평상심시도라 하는데 평상심이 이 도라.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평상심을 가 있으면 되는 거지.
0: 네.
1: 그것은 뭐 외국인 스님이다.
0: 네.
1: 뭐 한국인 스님이다.
0: 네.
1: 아니면 뭐 어느 절의 주지다.
0: 네.
1: 어느 절의 주지다. 그거는 구분할 게 없고.
0: 네.
1: 근본 마음이 평상심을 가 있으면 되는 거라.
0: 네.
1: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0: 네. 알겠습니다. 평상심시도다. 이게 우리 주지 스님들의 화두로 삼겠습니다.
1: 그렇게 화두로 삼아야
0: 돼요. 네.
2: 저희가 지금 친문 때부터 뭐 평상심시도라던가 조국악화 이게 그냥 책으로 읽고 계속 들어왔는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뭐라고 하죠?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것들을 한 번씩 스님께서 이렇게 평상시시도라 특히 조국악화에 대해서 스님 말씀을 몇 번 하셔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맞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상기시키고 그랬던 게 좀 있거든요, 스님. 그 조국악화에 대해서도 스님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세요.
1: 조국악화를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은 다리 밑을 내 앞을 보라 이 말인데 그냥 조국악화를 한다 해서 그것만 내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구렁이 빠지나 엉덩이 넘어질까 이래서 이제 다리를 잘 보란 말이거든. 걸어갈 때만 조국악화가 아니고 누워있어도 조국악화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다리만 생각하면은 다리 밑 들 보락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그것만 매달리는데 그거는 하나의 뜻이지. 걸어갈 때 앞을 단디 보고 가야 안 자빠진다 이런 건데 안 걸어갈 때는 그럼 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자신을 반조해서 돌아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집에 사람이 있다가 주인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주인이 없으니까 빈집이라. 주인이 들어오면 이제 차지하잖아. 그 사람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런 말 하는 수가 있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면 정신 나갔나 이거거든. 정신 나갔나 그게 마음이라. 마음 다르고 정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나가버리고 나면 몸뚱이는 그냥 빈집이라. 그래서 정신이나 마음이 이걸 따로 보면 안 돼요. 정신 나가면 마음 나갔다 이래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있으면은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마음이 없으면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거라. 그래서 조국악화가 역시 그래. 조국악화만 볼 게 아니라니까. 누워가 있어도 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반조하지 못하면은 조국악화가 안 되는 거지.
2: 그래서 전에 스님께서

0: 먼산 보다가 발 걸려 넘어진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조각해서 아 저도 아 맞다 맞다 하면서 이게 뭐 요즘 하도 뭐 AI 막 하다 보니까 뭐 3년 후에 어떻게 되고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막 이래 사방에서 요즘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도 막 변해야 된다 뭐 앞으로 어떻게 뭐 불교도 AI 시대에 그거에 맞춰서 막 나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급하게 막 AI 공부도 해보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해보고 막 하는데 그 조각하니까 지금 당장 앞에 변할 거에만 막 신경을 썼지 정작 지금 당장 뭐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안 살펴본 것 같아서
1: 그 AI가 이야기하는 거 하는
0: 예.
1: 것인데, AI에게 전부 다 물어본다 그러고 뭐다 그러게. 그런데 AI라는 것이 비교하자면 수광체라. 지 자신은 빛이 없어. 달처럼 빛을 받아야 지가 빛이 내지. 빛이 없으면 지는 빛을 못 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듣고 지가 정보를 수집해가 그걸 간직해가 있다가 그걸 내놓는 거지. 정보를 받지 않은 건 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AI를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AI 그거는 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물건이지 지가 시킬 줄 아는 물건은 아닌 거라. 그래서 수강체라. 지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해. 빛을 받아가 빛을 발하는 거라.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은 뭐냐? 발광체라. 자기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라. 빛을 안 받아도 자기가 빛을 가 있는 거라. 그래서 능이 AI보다 판단 능력이 있고, 능이 AI 1,000개, 10,000개가 붙어도 참선하는 수자 하나한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말은 아주 없는 말이지만은 말하자면은 인간 AI라 참선하는 사람.
0: 스스로 빛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제 법명이 인공입니다, 스님.
1: 응?
2: 그래서 도반 스님들이 농담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AI 스님입니다,
1: 애야 스님이요.
2: 스님. 예. 이 수자 스님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 역시도 아직 선빵에 한 철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인연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선빵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화선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대의심, 분심, 대신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관화선을 시작을 하고자 하는 초보 이제 수자들에게 스님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지.
2: 네.
1: 원래는 그게 세 가지가 아니다. 이제 선도 명칭이 뭐 관화선이 있고 뭐지 묵조선이 있고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고 뭐 선을 이름을 많이 붙인 거라. 그건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지. 원래는 다 하나거든. 저 하도도 그렇지 않아. 하도도 1800 공안이 있다 하는데 그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라. 하나로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근기에 따라서 이걸 잡으면 손에 잡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잡으면 손에 안 잡히고 이걸 잡아야 손에 잡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다 인연소치라고 볼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세 가지인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된다, 뒤에 된다 이거 말할 것까지도 없고 또, 도노와 점수를 또 말하는데 점수를 하나, 도노를 하나 한 가지라. 근데 이제 점수라는 거는 점점 이제 닦아서 절차를 밟는 거고 도노라 하는 거는 한 번에 몰록 깨닫는 건데 점수를 해가 깨달으나 도노를 해가 깨닫는 건 마찬가지고 도노하기 전에는 다 도노도 점수에 해당되는 거라. 도노하기 전에는 도노에도 점수가 없는 게 아니라 도노되기 전에는 다 점수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거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고 하도도 그래. 하도도 관아선이라 해서 관아선이라는 거 그 말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라. 말에 매달리면 아무거라도 하도가 될 수 있어. 이 컵이면 이게 먹고 해도 하도가 될 수가 있고 머리도 하도가 될.

0: 그건 왜 하도가 되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도가 되거든. 네.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그 문제가 자체가 의심이라. 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면 되나? 그 의심이잖아요. 네. 그 의심 자체가 하도라. 그러면 의심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선택하면 되고, 네. 또 이제 뭐 하도를 뭐 준다 이렇게 하는데, 네. 주고받을 게 없어, 원래는. 네. 아무리 줘도 지가 의심 안 하면 하도가 안 되는 거라. 의심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의심하느냐?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그건 왜 다 알았느냐, 이거라.
1: 아닙니다.
0: 다 알아서 의심이 없나, 이거라.
1: 네.
0: 모르는 줄을 몰라서 그런 거라.
1: 네, 네.
0: 모르는 줄을 모르니 의심이 없는 거라.
1: 네.
0: 그 참선하는 사람 뿐 아니고, 네.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네. 지금 모르는 줄 모르는 건 모른다니까. 하기야 뭐 모르는 줄 모르면 천하 태평이지. 아무 걱정이 없지. 네. 없지.

0: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박물관 전시를 보면서 지금 제목이 네가 내다라고 해서 그거 이제 보면서 저희도 이제 불교 미술 하다 보니까 뭐 공부하면서 그 외 보통 이제 작품들을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작가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하는데 스님께서는 처음 이게 선사들이 하는 거고 이게 나는 이게 돌을 닦는 사람인데 그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게 이제 그 지금 작품들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어떤 그런 구상을 하시고 막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기에는 뭐 이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렇게 뭐 색깔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 쓰셔가지고 다들 지금 외국 분들은 이 작가가 청년 작가인 줄 안다고 지금.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님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저 안에 있는 아직도 그 청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뭐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스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스님.
1: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죠, 그게. 네. 그게 실제 어려운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노인인데 청년 생각을 한다 청년처럼 한다 이거는 남한 사람이 청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나는 청년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많은 거는 많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젊을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은 나는 아주 쉬운 거라. 그러니까 80먹은 사람이 20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거는 이미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에 대해서는 시비할 거 없는 거라. 아주 간단한 게 뭐냐. 새롭게 마음을 가지는 거라. 일신 우일신이라. 날마다 새로운 거. 언제든지 새로운 건 자체는 젊은 거잖아요. 물건도 새로운 거는 젊은 거고 뭐든지 다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예전에 없던 것이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살 먹은 사람도 새로울 수가 있고 100살 먹은 사람도 새로울 수가 있다 이거라. 그것만 하는 생각하지 뭐 젊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 그거 뭐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 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0: 안 넓잖아, 그거.
1: 네.
0: 넓은 사람도 새로 올 수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신라라는 게 무슨 말이고, 신라가?
2: 신라.
0: 새 신자잖아요. 신라가 새로 올 신자잖아. 새로 올 신자. 라자는 무슨 라자고? 라자는 우리가 마을에 동네고, 군이고, 도고, 나라에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자가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말이 먼저 있었어. 언어가, 문자보다 언어가 먼저라. 그럼 언어가 있었는데, 문자로 언어에 맞춰하려 하니까 그 문자로 쓴 거지. 문자 읽기 전에, 글자 읽기 전에 말은 있었어. 그러면, 나라라 하면, 나라 국자가 있거든. 나라 국자가 있으면, 나라 국자 써놓으면, 일본 사람도, 아, 이거 나라란 말이구나. 중국 사람도 나라란 말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도 나라란 말이구나. 그 말, 의미는 알잖아요. 그런데 발음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나라 국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은 군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은 꾸어라 그래, 꾸어. 그 발음이 틀리잖아요. 그 글자는 같은 거라. 의미도 같은 거라. 단지 발음이 틀릴 따름이라. 그래서 새로운 나라라 이 말이야, 신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새 나라라. 우리가 여러분들 젊을 때 그 뭐고 새마을 운동가 기억하나?
3: 훨씬 다음 세대입니다.
0: 우리나라에 새마을이라거든. 새 마을이나 새 나라나 같은 게 단위가 이거는 마을 단위고 이건 나라 단위가 이제 나라라 하는 단위고 그래서 새 마을이나 같은 말이라. 그래서 신라라는 거는 새롭게 나라를 한번 건설해보자 이거라. 그래 신라라. 그 새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되나? 좀 옛날처럼 골타분한 생각과 있으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한번 정신 좀 차려가지고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기거든. 애 달랠 때 자장자장 하잖아. 그 자장가가 있잖아. 그 자장신임 때문에 자장가라 하는 거라. 자장신임은 부처님이라. 그런 때문에 우는 애도 자장이라 하면 낯설 정도라. 안 울 정도라. 그래서 자장가가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뭐냐. 시부지기라, 시부지기. 시부지기라. 때가, 때시자, 안 입을 자, 이를 짓자. 때가 오지 않는데 일어난다. 일어날 짓자. 시부지기라. 그게 이제 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게 이거 통사에서 나온 말이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이라. 그게 왜냐면 시부지기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어난 거라. 우리 한방에 이래 있다가 그 사람 시부지기 어디 나갔다 하거든. 제일 빠르게 나간 거라 그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시부지기라고 하는 걸 갖다 좀 비하해서 지금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시부지기라. 때가 되지 않아서 나가본 거라 이미. 그보다 더 빠를 수가 없는 거라. 그보다 더 새로울 수가 없고. 그 정신이라. 그 정신을 가지고 통도사 장건하고 11년 만에 삼국을 통일했어. 조그만 신라가 백제보다 못하고 고구려보다 못한데 삼국을 통일했다니까. 새로운 것이 시부직이라. 그만큼 딴 사람이 요만큼 새로우면 나는 한 발 더 앞에 새롭고 또 딴 사람이 요만큼 새로우면 나는 그보다 한 발 더 새롭고 시부직이만 적용하면 어디든지 다 빠른 거라. 그래서 시부직이만 나는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내 그림이 뭐 20대, 30대보다 더 젊어, 그림이. 네. 그런 이야기 듣는다, 내가.
1: 지금 나홍선사 시에 선시에 우리가 아침에 행선추원을 하잖아요, 스님. 거기다가 견하형자 득의탈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문화명자 견삼도. 그러니까 저를 보는 자는 삼도가 멸하고 저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해탈이 되고. 그러니까 이 중생이다 부처다라는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게끔 한다라는 그런 선시가 있는데, 그 우리 아침에 늘 행선추건이라고 아침마다 하거든요. 저는 그 내용이 늘 아침에 감동을 좀 많이 받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스님을 뵙고 여쭈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을 스님께 한번더 여쭤보고서 스님의 지혜를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의탈 그 뜻을 스님께서 한번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 많은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0: 내 이름을 누가 들으마 삼도를 면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부처님이 내 말만 들어라, 내 이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겠네 이거. 근데 참으로 이거 이제 가상으로만 해놨거든. 가상으로 말이고 우리 부처님도 엄격히 보면은 가지 않아요. 나무로 조성했거나 뭐 돌로
1: 동으로
0: 조성했거나 이래서 그걸 갖다 등신이라 그러잖아. 등신이란 말은 말고 가틀 등자 몸신자거든. 그 사람이 아닌데도 몰라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걸
1: 같아요.
0: 등신이라 그래. 그리고 모든 상을 뭐 세종대왕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 이렇게 해놨잖아. 세종대왕의 등신이라 그래. 실제 세종대왕이 아니잖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으로 지금 상을 모셔놨잖아요. 그걸 등신이라 그래. 가틀 등자 몸신자 세종대왕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상을 보고 세종대왕으로 여기라 이 말이거든. 그게 등신이라. 그래서 불상도 역시 그래요. 불상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이 생각해라. 여기해라. 그거거든. 그런 때문에 그 추원할 때그 문화명자 이것도 이제 등신 신은 아니지만은 그런 하고
1: 부처님을 생각하고
0: 같은 거라. 같은 때문에 이제 기의를 하는 게 있잖아요. 기의를 해야만이 이제 그 끈앞을이라 하거든. 그 끈앞을 잡는 거나 그런데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 면선을 낼때 끈앞을 로퍼를 타잖아요. 그 로퍼를 잡아야 되거든. 안 잡거나 못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라. 그런 뜻에서 그런 거라.
1: 그럼 부처님의 수행했던 것을 믿고 그 수행의 길을 따라가면은
0: 따라라 이 말이야.
1: 이 삼도에서 멸하고.
0: 그렇지, 그렇지. 해독에 전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걸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시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 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자잘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소식 해만 한 번에 터져보라 이거라.
1: 저희가 유론 1학년 때 스님께서 방장 취임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0: 그때 이제 화엄 살림 법회 때 스님께서 이제 입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법상에 딱 올라가시고 화엄경에 이 요약한 개송을 다 이렇게 암송하셔가지고 예, 읊으시는데 예, 처음에 한번할때 멈췄다가 다시 시작부터 다시 하셨거든요. 멈췄다가 또 이렇게 세번 정도 한 다음에 그 개성이 이제 완벽하게 다 암송을 이렇게 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1: 왕복이 무제나 왕복이 무제나 이런 일에 일어나이며 이거 올라오니까 다 잊어본다. 와 그랬나?

0: 그때 제가 드는 기분은 큰스님께서는 그때 아무렇지 않으시고 그걸 다시 시작부터 또 외우시고 중간에 틀렸다가 또 다시 외우시면서 결국에는 그 개성을 다 이렇게 외우신 제가 기억이 납니다.
1: 그래.
0: 그래서 제 질문은 스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자유로움을 얻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남의 그런 거를 걸리지 않고 본인만의 이 수행에 전진하는 모습과 그 속에서 얻은 자유, 이런 대자유를 얻는 데는 어떠한 가장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중에서 핵심적인 수행이 어떤 게 있나 해서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 그거는 이제 내한테 그걸 물었는데
0: 네.
1: 내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확답을 못 하고
0: 아닙니다,
1: 단지 이런 게 있어요.
0: 선생님. 네.
1: 우리가 무엇을 할때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용력이라 그래. 힘쓸 용자, 힘을 쓴다 이거든. 그런데 또 주력이라고도 하고 힘을 집중한다. 또 진력이라고도 하고 힘을 다 한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진력이나 주력이나 뭐 용력이나 이게 다 같은 거라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처음에는 이제 용력, 진력 응?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등력이 있어. 등력. 등력은 힘을 얻었다 이거라. 힘을 얻은 거는 뭐냐? 우리가 이걸 성형하는 걸 배울 때 처음에 힘은 힘대로 들이고 이런 일대로 잘안 되거든. 그럴 때 이제 용력이고 진력이고 주력이 되거든.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능숙했다 이거라. 그걸 등력이 이렇게 힘을 덜 들이고도 이게 되는 거라. 그게 등력이거든. 그게 공부도 등력이 되면은 등력 다음에 어떤 게 되냐? 생력이라. 생략할 생자라. 이거 살필 성자도 되고, 생략할 때까지는 생자가 되고, 성찰이라 하면

0: 살필 성자가 되고, 네. 생략이라 하면 같은 글자라 글자는. 네. 근데 이제 힘을 들들인다 이 말이거든. 네. 등력을 해놓고 나면은 어찌 되나 생략이 되는 거라. 별로 힘도 안 써도 네. 되는 거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해가지고 처음에 용력을 단계에 갔다가 등력 단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생력 단계에 가야 되는 거라.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도 않는 거라. 그러면서도 해놔야겠다.
1: 제가 오랫동안
0: 내가 그렇다 이 말 아이가. 살활자재란 말이 있잖아.
1: 살활자재.
0: 살활자재. 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든. 네. 그리고 종탈자재란 말이 있다. 종탈. 네. 종은 놔버리고 네. 탈은 뺏는 거거든. 네. 내가 놀라면 놓고 뺏으면 빼고 네. 자재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거든.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피가 있으면은 네. 상대가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상대가 안 놔주면 못 나가잖아요. 상대가 놔주면 나가잖아요. 근데 종탈자재를 가면 내가 지고 있다가 질라면 지고 놀라면 놓는 거라. 그러니까 종탈자재, 살활자재가 돼야 되는 거라.
1: 살활자재, 종탈자재. 그러니까
0: 평소에 익히가 네. 있어야 되는 거라.
1: 예.
0: 익히가 있으면 딴 사람은 몰라. 딴 사람은 모르지만은 본인은 그런 게 있는 거라. 네. 있는데 뭐 있는 파도 안 낼 뿐더러 뭐 있는 줄도 모르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요새 말 많이 했었다 내공이 있다 그러셨대.
1: 네.
0: 그런 말 많이 써대.
1: 요즘 내공을 많이 씁니다.
0: 젊은 사람도 그런 말 써대. 그거 맞는 말이라.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보고 알 정도가 돼야 비기인이면 부지기인이라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돼야 알아보거든. 네. 알아볼 수 없으면 그 뭐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2: 스님 말씀 듣고 아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스님 너무 하여튼 감사했었습니다. 스님.
0: 욕궁 천리목인된 천리를 바라보려고 할진대는 갱상일칭로라 다시 한층 더 올라가라 이거. 그럼 멀리 보이니까 수고했다.
1: 예. 응.

0: 뜰앞에 잣나무 촬영을 하다 가는 길은 항상 어른 스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기대감에 즐거운 길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특히 종정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더욱더 벅찼던 것 같습니다. 아, 종정 스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수행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1: 부처님의 제자라서 어떻게 불교를 이어갈까 라는 고민에서 조금이라도 좀 큰 스님을 보고 나니까 아, 수행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삶 그대로가 수행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주지스님과 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공부나 또 한국 불교에 있어서 불교 전법에 대한 또 불교 종호에 대한 그런 일들을 좀 더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 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참불자가 됩시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높은 연하를 위해서 홀로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고통받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배고픈 자에는 밥이 되고 병든 자의 약이 되듯이 세상의 아픔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유등과 연등에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치고 진리를 향하는 연등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의 의미합니다. 오늘 도량의 정성껏 밝힌 유등과 연등의 불빛이 내 안의 탐욕을 비워내는 지혜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깨닫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희망의 빛으로 환히 타오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경도 합시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시어 무명의 어둠에 갇힌 세계를 지혜의 광명으로 밝히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사부대중과 함께 봉축하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은 인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문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와 혐오 대신 화해와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고 배타적 집착 대신 상생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삼일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고 우리의 기도와 수행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람합니다. 모든 생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기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여 진정한 평화가 꽃피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0: 이모회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02971-4426번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BTN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올해 2026년은 우리 한국 불교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도심을 오색빛으로 물들이며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던 연등회의 감동과 환희는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진 상생과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는데요. 그 뜨거웠던 연등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오늘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선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만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은 축원 뒤에 불법 홍보와 불교 발전에 앞장서 온 분들을 격려하는 불자 대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법요식, 이 차별 없는 세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될 예정인데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법요식 현장으로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회의장 불영자강 대종사께서 증명법사로 등단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삼귀의가 있겠습니다. 삼귀의는 악단의 연주에 맞춰 노래로 하겠습니다.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회의 의장 불영자광 대종사께서 관불의식을 봉행하시겠습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청정수로 씻겨드리듯 우리 마음속 욕심, 성냄, 어리석음도 씻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의 부처님이 될 어린이들에게 마정수기 의식이 있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스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대표하여 김민재 어린이, 류지인 어린이, 김민기 어린이, 정수빈 어린이에게 마정수기를 내리고 계십니다. 마정수기를 받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오심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는 찬불가가 있겠습니다. 이종만님의 지휘로 뉴트리 팝스 오케스트라와 조계사 연합합창단 그리고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님이 오신 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등 공양을 올리는 헌등이 있겠습니다. 헌등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 물리치고 평안하고 화합된 세상을 발원하며 등을 공양 올립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과 호계원장 정묵 스님 그리고 국회의장 우원식 님께서 촛불 공양을 올리는 헌촉이 있겠습니다. 무명에 쌓인 중생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혀 보살 행으로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며 초를 공양 올립니다.

이어서 조계사 신도 총회장 이승현님과 조계사 신도의 수석 부회장 오정민님, 국회 정각회장 이현승님의 헌향이 있겠습니다.

해탈향으로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며 마음속에 배려와 존중이 가득하기를 발원하며 부처님 전에 향을 공양 올립니다.

다음은 전국 여성불자회장 김의정님과 조계사 신도회 자문위원장 박영환님의 헌다가 있겠습니다.

배고픈 모든 이들이 결핍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청량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나며 부처님 전에 차를 공양 올립니다.

다음은 부처님께 쌀을 올리는 헌미입니다. 이웃 종교를 대표해 성균관장 최종수님과 각국 대사님들을 대표하여 인도대사 보락날 다스님의 헌미가 있겠습니다.

봄부터 쌓은 노력의 결실로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모두가 수행을 통해 환희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발원하며 쌀을 공양 올립니다.

이어서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5년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부뚜안님의 아버지 부반승님과 어머니 응웬 티투 후엔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장덕준님의 아버지 장광님과 어머니 박미숙님,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님과 김용민님, 2022년 코로나 시기 정리해고된 이후 지난해 1년간 고공농성을 진행하셨던 세종호텔 노조원을 대표해 김란인님, 지난 25년간 반전과 비폭력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이용성님,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희생된 23분의 노동자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순인님, 최현준님이 헌화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평화롭기를 염원하는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의 축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삼세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

일체 중생 함께 하시는 부처님 대자비로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이게 대한민국 중심 노량 조계사에서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부대중의 한마음 한뜻으로 현등을 밝혀 지극한 영성으로 주어나옵니다. 저희들은 모든 공도 훈법계에 두루 해양하오니 이 나라와 결례를 어여삐 여기시어 편안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소원과 한량없는 미실력으로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고통을 걷어주시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이들이 바른 길을 찾게 하시며 모두가 차비와 평화의 자리로 돌아가 참된 진리에 귀하게 하옵소서. 오늘 법요식에 동참한 대중은 타급생내의 깊은 인으로 부처님법 만나 싸우니 나와 이웃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깊이 깨달아 마음은 평안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합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부처님 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자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23번째를 맞는 불자 대상은 사회 각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삶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불자들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올해 불자 대상 수상자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0: 황석영 불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장 작가로서 바리대기, 철도원 3대, 할매 등 작품을 통해 연기와 윤회, 보살행, 동체 대비 등 불교적 사유를 문학으로 구현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왔습니다. 황창현 불자는 국내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며 품격 있는 공간 문화를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복구 공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신속하게 복구하고 종단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명성 불자는 40여 년간 대한민국 공연예술계를 이끌어온 대표 프로듀서로 다수의 뮤지컬 제작을 통해 한국 공연예술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총감독을 맡아 현대적 연출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명상 문화축제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상겸 불자는 달마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불교적 가치 속에서 수행과 훈련을 실천해온 선수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며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국위를 선양했으며 해당 종목에서 8년 만에 거둔 메달로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 오늘 불자 대상 시상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 작가 황석영님입니다. 황석영님은 문학작품을 통해 불교적 사유와 지혜를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작가님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출판사 창비의 염종선 사장님이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국보 디자인 대표 황창현님입니다. 황창현님은 실내 건축업을 통해 불교적 배려와 철학을 디자인에 담아내는 데 노력해 오셨습니다. 대표님의 출장 일정상 아드님이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상자는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박명성님입니다. 박명성님은 40여 년간 한국 공연예술을 선도해오면서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중포교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상자는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 김상겸님입니다. 김상겸님은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불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수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부처님 전에 108배로 기도 응원해온 배우자 박한솔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0: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불자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총무원장 스님을 단상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불자대상의 영예를 아는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앉은 채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1: 예, 마음은 죄송합니다. 마음은 평안, 세상은 화합, 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생명의 환희가 온 누리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봄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아래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사부 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이 뜻깊은 법석을 증명해 주시는 중봉 성파 종정예하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과 분열, 불안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눈부신 물질 문명이라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괴로움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큰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통합의 의지로 다시 화해와 안정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와 중도로서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힘과 대립으로 상대를 꺾어야 내가 살아남는 시대를 넘어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화쟁의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오랜 단절과 긴장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불안과 악순환을 끊고 소통의 길을 열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국민의 불안과 아픔 속에서 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평화 공존의 길을 밝혀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마음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법 팀목이 되어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국제불교박람회와 유네스코 연등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위로, 힘과 평안을 전해드렸듯이 앞으로도 K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를 세계 속의 K정신문명으로 발전시켜 인류의 희망 미래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온갖 편견과 미움을 녹여내고 모두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공존의 빛입니다. 그렇게 불교계는 특별히 본 법회에 참석해 주신 소중한 분들의 아픔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부 또한 부모님, 쿠팡 산재로 사망하신 고 장덕준 부모님, 성소수자 부부이신 소성욱, 김용민 부부, 세종호텔 노조 김난희님, 반전 비폭력 평

0: 운동단체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이용성님,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 이순희, 최현주님, 이 밖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소중한 이웃이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이는 자유를 얻고 슬픈 이는 위로를 받으며 병든 이는 속히 쾌차하여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과 이 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온 세상이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봉축사였습니다. 원장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대통령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뜻깊은 봉축 보효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해 왔고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삶에 지칠 때마다 사찰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생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등불로 삼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원융 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전국을 밝히는 연꽃 등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빛이 되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더욱 따스한

0: 공동체로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자애와 지혜가 온 세상에 더 넓고 더 깊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바쁜 국정에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예하를 법상으로 모시며 청법계로 법을 청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청법계는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과 함께 전통식으로 선우창 없이 하겠습니다.
2: 차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총무부장 성웅 스님의 죽비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이 땅에 오신 2570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님, 영부인님, 국회의장님, 여러 정당의 대표님들, 종교협의회 대표 여러분들, 많은 불자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두운 무명을 지혜로 밝혀서 행복한 편안한 그런 삶을 영위하라고 중생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자연 대우주의 진리를 터득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러이렇게 한 거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고, 아무리 복이 없는 사람도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무슨 이런 가르침.

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공부는 못했어요. 꼭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나만이 부처가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쳐가지고 부처가 되라. 부처가 되면은 편안한 그야말로 그 사는 자체가 극락국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듯이 부처님의 이 등은 그냥 등이 아니고 법등입니다. 법등. 법의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법등을 한번 밝히면 그 법등이 등등불멸이라. 등이 등, 또 등이 있고 이게 불멸해가지고 전부 이 사바세계에 거쳐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심에 이 등불이 밝혀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공덕이야말로 말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허고 허공을 헤아리고 우리 허공의 이 면적을 어떻게 다시 헤아리겠습니까? 부는 바람을 갖다가 소 붙들어 매듯이 붙들어 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재주를 가졌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지 부처님만 믿고 사는 살아가 안 된다. 개개인이 부처님은 개개인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개개인이 다 마음의 등불을 바치면 다 부처가 된다. 그걸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는 모든 분들이 전부 자기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불법이 절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바세계에 불법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취하면 됩니다. 취지무검이요 용지불가리라. 아무리 취해도 금할 사람이 없고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이 무량하고 한없는 그런 좋은 법을 전부 다 각자들이 배워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불법은 절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이래요. 자기 마음에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요. 자기 마음에 불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을 우리가 봉축하는 날이거든요. 부처님의 오심을 거룩함을 받들어 모시고 우리가 또 부처님이 가르친 그 법을 따라서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경사설이 좋은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봉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님께서 종교에 편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종교의 편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우리나라 종교를 다 아끼고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기천 없이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내외께서 이 부처님 봉축 행사에 참석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만 보더라도 마음이 아주 넓고 우리 나라의 모든 분야에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녀들은 첫째 남아 하더라도 통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합니까? 정치를 합니까? 뭐 장사를 해봤습니까? 뭐 합니까? 우리 부처님 경제 배우고 부처님 말씀이 어떻다 어떻다 그것만 우리가 하지 사회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공부도 하시고 많은 경험도 하시고 이래서 정치를 아주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오늘 각 정당의 정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도 저 오셨고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당이 다르고 뭐가 다 이론이 다르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 같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종교는 뭐 정당이라는데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한다고 뭐 주장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로지 뭐였느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거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하더라도 이 불교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국회의원, 우리나라를 정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예. 예. 우리는 잘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연등법회 뭐 등등 이래서 우리 조계종에도 포교가 굉장히 활발하고 조계종에도 행정이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등법회만 하더라도 불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문화라 그렇게 봐야 되거든. 우리 민족 문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종문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해가지고 종문장 진우 스님과 종문 여러분들께도 한번 박수 줍시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살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황살림, 무슨 살림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살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매산자는 체절이나산이라
인하산을 무너뜨리는 거라. 인하산은 뭐냐 하면 전부 지 잘났다고만 날뛰는 그거 인하산이라. 전부 지만 잘났다고 날뛰는 거라. 그것을 좀 그래서 안 된다 이거고. 임자는 뭐냐, 수풀 임자인데 임자는 발 사견 조림이라. 사견이 사심과 사견과 욕심과 이런 것이 저 띠 잔디 있죠, 잔디. 띠 잔디처럼 꽉 어리가 그걸 갖다가 빼야 돼, 빼. 그걸 매야 되는 거. 그래서 인하산을 무너뜨리고 사견조림을 속한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복전을 만드는 거라. 복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뭐 하느냐. 보리종자를 심어요. 보리종자를 심어서 보리종자는 지혜고 보리종자는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림이란 것은 그런 것이 살림인데 나라 대통령님 오늘 여기 오셨지만 대통령님 나라 살림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게 나라 살림. 또 도에마 각 도 살림, 시에마 시 살림, 뭐 동에 동 살림, 개인에도 집집마다 살림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와 그래요, 여러분. 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살고 있으면 뭐 하느냐? 살림살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도 전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살림살이로. 그냥 그만하라 그냥.

0: 동경 이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1: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그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맞춰야 맞추지. 관계로 맞춰. 오늘 조회종 종정은 이렇게 못나입니다. 지 분수도 모르고 더 모르고 해가지고 강제로 마치도록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살림을 잘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밥 안 먹고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각자 살림을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든. 그래서 오늘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행사는 물론 부처님이 오신 것도 거룩한 봉축을 하지만은 각자 자기 살림을 자기가 잘 사는 것으로 오늘 봉축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0: 종정 예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종정 예하의 법어를 받들어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등불 삼아 모든 인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종정 예하께 큰 박수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사바에 놔두신 큰 뜻을 다시 새기고 생명 평화와 세상 화합에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염원하며 중앙신도회장 정원준님이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앉은 채로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감사와 환희의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땅의 중생을 구원하고자 오신 부처님께 봉축의 등불을 밝히며 간절히 발언하오니 찬란한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0: 지금 이 시대는 전쟁과 분쟁,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탐욕과 이기심 속에 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부처님의 자비로 참된 평안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립을 내려놓고 이해와 존중으로 마주하게 하시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마음과 지혜를 잃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는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 저희는 오늘 밝힌 이 등불 앞에서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며 참된 불자로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에는 평안을, 세상에는 화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정토 세상이 성취되길 발원하며 불교 중흥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모든 공덕을 온 누리에 회양하오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사부대중 일동.
1: 다음은 봉축가와 헌화가 있겠습니다. 봉축가는 연꽃 피어오르리 그리고 부처님께 귀합니다입니다. 노래는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박애리님과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님 그리고 조계사 연합합창단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내빈 헌화가 있겠습니다. 호명된 내빈께서는 부처님 전에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웃 종교를 대표하여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아 회장님, 천도교 강병로 종무원장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국 외교사절을 대표하여 노르웨이 대사 안네 카리한센 오빈님,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오고 아수트토님, 네팔 대리대사 니르말 프라사드 바타라이님, 중국 정무과장 덩밍푼님, 일본공사 카와세 카즈히로님, 태국공사 차와던 니빠 타노님, 필리핀 부공관장 에드윈 길 멘

돈님, 스리랑카 공사 DDP 세나 나야켄님, 멕시코 참사관 마르코 벨트란님, 미국 정무 담당관 세라 메뉴시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관계를 대표하여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영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돈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님, 정각회 수석부회장 김영배님, 정각회 국회의원 강영선님, 강선영님, 김소인님, 정춘생님, 이정원님, 한지아님, 김장겸님, 최보윤님, 이주영님,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님, 오세훈님, 권영국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근식님, 윤호상님, 국세청장 임광현님, 국가유산청장 허민님,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주대영님,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군님, 종로구청장 후보 정문헌님, 문화체육부 관광부 종무실장 김도형님, 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 이규민님, 노욱선님, 김형균님, 국회지원불자회 회장 천우정님, 국회 법의회 회장 박준수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계각층의 신도를 대표하여 포교사단장 강의순님, 국제포교사회 회장 조규태님, 교법사단장 안정숙님, 중앙신도회 부회장 안상보님, 박정원님, 장성준님, 박홍권님,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정용식님,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 조성애님, 대한불교청년회장 이길수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선민진님, 한국교수불자회장 이상훈님,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문홍식님, 전국병원불자회장 류재환님, 한의사불자연합회장 정주환님,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 남철훈님, 예비역 장성불자회 회장 이영준님,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서울회장 김영옥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정구창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진명기님, 인천공항불자회 회장 오충훈님,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균님, MBC 사장 안형준님, BBS 불교방송 사장 서진영님, 법보신문대표 이재영님,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영훈님, 불교인 대표 권오영님, 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신진웅님, 고문 이인정님, 대외협력대표 선상신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사 신도회 헌화가 있겠습니다.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 도영숙님, 김봉성님, 김명숙님, 이윤희님, 김순애님, 정명진님, 이혜순님, 정종란님, 박정래님, 홍순분님, 장경태님, 박수정님,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향기로운 행복의 꽃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은 인과의 이치이자 우리 안의 불성을 보려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한 송이 꽃에 담긴 무량한 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향기롭고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헌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헌화하지 못한 분들의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옹서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0: 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

0: 18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영주림신주야 신종주가신 주

마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륭생신 보구중생여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구별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거

고를 배사올제 시방제 불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그던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5: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인도, 중국, 한국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불조의 시민법. 부처님은 세 가지 인연을 통해 가섭존자를 인가하고 법을 전했다. 부처님은 어떻게 가섭존자가 자신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아본 것일까? 이는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달은 선각자끼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불법의 골수인 것이다. 그것을 오늘날 시민법이라고 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마하가섭 보리달마에게 전해져 태고보우 경허선사 향곡선사에까지 이어진 이 시민법은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영임하신 진재법원 대선사로 이어졌다. 진재법원 대선사는 그 법맥을 잇는 시민법의 제79대 적손이다.
1: 불교 역사 2600년, 한국 불교 역 1600년 세월 동안에 부처님과 역대 조사생들의 안목을 오늘날 현실에서 그 위상에 상응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식스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께서는 1934년 경남 남해 삼동면 금속리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탄생하실 때 촉감 모친께서 개울가 우물에, 저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가셨다가 개울물에 비친 달빛을 치마폭으로 이렇게 담으시면서 태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몽이 굉장히 상스럽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부모님 농사일을 거두시고 풀 베고 소 키우는 그런 초등으로서의 소년 시절을 지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10대 한 후반쯤 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 삼동리에 가면은 그 정자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나무 밑에서 마을의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옆에서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과객이 지나가시다가 이하를 보시고 장차 현인이 될 상이다, 이렇게 큰 스님 용안을 보고 관상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야부 도천 스님은 금강경 오가해 이런 선시를 남겼다.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높이 오르는 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니,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손을 놓는 자라야 진정한 대장부로다 라고.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시대를 이끈 선지식, 향상일로의 안목을 깨달은 명안종사, 어리석은 중생을 대장부로 이끌고자 했던 월력보살. 깨달은 이후 60여 년 한국 불교의 선풍을 휘날렸던 진재법원 대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0: 경남 남해군은 크고 작은 올망졸망한 섬과 아름다운 해안선과 황금빛 저녁 노을, 한려수도의 비경과 어우러진 풍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섬이다. 진제대선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발심 출가하였다.
1: 남해군 금속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제 20세 되는 정을 음력 정을 달 초에 오촌 당숙이 그 불러가지고 그 도인이 남해 요지 심리 밖에 계시는데 법문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쌀 한 마리 포대에 딱 이어가지고 지고나 그래 갔었다.

0: 마루에 놓고는 이제 마루에서 이제 큰 절을 삼배를 올렸어요. 얹고 딱 앉지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가를 해서 대도의 진리를 한번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대도의 진리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범부 중생의 위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네요. 그 말에 맞아 아주 막 전생이 그 뭐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렬에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한번 돼봐라. 출가를 잘해서 부모님이. 그래 출가를 옮깁니다.
1: 남해 해관함에서 서구선사를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스님은 나무하고 밥하고 채소를 가꾸며 행자 생활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며 영원히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사라지는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묻는다. 고통은 왜 반복되는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지, 그 오래된 질문이 고독한 수행자의 길로 이끈다. 70여 년 전 진지 스님도 또한 그러했으리라.
0: 삭발 염이었고 행제로 한 7개월 있었는데 이제 여름 3만 거 석 달 안 거가 끝나서 이제 그 선방에 사는 시인들이 너덕분이 해주게 되니까 우리가 공부 점검도 하고 가서 법문대로 가자 해가지고 그 너덕이가 왔어요. 너희도 석 달간 시주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선정진을 잘해서 등력 안목이 있는가 한번 보자. 여기다 쭉 마루에 앉아봐라. 그랬었더만 해요. 그 행자가 둘이라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래 쭉 앉아서 여덟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 사만 시절에 문자로 나와가지고 배설을 등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가급은 그 대문을 쭉 연출을 하면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아침에 동쪽산에 해가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어떻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나자로 놓은 이가 재생으로 등용이 돼가지고 멋진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럼 무슨 자리를 놓겠는고. 그런 게 10년 성격 되려면 입이 다물어가지고 아무 말을 못해.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행자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더만 전에 없을 문자 내놓겠습니다. 그러더만 동쪽 하늘에 해가 온 세계를 밝게 비치는 빛이도 허리도 나라는 생각이 없는 뜻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주 흡족하게 막 칭찬을 하시단 말이에요. 장차 큰 그릇이 된다는 거.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 며칠 지내니 해인사에서 이제 조실로 모시겠다고 서구선사를 그리 모시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가서 행자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삼위세계를 받고 출가가 됐습니다.
1: 20세 무렵 서구선사를 은사로 출가한 진재 스님은 해인사 강원에서 경전을 익혔고 1953년 삼위계를 수지했다. 1955년 서구선사가 조계종 종종에 추대되어 동화사로 이석하자 함께가 시봉을 했고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0: 하루는 이제 한겨울에 금당 스님들이 이제 그 팔왕산 상봉에 올라가서 공행 타고 우리가 한번 등산을 하고 내려오자 해가지고 쭉 한 7, 8일 올라갈 겁니다. 금당 조실로 이제 서구선사를 모실 거다. 성봉에 내려오냐 암자가 조그만 토굴이 안나 있어. 그 들어가냐 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만 용맹.

0: 여기는 가자. 그래 안 할래 가지고 용문 준비들을 하고 내려왔구만. 그 시자가 또 저 거기서 참선을 하고 내려오는 대기 막 불편 점이 있었단 말이야. 야단을 했을 때.
1: 서구 선사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다 하려든다 하시며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그러나 참학 의지로 가득 차 있던 진지 스님의 심중을 간파한 서구 스님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를 내려주셨다.
0: 제가 20세 전에 그 선주 성석사에서 며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석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던 노장 스님께서 큰 걸망을 쥐고 나서길래 인사를 드리면 스님 어디 가십니까? 이랬더니 만행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님 조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태평이로세 이래요.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합장을 이래 드렸는데 그래 그 주지스님께서 몇 걸음 걸으시다가 뒤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군은 언제 출가하면 한국에서 제일 가는 도인 스님을 한번 내가 소개해 주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제가 동화사로 출가해서 행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장 스님께서 후원에 들려서 저를 보더니만은 놀라시더라고요. 저보고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도인 스님이 와 계시니 가서 문안토록 하라. 이래서 얼른 저 손을 씻고는 큰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큰 절을 한번 올렸는데 처음 느낌이 이상하게 100년이나 모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혀 나설지 않고 오랫동안 마치 모시던 스님같이 느껴져서 그날 바로 그 스님을 따라서 앞산으로 따라 들어갔죠. 원작사에. 연세는 이제 37이지만은 그 당당함과 그 정숙함과 고매한 인품이 그걸 누가 전줄 수 없는 그런 풍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뭘 여쭤도 여쭤기 전에구만 뭘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말없이 정진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됐죠. 일념으로 정진하라는 그 말씀이었죠. 말 없는 가운데 모든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묻기 전에 스님 사시는 모습에서 정진하는 방법이나 길이나 그걸 느끼게 하였죠. 예.
1: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구도자의 깊은 신심, 간절한 수행과 정진, 호방한 성품과 바른 안목을 갖추셨던 한국의 대선사 진재법원.
2: 큰 스님께서는 불조 79대 시민법을 이어받은 가나선의 대종장이시죠. 예하께서는 예불 참여는 물론이고 아침 울려까지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젊은 사람도 소화해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이 평생 이제 올곧은 그런 수행의 힘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그 사유의 세계가 아주 단박하고 감명직절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제 그래서 혹자들은 큰 스님 모시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히려 어느 분보다도 모시기가 쉬운 그런 이제 순수한

0: 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님네들이나 사부대중이 본받으면서 수행해 나간다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신을 버리고 지독한 인내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진재 스님. 수행정진에는 용맹하셨지만 중생에게는 인자하셨다. 불주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배우며 익혀가고자 했던 스님은 참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에 몰두하기 시작하셨다.
2: 우주밖에 땅 하늘에 다 두루 감안하는 것이어서 말 몇 마디로 뭐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 자만 알거든요. 큰스님 수행법이란 따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조의 가르침과 똑 일맥상 또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골수가 되는 마음을 바르켜서 성품을 보라는 것인데 하도 일념을 통해서 어쨌든가 빨리 견성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스님이시야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라서 그런지 제가 느낀 바로는 중생심이 없더라고요. 일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그냥 하시는 것 같고 번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본 마음에서는 그대로 있고 바깥 일은 막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생심은 어서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구나. 저는 이평이 살아오면서도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1: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거대한 원력과 마주하다 보면 바깥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워내게 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 타인의 아픔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 내 안의 집착을 비워낸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채우는 것. 그렇기에 깨달음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진재 스님은 겨울 밤이슬같이 서늘한 결단력으로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을 기계를 내면에 채우고자 최상승의 세계인 향상일로의 경지를 개척하여 선의 안목을 진일보시키고자 했다.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하며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1957년 진재 스님의 세수 24세 때였다. 스님은 선문에 들어 오로지 화두 참고에만 몰두하고자 동화사를 떠나 운수행각의 길에 오르셨다. 처음 발길이 닿은 곳은 태백산 각화사 동암이라는 작은 암자였다. 모든 반연을 끊고 단신으로 각고 정진해보리라는 각오로 비남자를 택했고 피감자로 하루 세 끼 배를 채우며 정진에 몰두했다. 진재 스님은 태백산 동암에서 다시 바랑을 짊어지고 이번에는 신라불교가 처음 전해진 천년고찰 선산 도리사로 옮겨갔다. 스님께서는 견성해야겠다는 일념에 마음이 달아 오로지 정진에만 힘을 쏟았다. 저녁 9시에 방선하면 선원 대중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살며시 혼자 일어나 두어 시간 더 정진하시곤 하였다. 그렇게 빈틈없는 수행 생활을 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참선 도중에 반짝 떠오르는 조그만 직연을 가지고 알았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고하던 것도 놓아버리고는 해제만 하면 점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24살 때 이제 가을 겨울 안거를 선산 도리사 가서 이제 7, 8명 대중과 같이 지냈습니다. 여기 가서 참 하도를 짜고 씨름을 하면서 아주 막 등력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소견이 나가지고 이제 해제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묘관

답이 제가 안 나오는 게. 예, 예. 그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알아가오게. 그래가지고 저러고 나왔거든.

0: 그때 향곡 선사는 중국 당나라 때 남전 선사의 참묘 법문에 대해 조주 선사께서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간 뜻을 한마디 일러보아라 했는데 스님께서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도리사 선원 안거 중에는 알았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만 여지없이 방망이를 맞으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스님께서도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라 자신의 생각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하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2년의 세월을 어정쩡하게 허비해버렸다.
1: 아마 지금 제 방의 선원장급의 노스님들 이런 분들 30대 때 여기서 안 거쳤으면은 이제 수작 아니다 할 정도로다가 다 거치신 분들이죠. 우리가 정명 스님 모시고 살 때는 이제 얘기가 근무대에서 두 분이 이제 난투 공항을 제시하면은 턱턱 척척 전개가 이어 나가는 걸 보면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고 근무대가 저 위에 있는데 나무가 그때 별로 많지가 않아 가지고 웃는 소리가 이게 다 들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면서 똑같이 장부의 몸을 바꿔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깨쳐가지고 저렇게 호탕하게 웃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런 자괴심에도 들고 더 분발할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백년함에 송철 스님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거량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묘관에서 들어오는 길에 이제 해운정사 들러가지고 스님이 제시하는 난투공항을 척척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역시 막 진재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그 옆에서 모셨던 지금은 이제 딱 구천님들 되시고 제 방에 선원연급 스님들 되셨는데 그분들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스님을 칭찬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부 부분에 대해서는.
2: 어른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지혜만 닦아서는 안 된다. 복도 같이 닦아야지. 예, 지혜만 닦고 복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 지혜를 필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모이질 않고 법을 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을 같이 닦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 상자들 오시면은 아주 일을 많이 시킵니다. 조인사 선생님의 그 특징은 오직 조사법문만 하시거든요. 군도대지가 없어요. 달마 선사께서 오셔가지고 전하신 직진심, 전성선불, 단박에 뛰어넘어서 이제 불지로 가는 그런 조사법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재미가 없는데 오직 그 법문 할 때 일관되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나 지금이나 법문은 그 법문 몇 개 없어서 그게 저로서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오직 그 화두 참선하는 그 법문 외에는 다른 게 없으시더라고요. 전번에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깨닫고 나면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코 속에 코딱지 같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시면서 오직 이 해탈법을 중요시 여기시는 깨달은 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세상 만사가 다가 지은 업으로 환호를 잃었다 그냥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하는 이 공부만 하라고 오직 상자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지식의 면목을 느끼시겠더라고요.
0: 남전 선사의 참묘 법문에 대한 물음에 답을 못한 스님은 향곡 스님께 한 방의 방망이를 맞고 오대산 상원사로 향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이 상주하신다는 지혜에도

0: 차량으로 해발 800m 높은 산 중에 더없이 청량하다고 해 선원 이름도 청량선원이라고 붙였다. 한때는 북방 제1선원이라 불리었고 근현대 한국불교의 법맥을 계승한 하남 스님이 학이들지언정 삼촌의 제자를 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으리라 하시며 목숨을 건 수행을 이어갔던 곳이다. 진제 스님 세수 26세 때 이곳 청량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을 하던 어느 날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마루 끝에 앉아 자신을 반조해보았다. 옛 도인들은 참으로 당당하여 낱낱이 법문을 확연명백하게 아는가. 누가 와서 물어도 의기당당하고 석화전광같이 답을 할 수 있는 해안이 열렸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스스로의 대답은 여지없이 묵묵부답이었다. 도둑을 잘못 알아 자식으로 삼고 돌덩이를 금으로 삼는다면 결국 내 손해가 아니겠는가. 거짓에 사로잡혀 허송세월을 해왔던 자신을 반성했다. 진제 스님은 여기서 모든 잘못된 소견을 놓아버리고 백지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는 굳은 마음을 다졌다. 그리고 눈 밝은 선지식의 의지에 공부해야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는 척 하지 말자. 진제 스님은 하심하는 마음으로 묘관음사 향곡 스님 회상을 찾아갔다.
1: 바른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바른 선지식. 그래서 반항을 짊어지고 남방에 행곡산사가 살림사를 갖춰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쭉 갔어 이제 인사를 하고 방부를 드리고 이제 행곡산사니까 혼자 들어갔어요. 다시 선사님 하도를 한단 내려주십시오. 있거든. 이 어려운 관문을 그대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시거든. 생명을 떼어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도라 해결하기 전에는 바람을 지지 않겠습니다. 저를 안 떠나갔단 말이지. 그러면 내 한번 해봐라.
0: 향곡 스님은 진제 스님께 향엄 상수와 화두를 내리셨다. 향엄 상수화.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나무 위에서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고 손으로 가지를 잡거나 발로도 디디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입을 열면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답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외면하는 셈이 되는 난처한 경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하는 화두였다.
1: 이 화두를 줘가지고 한 2년 5개월간 씨름을 했구만이에요. 내가 그 27살 때거든. 새벽에 예불로 올라갔다가 막 밭이 넘어갔었는데 전기불도 없고 해가지고 어떻거든 그때 일어나다가 하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행복선수 찾아가서 답을 하니 막 척척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증을 받았어요.
0: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일어서는 찰나 향엄 상수와 화두가 타파되었다.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구도자의

0: 진심 깊은 수행과 정진, 깨달음을 향한 열정은 호방한 성품과 바른 안목을 갖추셨던 당대 최고의 선지식 향곡 스님과의 인연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파도 일념으로 두문불출하고 정진하던 어느 날 가을, 드디어 향엄 상수와 화두의 관문을 뚫어냈던 것이다. 이전에 동문서답하던 미혹함이 거쳐지고 비로소 진리의 세계에 문답의 길이 열렸다. 그리하여 오도송을 지어 향곡 스님께 바치기래.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빛 용으로 화해서 한량 없는 용의 조화를 자유자재하는구나. 이에 향곡 스님께서 물음을 던지셨다. 너 문득 금시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몸을 움츠리고 당황해서 뒤로 세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향곡 스님께서 옳고 옳다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다.
1: 예, 지금까지 공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래 와서 한국 선이 근래 어디 중국이나 일본이나 향상 일구를 뚫는 선지식들이 좀처럼 이렇게 안 보였는데 향곡 선사께서 이제 봉암사에서 향상 일구를 뚫으시고 진지 선사께서 그 이어 받으셔서 제대로 한국 선을 두 선사께서 정상에 우뚝 올려놨다. 100점대로 우뚝 올려놨다. 그거는 세계 역사상으로도 지금도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이 공부는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억만년 수천 년이 수억급을 두고도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이런 큰 선지식을 인연이 돼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발심 수행장을 공부하던 행자 시절에 큰 스님 발심은 언제 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발심은 한 번 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두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다. 화두는 한 번 들었다 하면 용맹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선 수행하는 수행자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조금도 끊어짐이 없이 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가치는 머리나 옷의 형상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밝은 안목만이 천고에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세상과 청상 중 어느 것이 좋으냐 봄이 오니 꽃 피지 않은 곳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0: 모든 강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듯 수행자 또한 그러해야 한다. 바다를 보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강물을 본들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깨달음에 목말라 했던 진제 스님, 견성하고자 했던 스님의 간절한 바람은 비로소 눈 밝은 선지식 향곡 스님을 만나 빛을 발했고 오도송을 지어 바치니 인가를 해주셨다. 향곡 스님의 인가 이후 진제 스님은 또 다른 공안에 막히고 마는데 그것은 중국 당나라 설두 선사도 20년을 참고했다는 일면불 월면불 화두였다.
3: 이게 봐가지고 3-4년 세월이 흘렀는데 주님으로 위대한 법을 고존한 안목을 가진 이는 마조 도인이거만 마조 선사에게 아침마다 문안을 올리는 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새 팽이 주무셨습니까? 잘 쉬었네. 그러더니 하루는 난데없이 똑같이 물었는데 과거 부처님 명을

0: 말하거든. 일면볼 얼면볼이니라. 과거 수억급 전에 그 부처님 명호거든요.
1: 일면불 월면불. 화두는 한 번 들었으면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해야 한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문득 생각이 멈춰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다.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한 생각이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0: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씨름을 했구만해요. 그때 나이가 30암에 3세기입니다. 그게 해통이 되면 해서 그거 가지고 5년 만에 그걸 해결해 가지고 인증서를 받았어요. 인가.
1: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 정상 무너지고 병력 같은 일 아래 천만 갈등 흔적 없네. 두 칸 토굴에 다리 펴고 누웠으니 바다위 맑은 바람 만년토록 새롭도다. 온갖 차별법문에 걸림이 없이 상통되어 오두성을 읊으셨다.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구도자의 신심 깊은 수행과 정진,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열정. 대오견성에서 도업을 이루고자 했던 진제스님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으로 정진의 정진을 거듭했고 비로소 은산철벽을 뚫었다. 필부에서 당당한 이 땅의 선지식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옛 춘추시대 관중과 보숙처럼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였지만 깨달음에 이르게 한 이는 향곡선사였던 것이다.
0: 고금을 통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경계를 많이 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법신의 경지, 열애선의 경지를 맛보면 그것이 공부가 다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부쩍 있습니다. 그런데 향곡 진제선사께서는 그 열애선 경지에서 더욱더 수행하고 수행해서 다시 한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향상일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나 달마나 육조스님의 경지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화두를 한 꼬쟁에 켜서 자유자재로 어떤 화두든지 그렇게 즉시에 찰나에 대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향엄상수화,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타파한 진제스님은 세수 33살이던 1967년 하안거 해제 다음 날 향곡 스님을 찾아가 여쭙기를, 불안과 해안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안목입니까 하니, 향곡 스님께서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 답을 하자, 오늘에야 비로소 선사님을 친견했습니다 하니, 향곡 스님이 되물으셨다.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 관! 이라 진지 스님이 답을 하자 향곡 선사는 옳고 옳다 하시며 태고 보우 선사로부터 경허, 해월, 은봉, 향곡 선사로 이어져온 임재정맥의 법 등을 부촉하시고 진제라는 법호와 함께 전법계를 내리셨다.

0: 진제 법원 장실에 붙이노라.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하오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
1: 그때가 이제 세상 나이는 33세, 만으로는 32세가만 만인 앞에 진리의 전을 패거나 거두거나 그대에 게 맡겼는데, 이게 있어야 이제 진짜 법을 받았다는 게요. 그래서 한국 선생에게 내가 방매를 맞고 그러한 최고와 인증서를 받았구만.
0: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진리를 찾았으며 열반의 순간까지 길 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끌어안았던 부처님의 삶처럼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지극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도망칠 곳 없는 사지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싸우게 된다는 뼈저린 통찰. 그것이 진제 스님의 지혜였던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은 진제 스님을 더욱더 향상 일로로 이끌었다. 두문 불출, 용맹 정진. 오직 참선 수행의 한 길을 쉼 없이 걸어온 진제 법원 대선사.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어떤 것이 참 나인가? 그 본 마음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 우리의 마음도 진제 스님의 마음같이 닮아가기를 서원해 본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5: 오늘은 기쁜 날 4월 초파일. 진리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우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안이비솔신의 육근이 청정하고 자성이 청정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청정한 본마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구군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0: 제주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이상기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역시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을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 배려와 나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가 희망의 빛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히고 국민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 타불.

0: 간헐산 자락에 포근히 감싸인 이곳은 불교계 유일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병원 자재 병원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햇살 같은 존재, 병원장 능행 스님. 그리고 전문 의료진과 영적 돌봄가, 치료사, 봉사자들. 이곳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의 행복한 죽음을 위한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1: 어머니 오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요?
0: 능행 스님은 환자가 부르면 언제든 기꺼이 곁으로 오십니다. 24시간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2: 어머니 염불하세요. 남원탑을. 아들이 저렇게 시간은 좋겠네요. 네. 우리 염불하세요.

0: 크리에이터로 마음을 마나스라고 하고.
1: 정토 마을에서는 다양한 호스피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생사의 장은 능행 스님이 30여 년간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축적한 수많은 사례와 통찰이 녹아있는 프로그램이죠.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과 행복한 죽음을 발언하며 이제 새로운 소원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2: 나의 벗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이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 종로병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최고로 완성시켜주는 고귀한 복전이 될 그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부터 16일간 티베트 수미산 5,650m 그 땅에 꿈의 깃발을 꽂고 부처님께 저의 꿈을 전하러 길을 떠납니다. 저의 서원을 나의 벗들에게 전하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능행 스님의 원력에 함께하겠다며 동참한 사부 대중들이 공항에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16일간의 수미산 순례. 순례단이 꾸려지고 준비하는 동안엔 우려와 걱정이 많았는데요. 막상 떠나는 순간이 되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꼭 가서 보리라 하던 우주의 중심 수미산. 하늘길을 따라 날아갑니다. 첫 순례지는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싸. 3750m 고도에 위치한 도시로 신들의 땅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곳은 중국 문화혁명 때 사원의 대부분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스님과 주민들이 희생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티베트인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순례를 합니다. 신을 향한 기도와 고행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고지대에서도 오체 투지를 하며 순례를 이어가죠.
1: 그 자신 반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어디 가든 간에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하든 아주 좋은 환경에 가든 또 누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연 환경에 가든 간에 늘 그건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대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살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은 비교적 단조로워요. 여기서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가 필요한 거고 그 때로는 먼 이런 곳을 가보는 이유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늘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것이 자기 성장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요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이며 1959년 달라이라마의 망명천까지 거주지였던 포탈라궁.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곳인 이곳 궁은 이른 아침부터 순례객들로 붐빕니다. 포탈라궁은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포탈라산에서 그 이름과 의미를 따왔다고 하죠. 어려움에 빠진 중생들을

0: 관세음보살이 구원한다는 그 믿음처럼 수미산 순례가 무탈하기를, 안전하게 회양되기를, 능행스님의 기도가 삼매에 들어갑니다. 라싸에서 남동쪽으로 170km, 5시간 정도를 달리면 티베트 불교의 발상지가 나옵니다.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 삼매 사원이죠. 티베트, 중국, 인도풍이 함께 녹아든 건물 양식이 걸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티베트의 다른 사원들이 벤치마킹하여 건물을 지었던 표본 같은 곳입니다. 사원 남쪽엔 유명한 상해 흥불 증감비가 세워져 있는데, 비문에는 당시 치송 대젠왕이 799년 불교를 티벳의 국교로 한다는 내용이 고대 티베트어로 적혀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현재도 삼해 사원으로 많은 참배자들이 찾아와 며칠씩 머무르기도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원의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삼해 사원은 티벳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불상, 불경, 스님이 갖춰진 사원으로서 사원을 우주 전체로 본 만다라 구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와 중국 선종 대표 간의 삼해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 후 티벳 불교는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인도 불교의 수행 체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1: 이런 지극한 신심, 이 티베트인들의 지극한 신심만 보세요. 땅에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가면서 배를 띄어서 이런 기자재를 옮겨가지고 이 삼해사를 지었다라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0: 상상과 사유를 넘어 마음이 열리는 깨달음의 공간이 삼해 사원입니다. 티베트인들에게 제1의 불교 성지 조캉 사원.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사원으로 라싸에 온 티베트인이라면 조캉 사원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데, 티베트인들에게 불심은 신앙이 아니라 호흡이며 신체의 기억이고 오체투지가 그것이죠.
2: 오체투지를 하면서 몇 달, 몇 년을 걸려서 거기까지 와서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도대체 티베트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젊을 때는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공부하고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그곳으로 모여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우리 불자들이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그동안 나태했던 저 모습을 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0: 두 손과 두 무릎, 이마를 땅에 붙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선언, 자비수행이 오체투지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온 사람들과 함께 능행스님도 오체투지를 하며 발언합니다. 이 절 하나의 공덕이 육도 윤회 속 모든 존재에게 회향되기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업이 이 절과 함께 녹아 사라지기를, 이 공덕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티베트인들에게 라싸에 간다는 말은 조캉 사원에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3: 네, 사실 여기 조캉 사원 이 주변에 호수였습니다. 호수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를 메우고 사원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호수를 메우시치게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예, 근데 엄청 수백 명이 죽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양에다가, 양 등에다가 머리하고 돌 있는 거를 같이 쌓여서 같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 수천 마리 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캉, 이 라싸라는 이름도 이 조캉 사원을 지으면서, 네, 라싸라는 이름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라는 양이라는 뜻이고, 싸는 땅, 그래서 양이 땅. 그래서 우리 또 티베트에서는 우리 양을 신이라고 하시거든요. 또 시그래서 신이 땅이라고 합니다.
0: 조캉 사원이란 부처가 머무는 집이란 뜻인데요. 다른 사원은 불상을 모시지만 조캉 사원

0: 부처님이 직접 계신 곳이라 합니다. 사원 안에는 창건자인 송첸 간포왕과 불상, 경전, 불교 의례를 티베트에 전한 당나라 문성공주의 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조강사원은 티베트 불교가 살아있게 된 장소로서 만다라의 중심이며 오늘날에도 순례자들의 목적지이자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라싸 북쪽 산기슭. 라싸 3대 사원 중 하나이자 티베트 불교 겔록파의 핵심 사원 세라사원. 하나의 사원이라기보다 대학단지 같은 이곳은 과거 한때엔 수천 명의 스님이 공부했던 곳인데요. 조강사원이 간절함과 눈물의 공간이라면 세라사원은 집요함과 사고의 공간으로서 티벳 불교의 철학, 논리, 교학체계가 단련되는 논쟁의 사원입니다. 마당에 둘러앉아 손뼉을 치며 격렬하게 질문하고 반박하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검증하는데요. 믿음도 논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통을 통해 불심은 맹신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깨달음이란 것을 보여주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치열하게 질문하는 곳이 바로 세라 사원입니다. 라싸 서쪽 산자락.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하얀 승방으로 덮인 것 같은 드레풍 사원이 있습니다. 2대부터 5대까지 달라이라마가 거주하며 티베트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곳. 지적 학문 중심인 드레풍 사원인데요. 그런 이유로 이곳의 불상은 단순 숭배용이 아닌 스님들의 학습 공간 중심에 배치해 수행과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정토마을 순례단의 연불 소리가 사원에 낮게 퍼집니다.
1: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사대 강근하고 육군 청정하고 일체 장애 소멸되고 일체 업장 소멸되고 저희 나라 대한민국 구구 번영하고 지구 가족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도록 여러 차비하신 신지불 제보살님을 깨우서 고대에 가피하여 주옵소서.

티벳 고원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고산 호수 암드록초입니다. 해발 4,442m 높이에 위치하며 티벳의 4대 성스러운 호수 중 하나로 손꼽히죠. 길이가 72km에 이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같은 호수는 각종 새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 호수의 가장 큰 매력은 물빛. 맑은 날엔 푸른빛이 더하고 주변 설산과 하늘이 물 위에 반사되면 데칼코마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티베트 북부를 가로지르는 히말라야계의 거대한 산맥 닝친강 설산. 7,000m급 설산이 압도하는 길입니다. 티베트 전설에서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신적 존재로 묘사되는 이 설산은 티베트인들과 수도승들의 영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순례단도 설산과 빙하를 조망하며

0: 청량한 공기를 쐬어보는데요.
1: 우천 고지를 지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총 거리가 300km 이동하거든요. 예. 어떠세요? 좀
2: 견딜만 하고요. 말이 5천이지 5천이 사실은 어떤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두 함께하는 여정이라 너무나 감사하고 쉽게 이 여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도반들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도 이걸 본다면은 수미산에 꼭 오겠다는 원을 세워보십시오. 5천, 6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 티벳의 맑은 공기와 이 푸른 하늘,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함, 이런 것을 제가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0: 오래전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걸어다녔던 차마고도 이제 포장된 도로를 차가 달립니다. 낮아지되 무너지지 않고 비우되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돌아보되 세상을 품으려는 마음. 순례는 먼 길을 도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흩어진 마음을 모아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0: 과거에는 그 수미산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몇 년씩을 걸어왔고, 뭐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이런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가끔씩 수행자들 중에는 수미산을 한번 보는 것이 삶의 최대 목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개개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나 추구하는 바는 알 길이 없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그걸 보고 거기서 목표를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는 건데, 저도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 고행을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은 이 고행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의 삶을 굉장히 성숙시킬 수 있고 자기 삶의 패턴을 한번 변화시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라싸 남서쪽 약 110km에 위치한 사키아 지역. 티베트 4대 종파 중 하나인 사키아파의 본산 사키아 사원이 있는 곳이죠. 티벳 불교치고는 독특한 양식인 성체형 사원으로 13세기 티베트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이며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경전과 문화재는 학술적, 예술적 가치로 티벳의 도낭이라 불리기도 하는 사키아. 고려 26대 충선왕이 환관의 모략으로 유배 생활을 하며 2년여간 치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700여 년전 고려 충선왕도 사원의 이 자리에서 절하고 기도했겠죠. 능행스님은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부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합니다.

0: 이 순례의 공덕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돌아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여민으로 이웃을 돌보는 조건 없는 헌신이 되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의 소원이 실현되어 모든 생명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순례 일주일 차, 능행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1: 1년마다 건물이
0: 2017년도 능행 스님이 수미산 순례를 왔을 때 고산증으로 입원했던 병원입니다.
2: 이사님 신전병으로 돌아가셨대요.
0: 그때 새벽 2시까지 스님을 간호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 왔다는데요.

0: 그래서 그 선생님 드리려고 공부해요. 선생님 다 주세요. 선생님 이거는
1: 송기 이거 동시 다 줘서 쓰려고 이 샘쓰려고
0: 저게 혈압 체크.
1: 아니 그 뒤에서 내가 처 내가 처야 내가 내가 죄야 처 죄야다.
0: 성진이야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

0: 对对，他就这个时候韩国带过来的，应该你那个要好一些。这个你们应该会弄吧？嗯，他以前在这那个医生那治疗过，然后太感谢了。
1: 听好的。
2: 对，也是阿志兄弟。
0: 啊，我认识他。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 안다고 좋으신 분이라고.
2: 네,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몇 년도에? 22년도에 돌아가셨다고?
3: 네, 22년도에. 아.
4: 선물로 받은 가운이 잘 어울리죠? 새 혈압계로 스님의 상태를 체크해보는데요.
5: 아, 스님 지금은 혈압은
6: 어떻게
5: 돼요?
6: 159.9.
5: 159?
0: 지금 또 긴장했는지 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던데요.
2: 막 걸어 올라와.
0: 지금은 150에서 90으로.
2: 네, 네. 괜찮아요. 고맙고
5: 괜찮아요.
2: 네네네. 네. 이거는 저희 한국에 종터말 자제병원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 병원의 기본은.
5: 아, 네. 네.
2: 회장님. 네, 치치치. 다시 데레.
5: 다시 데레.
2: 선생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5: 건강하셔야 돼요.
4: 해발 4,675m 수미산 아랫마을 다르첸. 수미산 순례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입니다. 호텔 객실이 오늘따라 분주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코라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주변의 염려 때문에 순례에 동참하지 못한 주변인들, 도반들, 가족의 이름과 그들의 소원까지 꼼꼼히 옮겨 적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든 늘 함께하는 연결된 존재란 믿음과 벗들의 에너지가 하얀 비단 가닥에 스며듭니다.
7: 수도권 지역에 종로병원을 짓자. 어디 터합한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저 가닥에 다 적어서 5,650호지 정상에다가 다 묶어주려고 그래요. 보리심이 날로 정장하고 또 보리원이 커지고 또 보리행이 정말 자유자재해서 이번 생에 꼭 보리들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못 왔지만 대신 오신 분들이 이름을 다 적어서 떠나보기에다가 다루초랑 같이 묶어줄 거예요. 네.
4: 다르첸에서 셔틀버스로 6km를 달립니다. 이곳이 본격적인 수미산 코라의 시작점입니다.
8: 총 오늘에는 한 12km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12km.
9: 지금 출발해서 3km. 지금 출발해서 3km 한 1시간 정도면 도착하시거든요. 거기서 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출발하셔도 되거든요.
8: 이 다리를 넘으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기랍북 사원에 가는 길. 근데 기랍북 가다 보면 거기에서 또 3km 가야 되거든요.
10: 두렵기도 하고 가슴 설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나 감격무량합니다. 그냥 가슴이 울컥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11: 힘들고 숨도 차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여정이 힘들 것 같지만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에 와서 제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감격적인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12: 늘 마음속에 그리던 수미산인데 직접 와보니까 그 어떤 느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13: 물을 잘하실 것 같으세요?
12: 잘할 것 같습니다.
4: 그동안 하루 2만 보, 3만 보 걷기를 하며 준비해왔는데 잘할 수 있겠죠? 강리 최댄에서 디라푹 곰빠까지 총 14km 구간. 첫날 코스는 대략 7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해발 5,000m 가까운 고지대는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근 같습니다. 산소는 평지의 절반도 되지 않고 설산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맞이

견디며 변덕스러운 날씨를 견디고 부족한 산소를 견디며 이제부터 사흘간 총 52km를 걸어야 합니다. 정토마을 순례단이 이 먼 곳 수미산까지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종로병원을 짓기 위한 발언, 그 뜻을 수미산 천신들에게 고하는 고불식을 위해서입니다. 고불문 한 구절 한 구절에 순례자들의 숨결이 새겨집니다. 간절한 서원이 전해졌을까요? 무겁게 내려앉았던 수미산 정상의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 순례는 병원 건립의 어려움과 재정의 무게, 공사의 험난함을 수행으로 감내하겠다는 다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의 끝에 올리는 오체투지,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기도는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 종로병원의 첫 돌을 이곳 수미산에서 올렸습니다. 순례단의 본격적인 코라가 시작됩니다. 코라는 산돌이란 뜻인데요. 종일 걸어야 하는 외길이어서 스스로 페이스를 맞춰 걸으면 됩니다. 걷기도 힘든 길을 오체 투지를 하며 가는 순례자들이 다수 보입니다. 사흘이면 가능한 길이 오체 투지를 하며 가면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모래와 흙먼지로 인해 눈을 뜨기가 어렵습니다. 계곡을 따라 심한 냉기도 밀려옵니다. 스님이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바람에 섞입니다. 작은 관목조차 보이지 않는 길. 태양과 달, 신과 인간, 윤회의 세계가 기준 삼아 돌아가는 곳. 수미산을 도는 행위는 세계를 도는 것이자 자기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0: 순례자는 나는 지금 우주의 중심을 향해 돌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흩어진 욕망과 번뇌를 한 축으로 모읍니다. 이것이 수미산 코라의 핵심입니다.
1: 원래 수미산을 한 바퀴 도우면은 금생에 지은 죄업을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곳은 우리들이 그 순례를 하면서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가 제일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면은 자기를 살피는 것도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경쟁과 대립을 중심으로 한 에고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이에요. 거기 가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수미산 순례는 참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는 그런 가치로운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0: 수미산 순례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는 것입니다. 정복이나 등정이 아니라 겸허와 정화를 위한 회전인 것이죠. 산을 도는 동안 순례자는 끊임없이 같은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는 윤회의 반복을 상징하고 그 반복 속에서 업장을 태우고 비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 가서 죽어도 나는 수미산을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수미산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었고 정말 힘든 뭐 진짜 서야말로 한 발 가고 이렇게 숨쉬고 한 발 가고 막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래갈래라는 티베트를 배웠잖아요. 그게 천천히라는 단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지만은 포기는 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은 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고 저는 뭐 불보살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0: 깎아지는 돌산 절벽 위로 수미산 정상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일라스, 천산, 쿨륜산, 강 림포체 등으로 불리는 수미산의 높이는 해발

0: 6,715m. 너무 신성해서 등정이 금지된 수미산은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산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밝혀지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첫날 코라의 도착지를 향해 다시 발길을 옮겨봅니다. 아침 7시에 다르친을 출발해 타보체에서 고불식을 하고 7시간이면 첫날 코라를 마칠 수 있으리라 했건만 어느새 출발한 지 10시간이 되어갑니다. 순례단의 전체 연령대가 높은 데다가 이런 고산지대에서 오래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거의 11시간을 걸어 드디어 고도 5,000m 디라프게 도착했습니다. 고산증으로 힘들어하던 능행 스님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날아갈 듯합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순례자를 향해 스님이 두 팔을 벌립니다.
1: 우리 일생의 설대 마지막이다.
2: 아유매.
1: 여기 또 오겠나?
2: 이 멋있는 데입니다.
1: 진짜
2: 아주 멋있는 길입니다. 네.
1: 우리 일생의 네? 처음이자 마지막.
2: 멋있는 오. 멋있는 길 스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1: 아, 정말 멋있어요. 이야. 우리 그사람 오신다고 그냥 세상에 구름이 싹 뒤로 물려쓰고.
2: 그러게요.
1: 그냥 온몸을 다 그냥 놔둬서 보여주시네.
2: 예. 네. 아, 진짜 경력 뛰어옵니다.

0: 수미산 성스러운 산이시여, 제석천을 보여주시는 우주의 중심이시여, 경비하는 표정들의 환희가 차오릅니다.
1: 감동도 감동이지만은 아, 수미산이 내한테 이렇게 좋은 감정을 줄 수 있구나. 어제 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산을 왔었지 많이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아, 수미산이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니야,
1: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야.
3: 나는 이곳에 지금 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문하면서 이 여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이렇게 성지를 순례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존재이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선한 존재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하는. 그런데 또 그 하나가 우리 그 정토마을의 능행스님께서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또 이제 세우시기를 염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정은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제가 이 모든 세상 존재들이 선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능행스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하고 하나구나. 여정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코라 2일차. 새벽 햇살을 받은 수미산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오늘은 수미산 동쪽면을 따라 6km를 걷는데요. 어제 첫날 코라에서 무리를 한 일행들이 있어서 출발지에서 2km 정도 말을 타기로 했습니다. 푸른 폭이 나지 않는 돌산비탈. 모든 공덕에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존재를 찬탈하게 하는 험한 돌길. 능행 스님이 돌밭을 지나갑니다. 숨이 턱에 받치고 괴로워도 마음은 여여합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수행입니다.

0: 아침 7시에 시작한 걸음이 정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발 5,650m 목표 지점, 업장 소멸 고개라 불리는 벨마라 고개가 저 앞에 있습니다. 벨마라 고개는 수미산을 도는 코라 중 가장 높고 가장 힘든 지점인데요. 순례자들에게 이 고개는 넘어야 할 산길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고개를 넘는 것은 자비를 통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고개에 오르면 순례자들은 헌옷과 천조각을 남깁니다. 이전의 나를 여기 두고 간다는 뜻입니다. 경전을 적은 수많은 타르초와 간절한 염원을 적은 가닥이 바람에 헐럭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 하나 불지 않아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1: 아, 정말 제석천이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똘마곡의 5,600꽃이가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고 10분 나도 1분도 견딜 수 없는 곳인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정말 바람 한점 없고 정말 이렇게 우리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고 그리고 참 수많은 천지 만물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포토 모든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새삼나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일행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우리 하음 신중님들이나 28전의 모든 천신들께서 다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물 보살님께 감사드리고 제중생들께 감사드립니다.
0: 수십 수백 년간 순례자들이 묶어놓은 타르초들 능행스님의 발언문이 햇살에 빛납니다. 저마다 준비해온 서원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소망까지 정성들여 묶는데 매듭은 바람에 맡길 만큼만 묶습니다. 타르초가 펄럭일 때마다 적힌 발언문이 바람에 실려 사방으로 흩어진다고 믿습니다.

0: 장소는 기도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기도가 떠나는 자리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로는 반복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1: 어제 어제 바로 어제 바로
2: 마셔 마셔

0: 한 바퀴의 길 위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타인의 아픔을 대신 품습니다. 바람에 묶인 발언이 기도가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마와 두 손, 두 무릎이 완성하는 하나의 길, 하나의 소원. 사람은 작아지고 기도는 가장 멀리 갑니다.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가장 낮아진 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길을 만든다는 것을.
1: 전토 마을 정로병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0: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부처님을 자각하고 우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업의 은혜를 깨달아 공존 공영의 인류애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환희로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화를 멈추게 합시다. 자신을 성찰하고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그리하여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옴 마니 밤메 훔.

0: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후따에게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햇살이 따스한 봄날 벚보동찰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식들이 머무셨고 지금도 법의 향기로 온 세상을 맑히고 있는 도량인데요. 오늘 저의 목적지는 해인사 산내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백년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 길 오셨습니다.
2: 백년암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아늑하네요.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스님.
1: 이곳은 이제 불면석이라 해서 네. 백년암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청룡 500호 네. 하듯이 그것을 잘 백년암에 짜여져 있다. 백년암의 그 이제 풍수는 네. 그 구룡 그 아홉 가지 이제 그 등성이가 산골짜기 내려와서 이 불면석을 여의주로 해서 네. 구룡 여의주 혈이라고 옛날부터 일러져 오고 있는 유명한 절이라.
2: 네. 네.

0: 부처님 얼굴을 닮았다 해서 불면석이라 불려온 바위입니다. 바위가 품고 있는 부처님 모습이 보이시나요? 백년한 마당에서 원택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1: 이 나무가 단풍나무입니다.
2: 네.
1: 저하고 이 나무하고는 인연을 말씀드리면
2: 네.
1: 제가 출가했을 때는 이 단풍나무가 제 키만 했는데
2: 네.
1: 그 굵기도 요 굵기였습니다.
2: 아.
1: 그래서 이제 한 50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눈에 이제 흰눈썹이 생기고
2: 네.
1: 이놈은 이렇게 싱싱하게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
2: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그럼 같이 함께 추억을 많이 쌓았나 보네요.
1: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2: 아.
1: 그럼 이제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 백세라도 갈까가.

0: 이제는 거목이 된 단풍나무를 뒤로하고 50년 전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1: 스님, 근데 출가 인연에 대해서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2: 이야기가 긴데요.
1: 그 제가 책을 봤을 때 그 친구 따라 우연히 백년함에 오셨다가 만배를 하고 가셨다고 네. 하시던데.
2: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인데.
1: 네네.
2: 대구에서 그 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던 우리 뭐지 시골 말로는 좁쌀 친구. 자기 친구가 네. 서울 법대를 졸업한 친구가 백년함에서 지금 선임이 돼서 정진하고 있다. 네하고 같이 가자. 그래 너는 거기에 성철 스님이라고 네. 한국 최고의 고성에 계신단다.
1: 네.
2: 그래서 너는 불교를 좋아하고 하니까 큰 스님을 청견하러 가고 나는 친구 보러 가고
1: 네.
2: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백년함을 오게 됩니다. 큰 스님께서 저도 오래 나오셔가지고 웬 놈들이고 너도 오늘 또 데리러 왔나 뭐 이럽니다. 근데 괜히 이제 스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스님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먼 길을 오겠습니까? 큰 스님 볼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1: 네.
2: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희들에게 좌우명을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놈들아 세상에 공짜가 있냐? 절돈 삼천은 내 나라.
1: 절돈
2: 삼천은 내 나라 이런 말씀인데 절돈 그럼 병연하면서 따로 뭐 절돈을 찍는가?
1: 네.
2: 하고 이제 뚜리봉거리고 있는데 친구 스님이 폭력을 합니다. 삼천배 하고 오느라 큰 스님 저 비구 스님들은 250개까지 계율을 지켜야 되고
1: 네.
2: 비구니 스님들은 350개이지만 500개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우리 신도님들은 48개를 지켜야 된다면 네. 우리는 좌우명은 1개만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3천을 이놈 봐라 너는 뭐 불교 좀 아는 모양이지 너는 이놈아 절도 많은 내라
1: 마음 되네요.
2: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여기 이제 전기도 없고 촛불로만 다 하니까 9시에 그러고 촛불을 꺼버리니까 뭐 말레가 조열해 고요할 뿐만 아니라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어쩜 무서움이 이제 또 밀려오고 또 이렇게 저런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래 접서 섰다 앉았다 뭐 이렇게 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엉덩이가 깨지도록 아픕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주소 해보니까 그 이제 법대 그 출신 스님이 와가지고
1: 네네.
2: 근데 제가 퍼져가 자고
1: 있더라고요.
2: 저는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잤는지 하여튼 3시 이후에 어느 시간에 뻗어가 잤던 모양인데 그 하도 흔들어도 안 일어나길로 그렇게만 엉덩이를 찼다고 큰 스님께서 지나가시는 듯 오셨더만은 절 다 했나 그러십니다. 못해도 그럼 또 올라갈 갈 것이고 해서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고 네. 그 어제 누구하고 내가 무슨 약속을 했지
1: 네.
2: 이러십니다.
1: 좌우명
2: 그래서 이제 좌우명 한 말씀 주시기로 네. 하셨습니다.
1: 네네.
2: 그러니까 스님 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돈 놈 낯짝 보니까 낯짝 보니까 내 약속 지킬 놈들 아닌데 그냥 가라. 그냥 가라고 하시길로.
1: 네. 네.
2: 스님 아무리 그렇지만 큰 스님께서 산에 계시면서 중생 절돈까지 떼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봐라 내가 언제 절돈 떼먹는다 했느냐 죽이는 줘야 되겠네 이러시면서 좌우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1: 네.
2: 속이지 마라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렇게 큰 스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머리를 치고 갑니다. 그때 내가 참 스님 말씀을 내가 곡해를 했다. 만일 그걸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 남을 대신에 내 거 안 하고 그때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래 하러 들었으면은 내가 그날 그 헛등이라고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
1: 네.
2: 내가 그날 참 남을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하고 저 혼자 백년함에 달려왔습니다.

0: 그 스님, 저는 다른 불교보다도 네. 참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참선에 대해서 좀 배워주시고 좀 참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살살하던 어른이 안면이 싹 바뀌면서 얼굴이 막 화색이 도시면서 아 이놈은 진작 참선도만 배운다고 하지. 네, 몇 살인데? 그 이제 스물아홉에 돼갑니다.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인마 세상 다 살았네. 고마 세상 살이는 적고 네. 백년에 돌아서 그래도 내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 어떤 일생을 새롭게 그 보고 부처님처럼 뭔가 좀 우주 진리를 깨쳐보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라. 또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절에 들어서 스님 생활하는 것도 젊은이로서는 꼭 한번 해볼 일이다. 석발 다 하신 그런 일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제 중대했네. 중도는 쉬운 게 아니다. 너 평생 정진 열심히 하다가 저 논두렁 논두렁 베고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그게 중이다.
1: 스님 행자 시절은 어떠셨어요?
0: 절에 들어가면 밥 주고 옷 주고 방 주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한테 자유가 오는 줄 알았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뭐 쉬라고 가만히 두더니만은 원주 스님이 찾는 데서 가니까 이제 행자님은 소임을 살아야 된다. 공양주다. 밥을 하는 네네. 밥을 하는 그런 책임을 이렇게 맡아서 살아야 된다. 나는 밖에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원주 스님 하시는 말씀이 뭐 스님께서 뭐 좀 중될 놈 들었다고 하시더만 이 손은 엉터리네. 어느 날 이제 12시 이제 넘어가지고 공양 시간이 지나가지고 노선님 한 분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늦게 공양을 차리게 됐습니다. 뭐 한 5분 안 지나서 뭐 고함 소리가 나고 그건 또 뭐 원주에서 뭐지만은 저 노선님이 공양주를 찾는다 가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쫓아가서 제가 공양주입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 제 앞에 노선님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이 밥알 그 돌씹은 밥알을 이리 종이 사고 있다가 제 앞에 땡겨치는데 그게 이제 발등에 맞아서 살아리 이제 얼굴까지 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섭한지 안 그래도 지금 대중선님들 돌씹는다고 간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놈아 내 이빨 물어내라 내 이빨 물어내라고 고함을 치십니다. 밭대기에 나가기가 나가고 하면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말이 대학 나왔는데 그것도 못하나. 세상에 내일 보따리 사고 가든지 해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참 인연이 없는가 보다 꼭 생각하고 있는데 큰 스님이 찾으신답니다. 이제 행자 오라고 이제 지금 찾으신단다. 그래서 이제 스님 방에 가서 인사드리니까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 이빨 몰아내라고 막 밥알도 사가지고 빼겠지는데 어찌 서럽든지 막 지금 그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이빨을 어쩔래? 너는 내 이빨은 어쩔래? 그 스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스님 공양에는 늘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돌이 저 밑에 있지 그 위에 있진 않거든요. 스님께서 그 돌을 씹으셨다고 저는 상상도 못하고 사는데 그럼 너는 내 이빨은 어쩔래? 그럼 스님도 돌 씹었어? 엄마 한두 번 아니다. 출가할 때도 그렇지만은 스님께서 그래 네가 서른이 다 돼가는 놈이 세상 살면은 이제 뭐 다 살고 뭐 얼마나 큰일 하겠냐. 그래도 저제때도 돌아서 이제 부처님 그 어떤 깨달음을 깨쳐가는 그런 그 생활이 남자로서 해볼 수 있다 하셨던 그 말씀.

0: 스님한테 제가 들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큰 스님의 모습.
1: 네.
0: 또 거기에서는 저는 뭔가 참 우리 이 범인과 다른 우리 일반적인 어떤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 기상,
1: 네네.
0: 어떤 그 스님의 자신감,
1: 네.
0: 이런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평생 제가 스님을 못 떠나고 오늘까지 이렇게
1: 네.
0: 스님을 이렇게 좀 잘 모시지도 못하지만은 모신다고 할 수 있는 힘은
1: 네.
0: 분명히 우리 스님 갖고 계셨다.
1: 네.
0: 우리 이태리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큰 깨달음의 힘, 이런 것은 스님이 분명히 갖고 이렇게 계신다.
2: 가야산 호랑이로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 스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삼천배를 시키셨다고 하죠. 당신의 말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깨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겠지요. 저도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1: 스님 100년함에 얼마 정도 계신 거예요?
0: 지금 생각하니까 뭐 어연 네. 1년 빠진 50년이 되어갑니다.
1: 아, 그럼 반 100년이시네요.
0: 오래됐습니다.
1: 네. 스님, 그러면 큰 스님 떠나시고 나서 스님께서 사실 100년함을 떠나시고 개인 수행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큰 스님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100년함에서 참 출가해서 큰 스님 열반을 드실 때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을 100년함 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스님은 왜
1: 네.
0: 저 떠나서 다른 그 사형사제처럼 제방에 선방에 가지 않고 여기 100년함만 눈으로 붙어 있느냐.
1: 네.
0: 내가 출가했던 해가 큰 스님 환갑되시던 해였습니다.
1: 아.
0: 환갑되시고 그리고 한 10년만 있어도 저는 이제 40이 되는데 큰 스님께는 70이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뭐 저도 저지만 큰 스님께서 뭔가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되어 가시 다 당신은 날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셔도
1: 네네.
0: 뭔가 보면 처음 환갑 때 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있어서 금방 행자들 와서 또 서툰 거 보면은 제가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도 스님께 아무리 정성 들어가도 그 돌이 들어가듯 공장에 들어가듯
1: 네.
0: 그 행자들도 별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옆에서 스님 오랫도록 모셔드리는 것이
1: 네.
0: 스님을 이제 편안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 혼자의 그런 생각 그러고 이제 스님 떠나시면
1: 네.
0: 스님께서 열반에 떠나시면 그때는 내가 모실 어른도 없고 그때는 완전히 내가 자유가 되지 않느냐
1: 네.
0: 그래서 그때는 내가 100년 떠나서 정말 주유천하해서 천하 제방 명상 대차례 선방에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풍을 치고 살았는데 막상 큰 스님께서 열반에 딱 드니까
1: 네.
0: 그 순간에서부터 제 어깨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는데
1: 네.
0: 이거는 뭐 살아계실 때하고는 제가 느끼는 그 무거운 짐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스님의 뒤에 하면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사리탑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든지
1: 네.
0: 기념 법문집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1: 네.
0: 제가 이제 다 하고 그거 다 해드리고
1: 네.
0: 한 10년 만에 다 될까 20년 하다가 지금 30년이 다 돼가도
1: 네.
0: 지금 못 떠나고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1: 아.
0: 그것 때 또 스님하고 또 뭐 인연이라면은 인연이고 또는 저로서는 떠난 그 내 수행 생활보다
1: 네.
0: 또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스님의 좀 유업이라도 조금이라도 탑을 쌓아놓는 것 아니냐. 이때는 또 누군가는 더 삭혔지만.
2: 원택 스님은 절집효자로 소문난 분입니다. 은사의 뜻을 잇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한편 불교계 안팎에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1: 네, 스님, 큰 스님의 그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많은 이제 역할이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추본 본부장을 맡고 계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0: 근데 작년에 2019년 9월 18일, 네. 19일, 20일 그 2박 3일의 기간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조계종 대표로서 다녀와서 평양을 가게 됐습니다. 네. 능라도 경기장이라는 곳에서 네. 15만 관중이 모인 곳에서 그 대통령님께서 한 5분 동안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전쟁 없는 핵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기로 했다고 선언을 할 때 정말 저로서는 대단한 감동을 받고 전쟁을 없어지려니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더 길이 남북관계 막혀버리고 또 남북관계에 애를 쓰는 모든 그 민간단체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 위에서 대통령끼리 우선 잘 돼야 잘 돼. 우리가 뭐 잘 풀어가지고 뭐 대통령 하고 국무위원장하고 뭐 잘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1: 맞습니다.
0: 또 하나 우리로서는 이제 불자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한 130여 군데의 이제 사찰이 우리처럼 각지 지역마다 사찰이 보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1: 아 북한에요.
0: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남북 관계 조금만 풀리기도 풀리면 우리 다른 종단보다는 불교계에서 우리 신도님들이 또 활동해야 될, 또 기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2: 백년암을 내려와 성철 스님의 사리탑을 찾았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사리탑을 조성하기 위해 원택 스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하네요.
1: 그 스님께서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성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요?
0: 먼저 드리는 한 것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스님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법문을 남겨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저 정신을 따라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이것이 큰 스님께서 늘 우리 신도님들이 올 때마다 또 스님들한테마다 이제 법문하신 주 내용이다. 그래서 남 모르게 남을 도우는 그런 보시의 생활을 자비의 생활을 실천하자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스님의 사상으로 해서 법을 깨치고 하는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외에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 세 가지를 실천하자고 하셔서 지금도 저들 행사하고 있을 때마다 스님은 그런 이제 세 가지 표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0: 스님께서는 그 진정한 출가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5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자리에 와서 네. 큰 스님을 이제 위안답시고 위안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님께서 어떤 깨침을 부처님 진리를 깨침을 위해서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그 말씀은 제가 아직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유효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또 오늘 못했으면은 떠나는 어느 날까지는 그 정신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큰 스님께는 늘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제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후배들한테 출가한다고 무슨 또 당장에 내한테 뭐 이렇게 빛이 오고 무슨 그렇던 운명이 밝아지고 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수행자가 또 수많은 또 그 우리 중생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인생.

0: 사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오래전 친구를 따라 백년암을 찾았던 청년은 5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릅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1: 사모님.
2: 아, 반갑습니다.
3: 오늘 공양 음식은 뽐무 안나라는 감자 요리를, 감자 파이죠. 감자랑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2: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가 굉장히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이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통두부 장아찌 완성입니다.
3: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4: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4: 교수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무엇인가요?
2: 제가 사찰 음식에 매력에 푹 빠지고

0: 하게 됐던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메밀을 넣어가지고 전병을,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전병을 한번 말아보고요. 지금 또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보니까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버섯을 이용한 버섯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기대되는데 오늘 저기 막 표고버섯이 오늘 메뉴인 것 같기는 합니다.
0: 맞아요. 생표고도 있고 말린 표고도 있고. 그러면 먼저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한번 해볼게요. 버섯을 두들겨야 되는데요. 방망이보다 특수한 장비가 등장을 해요.
2: 표고버섯을 두들겨요?
0: 네. 이게 이제 표고버섯을 불린 거를 물기를 꼭 짤고 나면은 이거를 두들기는 거. 네,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
1: 부서지더라고요?
0: 네, 완전히 부서지더라고요.
1: 와.
2: 앞뒤로 되게 많이.
0: 오, 이렇게
1: 두들겨서
0: 두들겨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2: 한번
0: 해보세요.
1: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2: 아 양식에서도 허브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탁 쳐줘서 하면 훨씬 더 향이 풍부해지거든요. 표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치는 이유가 양념도 잘 되지만 이 표고의 향을 더 올라오게 할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스님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버섯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0: 지금 여기 다양한 버섯들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0: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네요.
1: 네. 지금 우리가 두들겨 놓은 버섯을 들기름으로 좀 많이 볶아줘요.
2: 아, 볶아줘요?
1: 네네.
2: 아.
1: 좀 두르고요.
2: 어, 들기름 많이 두르시네요.
1: 네. 그래서 볶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0: 그러면 스님은 네. 사찰 음식을 처음 시작한 계기?
1: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어요.
2: 아, 살기 위해서?
1: 네. 제가 출가하고 한참 공부할 시기에 조금 아팠었어요. 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아팠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 사찰 음식에 집중하고 또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계속 먹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0: 아, 그러면 네. 사찰 음식에 스승님을 만나신 건가요?
1: 그렇죠.
0: 아, 네. 그분이?
1: 네, 선제 스님이십니다.
2: 아, 선제 스님. 네.

0: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스님, 경훈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스님 안녕하세요, 저 1회 때 절밥 한 끼 찍은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4: 네, 잘 지내셨어요?
3: 네. 네.
1: 스님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3: 네. 야.
1: 절밥 한 끼,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스님,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좀 알려주세요.
3: 잘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3: 그냥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돼. 잘 찍으려는 생각 자체가 오바야.
1: 네, 알겠습니다. 아,
3: 네네. 수행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 예.
3: 많은 사람들이 약이 되는 음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혜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눠주면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스님.
2: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스님.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3: 네.
4: 와, 긴장이 너무 되네요. 네.
1: 여전히 스승님께는 어려운 제자입니다.
4: 네, 네. 네.
1: 그래도 스승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스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혜로운 음식, 또 건강한 사찰 음식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표고버섯 팡팡이 찌개에는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요. 아. 지금 조금 전에 채소 넣은 것처럼 한 번 더. 근데 많이 붓는 게 아니고 이 두들긴 버섯이 조금 잠길 정도로.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정성 것 더 하는 거에 따라서 네네. 맛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한 번 더.
1: 아, 세 번 정도까지 채소를 네. 부어서
0: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국물이 나오게끔. 자, 요 정도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이때 네. 이 버섯을 네. 같은 종류의 버섯을 네. 넣을 거예요. 자, 넣고 이게 익을 때 이때 간장을 넣을 거예요.
2: 간장을. 아.
0: 네. 여기서 다시마,
2: 다시마
0: 한쪽 넣으시고요. 오. 채소.
2: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0: 그럼 저는 조금 더 끓이기는 할 건데 자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이때 두부랑 야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1: 넣어서 네.
0: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0: 네.
1: 와 지금 잘 익어요. 네.
0: 국물이 너무 뽀얗죠?
1: 너무 뽀얗죠. 네. 네.
0: 간을 한번 보실래요?
1: 네.
0: 네. 네. 이 간이 맞는가 보네요.
1: 와, 풍미가 아주 가득가득한데요?
0: 셰프님 어때요?
1: 셰프님 말 잘, 말씀 잘하면서 내가 약이 약간 미쳤어, 미쳤어요.
2: 진짜, 진짜 이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네. 남다르고.
2: 이 조리법이. 많은 재료를 써서 맛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그 재료의 원 맛을 네, 완전 온전히 최대한 네. 끌어서 만든 거라서 진짜 너무 특별하고 맛있습니다.
1: 선생님, 이거 조금 이따가 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표고버섯 통탕이 찌개 완성입니다.

0: 두 번째.
1: 두 번째 요리.
0: 네, 두 번째 요리. 메밀 전병으로 네. 야채 말이 할 거예요.
1: 메밀 전병 네, 야채 말.
0: 두 번째 요리 먼저 메밀 반죽부터 한번 해볼게요.
2: 네. 네. 이건
0: 예, 이게 메밀? 밀가루예요. 예.
2: 이건 밀가루.
0: 네, 그거는 밀가루. 밀가루 이렇게 좀 넣고 네. 그냥 밀가루는 하나 정도 넣으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서 간장 조금
2: 간장을 넣으시는군요.
1: 네. 간장을
0: 네,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네, 그 다음에 채소
1: 채소
0: 네, 전병은 그 셰프님이랑 스님은 어떤 모양으로 많이 하세요?
2: 타원형?
1: 네, 타원형? 저도 원형으로 네.
0: 원형 많이 하세요?
1: 네.
0: 오, 그러면 오늘 색다른 모양을 보시겠는데요?
2: 그럼
1: 어떤 모양?
2: 별 모양?
0: 별 별은 따다 드릴게요.
2: 네모.
0: 네, 이제 스님께는 제가 네. 따다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네. 이제 이거 반죽은 조금 숙성. 이렇게 숙성 네네. 풀어지게끔 네네. 조금 기다려보고요. 네. 재료 손질하도록 할게요. 네. 스님은 요거 좀 네. 도와주세요. 네. 채 썰어주시면 돼요.
2: 채를요?
0: 예. 네. 네.

0: 그러면 네. 사찰 음식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스님에게 한 달 네. 동안 사찰 음식을 배운다면 네. 처음에는 뭘 말할 것이며 마지막에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1: 저는 사찰 음식을 배우는 분들께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찰 음식을 얼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또 사실 이 육신이 없고는 저희들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식재료나 조리법을 좀 본인들이 집중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게끔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런 식재료들을 관심 있게 이렇게 주의 깊게 내 걸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장인 것 같아요.
0: 장 발효 음식.
1: 네, 발효 음식의 정점. 네, 장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0: 버섯 종류는 간장과 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 네. 아까 제가 어떤 모양을 여쭤봤었죠? 두 분 다 동그라미라고 네, 하셨죠? 네. 이제는 네.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1: 아, 네. 기대됩니다.
0: 네. 좀 잘 말게 하기 위해서 지혜 한 스푼? 그렇죠? 지혜 한 스푼? 네. 네. 오. 이게 길이로 가는 거예요.
2: 아.
0: 길이로.
3: 아, 길이로?
0: 네.
3: 아.
0: 이게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네. 살리면 선생님 야채를 많이 넣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렇죠.
2: 네. 와, 선생님 이것도 팁이에요.
0: 네.
2: 엄마한테.

뭐 놓으시고 싶은 양, 좋아하는 채소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새싹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익힌 채소에다가 이런 조금 생채소, 가볍게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넣으니까 얘 속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수확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게 아마 씹히면 열무에 그 풋풋한 향이 올라와서 좋을 것 같아요. 메밀전병 야채말이 완성됐습니다.

0: 이제 해볼 거는 마지막 요리인데 버섯묵.
1: 버섯묵오?
0: 네. 어. 들어보셨어요?
2: 네.
3: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한 버섯을 넣어서 오늘 버섯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또 여전히 칼질.
1: 칼질?
0: 네. 네. 네. 버섯이 정말 여기 다섯 가지나 들어가요.
2: 와.
0: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2: 아.
0: 네, 있는 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네. 이 채소물에 네. 한 스푼을 조금 녹일게요.
2: 네.
0: 한 스푼. 한 스푼 한 15g 정도?
2: 아.
0: 10g에서 15g 정도 지금 이 재료의 양이면 네. 될 것 같아요.

0: 지금 불 조금 낮추고 이 버섯을 말리듯이 볶는 거예요. 야. 여기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넣어보니까 네. 보관하고 이럴 때 뒤에 약간 기름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재료에 간장하고 소금 그다음에 한 점을
1: 이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이 조금 너무 느끼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 천천히 지금 불 조절을 해.

0: 자, 여기 이제 이 한천 가루를 저희들은 지금 촬영하면서 금방 풀었지만 네. 조금 한 뭐 한두 시간 전에 해놓으신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선생님, 근데 네. 이 한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네. 한천을 어떻게 이렇게 목이 잘 되려면 스님 아까 여기에 농도. 예, 농도를 설명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0: 저 이게 스님 좀 예민한 거더라고요. 한천이 네네. 물 3컵이니까 600ml잖아요. 네네. 600ml 한천 한 겨울 같은 때는 10g 정도 쓰면 10g. 되지만 여름이나 이런 때는 한 15g 정도 거기서 조금 탄력적으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거품을 살짝 뭐, 네 조금만 그늘과 함께요. 자 이제 요 파란 고추, 빨간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 아 확실히 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색이 확 살아나네요. 네.
0: 유리나 스텐 그릇에다가 이거 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 아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고추에서.
0: 자 구역을 이렇게 가위로 좀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3: 모양 예쁘게 나오게 해서
0: 예 그렇죠 골고루 버섯이 들어가게끔
1: 야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님 요거 이제 네.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0: 아니요 스님 냉동실에 안 들어가요.
1: 그럼요.
0: 왜 지금 상온에서 한천은 이게 한 반나절 안에는 굳어. 그러면 반을 딱 갈라서
1: 네, 진짜 예쁘네요.
0: 자, 요거를 조금 너무 두껍게 보다는 조금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 버섯의 수용성 다당류를 한천으로 붙여서 묵 형태로 먹는 것은 국물로 소실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을 100%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0: 버섯묵 완성됐습니다.

0: 공양에 앞서서 오간계, 네, 공양 계송하고 공양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이거는 실비한 음식인데.
1: 네.
0: 6시간에 걸친 음식을
2: 제가 한나줄.
0: 이 귀한 음식을 맛보다니. 감자 이 파이에다가 엉게 향이 너무 이렇게 그냥 있어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봄에는 봄의 기운을 다 받아야 되니까. 요거 이름이 뭐죠?
0: 두부장아찌거든요.
1: 두부장아찌.
2: 예, 요거 한 이틀 걸린 거 아닙니까?
0: 요거는 좀 한 이틀 반 정도 예, 된 거예요.
2: 이건 구웠어?
0: 네.

0: 구워서 간장물을 조금 달여가지고 그냥 붓기만 해놓은 거예요.
1: 와, 겉이 이제 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0: 보통 스님들은 얇게 썰어서 구워서 간장을 넣거든요. 통으로 했을 때 가운데 속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2: 양념이 딱 맞아.
1: 너무 맛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탕탕이.
2: 국물이 아주 진한 것 같아요.
0: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볶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이건 초고추장을 살짝?
0: 네, 살짝 찍어서 드세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님은 지금 다 지나갔어요.
1: 벌써 코스. 다 드셨어요?
0: 네.
2: 다 먹었어요.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스님께서는 뭐 암도 앓으셨다고 네. 하고.
0: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발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와.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와.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투병을 하고 사실 완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부처님의 가피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부처님과 네, 네. 스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 라는 게 있어요.
1: 음식은 생명이다.
0: 네. 그래서 이 있는 이런 음식들이 그냥 음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 모든 음식들이 정말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2: 와, 네. 짱이다.
3: 예, 우리 스님은 일단 예쁘시고요. 키도 크시고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신도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일단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음식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 사찰 음식의 한 끼는 어떻게 보면은 내 건강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스님, 백양사는 흰 양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스님?
1: 나는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보죠. 돌 얻어야 그걸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아, 그래, 양이 지금도 살고 있네요.
1: 있죠. 이게 있는데 보통 사람 못 보고 수행을 잘한 사람만이 가끔 본다고 그래요.
0: 아, 내 눈에는 고양이, 흰 고양이는 보이던데.
1: 차가 못 다니니까 지게를 하나서 다 맞춰 12개의 지게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륙권에 오면은 다 내려와서
0: 지고 올라가서
1: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이 너무 좋았고, 그때는 큰 스님의 어떤 그런 법력을 산 것 같아. 네. 지금 사람은 다 도망가죠.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AI가 할 수 못하는 우리 정신세계 근본적인 어떤 그 깨달음의 그 자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참선만 하면은 더 좋은 어떤 시대가 더 이제 참선한 시대가 올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0: 아, AI를 넘어서 참선, 네, 참선 시대가 오는군요. 네.
1: 야, 명상 시대가 이제 왔고 거기에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0: 어떻게 건강하시죠, 스님?
1: 네, 그냥 이렇게 이제 정진하니까 그냥 무리하지 않고 정진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스님.
1: 너무 좋습니다.
0: 스님, 백양산은 신양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스님?
1: 지금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0: 다른 사람은 잘못 보죠. 돌 얻어야 그걸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래. 양이 지금도 살 수
0: 있네요. 있죠. 이게 있는데 보통 사람 못 보고 수행을 잘한 사람만이 가끔 본다고 그래요.
1: 아, 내 눈에는 흰 고양이는 보이던데. 양들이 말은 잘 듣습니까, 선생님?
0: 양들이 그냥 상상적인 어떤 옛날 그런 어떤 양들이 법학원 강의할 때 듣는 어떤 기억을 상상하니까 양들이 이제 수척한 때가 이제 많이 그냥 느끼죠, 내가.
1: 예, 그러니까
0: 상상력 양으로 본 거죠.
1: 아, 정진 중에 양이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삼매석에서만 보시는 거죠?
0: 삼매석에서만 그 양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어떻게 맛있는 뭐 좀 밥도 쿠키도 좀 주고 합니까? 짭니까?
0: 쿠키 보듬도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떤 그 양을 생각하면은 신심이 나요. 그렇게 백양사 가나면 그 양이 어떤 상징적이잖아요. 법화경 그 어떤 스님이 한양 스님이 법문하는데 법화경을 강의를 하는데 그 양들이 와서 이게 참 강의에서 드는 어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이제 정진하다가 쭉 이제 그 양을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배양사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 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
1: 없죠. 네. 저도 여기 지금 몇 년도인지 이제 뭐 좀 손가락 꼽아봐야 됩니다만은 백양사 와서 살면서 그 우리 저기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먹고 하고 크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저 작고하신 소홍 스님 그때 정말 백암록을 그때 강의하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큰 스님도 소홍 스님과의 일화는 너무너무 많죠?
0: 네. 내가 봉암사에서 살고 있는데 여길 움람을 개원을 그 소홍 스님 큰 스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대중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제 중에 이제 전화가 시자가 그 타파스님 그때 이렇게 이제 시자를 했는데 결제 중에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오길래 내가 이제 결제 중에 부처님 법을 깨고 어딜 간단 말이오. 내가 해제하고 내가 몽둥이를 맡든지 내가 이제 큰 스님한테 꾸중을 그때 들 테니까 그래 아십시오. 이제 부처님 법을 깨고 어딜 간단 말이오.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하니까 그들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 해제하고 걸망을 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 길이거든요.
1: 네.
0: 저 길인데 길이 없어요.
1: 네, 그때 당시에
0: 뭐 길이 없어서 사람은 다니는 어떤 길이지 차가 다니는 길은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니까 선실 하나하고 또 밑에 국립공원에 지어준 화장실 하나하고 또 이렇게 저 소림굴이라고 하나 있었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이 모이지 않게 된 어떤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내가 선언을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빵할 수 없는 어떤 그건 뭐냐
1: 대중이
0: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선빵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참선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냥 정진만 금방에 사면 되지. 그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도반들 몇 사람하고 또 이제 하판들 이렇게 이제 몇 사람, 12명이 이렇게 이제 우남에서 처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차가 못 다니니까 지게를 하나서 다 맞춰 12개의 지게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중권에 오면은 다 내려가서
1: 지고 올라가서
0: 먹고 이제 그런 시절이 너무 좋았고 큰 스님이 그때는 큰 스님이 어떤 그런 법력을 산 것 같아. 지금 사람은 다 도망가죠.
1: 지금도 음문암하고 우리 고불선원에서는 이제 소홍 스님의 유언에 따라서 그렇게 정진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음문암이 대중이 살고 이제 고불은 내가 내려와서 지금 이 근자에 그전에 좀 했는데 근자에 끊어졌는데 내가 와서 선덕 스님들을 모시고 내가.
2: 아, 예.
0: 선덕 스님들 예.

0: 모시고
1: 예.
0: 살죠.
1: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행 경진을 이렇게 이제 큰 스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 예.
1: 그리고 또 이게 구참 구참대로 맛이 있어요.
2: 그렇죠.
1: 저력이 있어 저력이. 그래서 한국 불교는 정말 어떤 구참 스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어떤 선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법문도 좀 시키고
2: 네.
1: 젊은 50대 60대의 사람들 잘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동량을 좀 많이 네. 예, 길러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조사님의 그 구상대로 불교가 이렇게 펼쳐졌다면 한국 불교가 아주 건강했을 겁니다. 용성 조사님의 사상과 원리와 가르침대로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예. 그런 생각을 평소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적인 측면에서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 그 참불교라든지 또 불교가 한문으로만 경쟁되어 있으니까 불교 경쟁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한글화 된 그 저 한글로 된 한글 대장경 역경하시고 또 하여튼 분야별로 안목이 투철하신 거예요.

0: 그래 뭐 이제 이번 담선법회 때 큰 스님께서 저 우리 조계종의 백용성 큰 스님 큰 스님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백용성 큰 스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전통 수행법에 대해서 가나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큰 스님은 일찍부터 용성 스님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해 듣고 그러셨죠?
1: 예. 그래도 내가 용성 문순이니까.
0: 예, 예, 예.
1: 그래 내가 볼 때, 예, 한국 군대 불교에서 용성 대처사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셨고.
0: 예.
1: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용성 조사님의 그 구상대로 불교가 이렇게 펼쳐졌다면 한 불교가 아주 건강했을 겁니다.
0: 네.
1: 건강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적었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조금 이제 그 어른의 그 사상과 원력이 훌륭했지만
0: 네.
1: 시대 여건이 인연이 좀 어려웠어요.
0: 예, 그때가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때였고 예.
1: 그 일제 강점기에 소위 그 외색 불교라고 하는 예, 말이
0: 예,
1: 있었잖아.
0: 예, 예.
1: 그게 한국 우리 조선 그 우리 그 예. 전통 민족 종교로서의 한국 불교가 조금 약간 많이 그 외색 불교화 되는 바람에
0: 네.
1: 문제가 됐잖아요.
0: 네.
1: 그 대표적인 예가 청경 비구승가였는데
0: 네.
1: 대처승 제도가 생겼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바람에 이제 우리 불교 성당이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0: 네.
1: 용성 대수사님의 그 사상과 원력으로 불교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됐다면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어른, 시대를 내다보는 어른이었어.
0: 예, 예, 예.
1: 그리고 또 존경받는 어른이고 존경받는 삶이었고
0: 예, 예. 예.
1: 그런 불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외색 불교 때문에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0: 그렇죠.
1: 그 심리적 갈등, 물리적 충돌,
0: 네.
1: 또 물리적인 낭비, 그게 큰 손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점에서 나는 한국 불교가 용성 조사님의 사상과 원력 가르침대로 됐더라면 얼마나
0: 예.
1: 좋겠나.
0: 예.
1: 그런 생각을 평소 했어.
0: 예. 여기 지리산 벽송사에 계실 때에게 만에 한용운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밤새 이렇게 그 한국 불교와 우리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0: 군수급 이상의 그 관리를 지냈던 분들을 다 만나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관리들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럼 왕을 누구로 하느냐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분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은 전부 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관리들은 왕을 누구로 하느냐만 관심이 있더래요.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아, 이건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이제 3.1절날 만세를 부르는 그 3.1 그 역사적인 거행을 할 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고
1: 그치.
0: 예. 그러면서 또 우리 불교 내 쪽으로는 법당 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시대인데도 풍금을 법당에 그치. 놓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게 참불가를 가르치고 하셨다고
1: 예.
0: 그리고 뭐 농사도 직접 짓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쓰시고 한편으로는 불교를 새로 세우려고 애쓰시고 용성 스님에 대해서는 밤새 얘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그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불교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삼각대적인 측면에서 다 네. 보신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
0: 예.
1: 참불가라든지 또 불교가 한문으로만 경쟁되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0: 예.
1: 그러니까 대중들이 한글화 된 그 저 한글로 된 한문 대장경 역경하시고
0: 예.
1: 또 하여튼 분야별로 안목이 투철하십니다.
2: 구름에 떠 있는 암자.
0: 아, 그러면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다 신선처럼 구름 위에 다 사시는 거네요?
2: 그래, 신선이나 도인 아니면 살 수 없죠.
0: 아...
2: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다.
0: 그러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인들이 만약에 좀 오늘 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는 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2: 욕심을 내면 바로 나갈 일이 생겨요.
0: 구름 위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네요.
2: 떨어지는 게 나갈 일이 생겨. 어디서 꼬우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 어디 방부 안 드리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통을 해서라도 끌고 가요.
0: 예. 예,
2: 그 한 분을 나오고 씨름을 하면서 또 대중들이 배우고 탕마하고 그들한테 배움이 있습니다. 아, 기질이 아주 출중하고 모나고 아직 길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독특한 숨겨진 게 있어요. 이것만 다듬으면 먼 훗날 법상에 올라가면 세수를 냅니다. 우리는 그 시절에 복이 조금 있어서 마찰이 없는데 그래도 채우는 액대만은 채우는 걸 지나가는 객이든지
0: 누구든지
2: 등산객이든지
0: 예.
2: 아니면 멧돼지라도 문짝을 한번 뿌든지 예. 밭을 휘젓든지
0: 예.
2: 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들 업이라 생각하고 도반이 그럴 때는 아, 효봉이 내 스승이구나 하고 안고 가야 됩니다.

0: 스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이걸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스님 여기 운부암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구름이 떴다는 겁니까? 구름 위에 떠 있다는 겁니까?
1: 구름 위에 떠 있다.
0: 아 구름 위에. 네,
1: 구름 위에 떠 있는 암자.
0: 아 그러면 여기 사시는 스님들은 다 신선처럼 구름 위에 다 사시는 거네요.
1: 그래 신선이나 도인 아니면 살 수 없죠.
0: 아
1: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 살 수 있다.
0: 그러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인들이 만약에 좀 오늘 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는 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1: 욕심을 내면 바로 나갈 일이 생겨요.
0: 구름 위로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네요.
1: 떨어지는 게 나갈 일이 생겨.
0: 아하. 그럼 이제 들어오려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겠네요.
1: 쉽게 들어오지 못하지.

0: 아직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네요. 아.
1: 그 이 도량이 비우는 도량이라. 예. 아, 채우는 도량이 아니고 비우는 도량. 예. 여기서 신도를 모은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무슨 일이 생겨 나가야 될 일이 생겨. 아. 그래서 이 도량은 비우는 도량이라 한 3년만 딱 살면 예. 답이 오죠. 아. 특히 천진한 어린 그 동자 네. 이런 동자생들은 6개월만 되면 답이 오죠. 놓고 다녀 뭐 다 놓고 다녀. 아. 여기다 돈 한 보따리를 줘도 가지고 와서 저 법당 앞에다가 놓고 화장실이 저쪽이니까 소변 비고 이리 와야 되겠다고 오다가 네. 잊어버려. 아. 잊어버려. 저기서 노루나 누가 소리를 지르면 그거 후경으로 갔다가 그 돈을 영원히 잊어버려. 이렇게 비워져 있어. 아. 그걸 내가 직접 체험했고 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 나도 수작에 히틀러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예. 천방지축으로 살았는데 여기 와서 다 쉬어졌어. 예. 여기 쉬어지니까 옛날에는 누구 어떤 분 하나 열반해도 내가 참내를 하면 행사가 안 될 것 같아. 예.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막 연일 다녔는데 여기 와 탁 한 십몇 년 지나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참 뭐 번뇌다. 네. 움직이시래요. 아, 예. 그리고 어디에도 나서기 싫고 뭘 하는 것도 옛날에는 밝혔는데 그게 다 잠재워지고. 네. 그리고 첫째는 일거수일투족 하는 일이. 네. 그 착이 없어져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 누구한테 우리 선원 대중들이라도 뭐 지적상에서 한 마디 턱 해놓고 예. 30분만 되면 옛과 똑같아. 아. 그래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다 잊어버렸어.
0: 다 잊어버려요.
1: 그러니까 내일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 아, 예. 이상하다 그래. 나 다 잊어버렸으니까 예. 그때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경청도 하고 예. 탕마도 하거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스님 하나가 농사를 잘 있습니다. 예. 약을 치지 않고 걸음도 선수해가지고 예, 무공해로 약을 치지 않고 하니까 좋잖아. 예, 고추 같은 게 나오면 참 맛있어요. 네. 그러면 밥을 먹다가 대중들로 지금은 내가 따로 이렇게 서로 상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대중들 같이 먹었잖아. 예. 같이 이제 먹으면 밥을 먹고 고추가 맛있어서 고추를 하나 딱 먹고 그러고 놔. 다 못 먹으니까 예. 고추 한 반틈 놓는다고. 놓고 또 이제 밥을 먹고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잊어버려. 예. 그걸 이제 고추가 다시 들어와. 노을력으로 하나 있는 거라. 아, 예. 예. 그럼 미안하잖아. 그 순간 미안하잖아. 예, 예. 내가 욕심을 챙기는 거 같고. 고추는 많지만 욕심을 챙기는 거 같고. 그래서, 야, 이제 좀 급해져. 사람들이 보니까. 예. 보는 사람도 내 혼자 의식을 하겠지. 그 두 개를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밥 한 술을 뜨는 순간 또 잊어버려요. 예. 그게 7개가 될 때가 있어서. 부끄러워요. 예, 그것뿐이 아니고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기억이 예, 없어. 예. 그냥 충실하는 거라. 그래 밤에도 막 9시까지 계곡에 일하러 다니고 예. 그러지. 그런데 한 20몇 년을 여기서 미쳐서 살았어요. 예. 미쳐서.
0: 여기 들어오신 지가 지금 20년이
1: 넘었어요. 26년 됐어요. 어. 이 도로를 내가 예. 포크레인을 세 개 망쳐가면서 터트르니까.
0: 야, 예. 직접 길을 내셨네요.
1: 전부 때도 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 이 길을 20년 만에 댕기라. 그래서 밤에 이제 잠 안 자고 포크레인을 타고 화도 하나 들고 사니까 버떡버떡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이건 돌리면서 네. 화도는 들고. 이런 걸 막 연일해서 막 20일씩. 그게 한 3년 되니까 오른쪽 다리가 예. 이렇게 붙더라고.
0: 아, 이 다리만 이렇게 막 이걸
1: 안 움직이는 안 그렇죠, 움직이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이 다리만 이렇게 부어 이상하다. 땅땅해. 그래 이제 안 움직이고 앉아 있으니까 한쪽 다리가 예. 붙고 좀 있으면 이쪽 다리 붙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걸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네. 열심히 살으니까 내 그 불같은

0: 기질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잡혔죠. 아, 예. 아무도 못 잡아.
1: 예, 예, 예.
0: 이 도량이 참 천하 명당이기도 하지만 산승한테는 아주 고마운 도량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사당 같아. 통로사처럼 편안해.
1: 네.
0: 그리고 재실 갖고 사당 같아. 내 기질이 쉬지를 못했으니까 여기 막 높은 데서 막 내려다 보이고
1: 네.
0: 진 누르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재실 사당 같아. 그래 한철만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넘겨줄 사람이 없어.
1: 네.
0: 오질 안에 비어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 길게 사라졌는데 이제 근래 한 7, 8년 전부터 어디 나갔다 2, 3일 있다 들어오면 예. 아 좋은 도량이구나
1: 예.
0: 이걸 느낍니다.
1: 예.
0: 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쉬어진 것 같아요.
1: 예.
0: 그걸 확인하지.
1: 예. 그 2년 터입니다 스님이.
0: 2년 터지요.
1: 예.
0: 무슨 2년인지 나가려고 나갈 수가 없어. 진재선사께서 동화사로 오라고 선원장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나갈 수가 없어.
1: 예.
0: 이거 비워두고 나갈 수가 없어. 일만 저지르고 수습을 안 하면 문 닫으니까. 그런 뭐 책임도 있지만 그런 책임이 있다고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
1: 예.
0: 무슨 인연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또 수자 스님들하고 같이 또 선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0: 수자 스님들은 전국에서 다 가려서 봤습니다.
1: 아, 예.
0: 그래가지고 우리 입방 몇 월 며칠부터 이제 방불로 왔네 이래. 나는 두 번 초창기에 보내놓고 안 했습니다. 왜?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1: 그렇지, 그렇지.
0: 응? 총림에서 그걸 이끌어서 네, 숫자 많은 사람이 하나를 다뤄야 되는데
1: 네.
0: 우리 9명, 10명 사는데 그거 다루기 쉽지 않아요. 둘만 와도 시끄러워.
1: 네.
0: 그런데 내가 설법하러 다니고 밖에 나다니면서 누구를 제도한다는 것보다도 내 공부를 하면서 탁마할 수 있는
1: 네.
0: 좀 길들이지 않은 수자들이 좀 한둘 섞였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바람으로 공굴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리고 잘 좋은 사람들이 너무 잘 모였지.
1: 네.
0: 그러면 어디서 꼬오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
1: 예.
0: 어디 방도 안 드리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톡을 해서라도 끌고 와요.
1: 예. 네,
0: 그 한 분이 나하고 씨름을 하면서 또 대중들이 배우고 탕마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조용하게 사는 건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이제 요처에서 대중들이 부딪혀봐야 된다.
1: 예.
0: 이런 생각으로 방부를 가려서 안 받고
1: 예.
0: 어떻든 누구든지 방부 못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인원에 한정돼서
1: 예.
0: 무조건 한도는 내가 무조건 받습니다. 다 싫어도 우리 대중이 싫어야 나 받아.
1: 예.
0: 대중들이 의아할 때가 많지.
1: 그래도 큰 스님 덕화가 있으니까 그게 다 이렇게 또 나갈 때는 또 다 정리돼서 나가시고 그러시겠네.
0: 아니죠. 계속 파장이 있죠.
1: 아.
0: 파장이 있는데 그걸 낙으로 삼아요.
1: 예.
0: 왜?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혹시라도 수자들을 제접하게 되면 이걸 다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1: 예.
0: 더 드센 놈이 왔을 때도 겪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1: 예.
0: 그들한테 배움이 있습니다.
1: 예.
0: 기질이 아주 출중하고 모나고 아직 길들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독특한 숨겨진 게 있어요.
1: 예.
0: 이것만 다듬으면 먼 훗날 법상에 올라가면 세수를 냅니다.
1: 정말 세상에는 아주 거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걸 여기서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 이렇게 마음을 먼저 닦아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교화하는데 굉장히 좀 잘 저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내가 평상시에 이제 불자님들한테도 또 우리 스님들한테도 어떻게 다 얘기할 때는 고생해야 된다.
1: 네.
0: 고생. 힘들게 살아야 된다.
1: 네.
0: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걸으면 운동이 안 된다.
1: 네.
0: 좀 힘들어야 된다.
1: 네.
0: 그래야 근육이 붙거든.
1: 네.
0: 마찬가지로 수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중 생활하는데도 힘들어야지.
1: 예.
0: 힘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에 하나 한 시간을 쉽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한 시간을 쉬면 이 우주에 있는 선원 전체가 흐트러진다.
1: 아, 예.
0: 한 시간을 쉬면 또 한 시간을 쉬려고 그래.
1: 아.
0: 두 시간을 쉬면 또 한 시간을 쉬려고 그래.
1: 예.
0: 그럼 여기서부터 흐트러지시면 전체가 다 흐트러진다. 그래서 꼭 쉬고 싶으면 자유정지는 없고 정이 힘들어서 너무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고 싶다면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물력을 해라.
1: 아, 예.
0: 그러니까 한 시간 올려고 하면 한 시간 쉬고 두 시간 올려고 하면 두 시간 쉬고 하루 올려고 하면 다음 날 쉬어라.
1: 예.
0: 한 달 올려고 해라. 그럼 한 달 쉬어줄게. 예. 한 달 할 놈 없거든.
1: 그렇죠.
0: 이게 이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 있으면 내 도끼를 부려. 아, 이거 오늘 올려 가겠습니다. 그럼 난 벌써 알지. 아, 또 이제 20분 전에 끝나겠구나.
1: 네.
0: 아, 절대 못 끝나지. 그럼 나 좀 피해주면 그게 나와. 네. 20분 전에. 아, 스님 뭐, 선원장 스님 뭐, 울력이 다 끝났습니다. 울력이 천지가 울력이다. 어. 쓰는데 또 쓰는 것도 울력이니까. 네, 네. 지금 몇 시 됐어요? 알면서. 그럼 뭐 20분 전입니다. 아, 그러면 21분 하셔.
1: 21분.
0: 21분. 왜? 20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얘기했잖아.
1: 예, 예.
0: 아, 그러니까 21분. 그걸 꼭 지킵니다. 예. 한두 번만 하면 이제
1: 그다음부터는 절대 깨를 안 쓰겠네요.
0: 그리고 자유정진을 한 시간 하거나 예. 편하게 살면 그 사람 망쳐주면 망쳐놔.
1: 예.
0: 다음 철에 가서 살 수가 없어.
1: 예.
0: 만약에 하나 9시간인데 막 2시간을 빼줬다. 그럼 7시간이잖아.
1: 예.
0: 다른 8시간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
1: 예.
0: 아, 그러니까 많이 짜서 살고 많이 짜서 살되 되게 살고 되게 살면 이 처수에 힘들게 살았지만 다음 처수에 가서
1: 그렇죠.
0: 조금만 수월케 한 시간만 빼줘도
1: 예.
0: 아주 시간이 잘 갑니다.
1: 예.
0: 아, 그래서 이걸 근기에 맞게
1: 예.
0: 무조건 뭐 14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근기 그때 모인 대중을
1: 예.
0: 선원장이나 리더가 딱 보고 아픈 사람에서 아픈 사람도 수용하고
1: 네.
0: 그래서 시간을 딱 짜는데 아픈 사람한테는 배려를 해줘야 돼.
1: 예.
0: 그것까지 끌고 가려면
1: 예.
0: 부처님 법이 쇠해.
1: 예.
0: 병을 더 얻어가지고 병원에다 이제 내자고
1: 그렇죠. 예.
0: 그건 안고 가야 되고 이건 봐서 건강한 집단인데 깨를 부린다 그러면
1: 예.
0: 원수를 지어야 돼.
1: 예.
0: 그래서 소임자는 욕을 먹어야 된다. 그 욕을 먹어야 된다.
1: 예.
0: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걸 욕먹지 말고 어떻든 대중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안 하려는 걸 시키니까 얼마나 욕하겠어.
1: 예.
0: 그걸로 욕먹어야 된다. 그래 한국 불교 산다.
1: 예.
0: 아, 이런 생각 가지고
1: 예.
0: 난 막 머슴노릇 합니다.
1: 아이고, 스님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한국 불교의 전통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 살찔 일이 없습니다.
1: 예.
0: 살찔 일이.

0: 이게 잣잔 속의 태풍이야. 조계 종교 도량이잖아요, 여기 설악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선이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꺼져가는 그 어디 선의 불씨를 되살린 분이고 그 중심에 태국 고구가 있습니다.
1: 예, 서곡 청공스님으로부터
0: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오시고 돼지들이 보니까 이제 반갑기도 해요. 그런데 야들이 야가 다 교육을 받거든. 어미가 있으면 새끼를 낳아서 그럼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요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몰라. 그래갖고 막 도량이 되고 돌아다니고. 아,
1: 교육을, 기본 교육을 못 받아.
0: 기본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게 말로 교육이 아니고 그런 데서 다 자비가 나오는 거거든. 선지식의 천하의 대자연이 선지식.

0: 조계 종교 도량이잖아요. 여기 설악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선이 최초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런데 종교 도이국사 때는 가나선 시대가 아니에요.
1: 예.
0: 조사선 시대지.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6조 해능대사, 7조 남학, 회양, 8조 마조 도일, 9조 서당지장. 그러니까 이분이 10조에 해당합니다.
1: 예.
0: 도이국사가.
1: 예.
0: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가나선을 이야기할 때는 종교는 강조하되,
1: 예.
0: 예.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으면 되고, 왜 이야기...

0: 약이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 생각해요.
1: 그렇죠.
0: 예? 가나서 넘으면 어렵다 생각해요. 정진원 선생님들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선사들의 법문이 우리는 내 생각은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어렵게 하기는 쉬워요.
1: 예, 오히려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죠.
0: 아, 그럼. 예. 그래서 나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존경해요.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하라면 나는 못 할 것 같아요. 아, 예.
1: 좋은 비유십니다.
0: 아니, 우리 부처님이 마음 하나 이야기하는데 84,000 법문이 있잖아요. 이건 예. 대기설법이지. 예. 금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진하는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결제법을 할 때는 일구를 드러내고 주장자를 해고 되고 불자를 흔들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대중은 그게 뭔가 그렇죠. 어려워하면은 네. 다음에 접근이 안 된다고. 일단은 쉬어야 되는데 정말 가나선 쉽게 하기 어려워요. 나도 어려움을 늘 느껴요. 그러나 내 지론은 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풀자는 거지. 예. 예. 그런 건 쏙쏙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근데 다 이야기식으로 풀 수는 없잖아.
1: 그렇죠.
0: 그러고 이제, 가나선을 최초로 받아들인 거는 보조국사입니다. 고려 중기 때, 상무조함이지. 거기에서 대어록을 보다가 깨쳐요. 그래서 가나선을 제창해. 그래서 가나 계리논도 쓰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삼화상이죠. 태고보우, 백운경안, 나홍회근. 이분들이 그때는 원나라, 원나라 가서 전부 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어디 선의 불씨를 되살린 분이고 그 중심에 태고보우가 있습니다.
1: 예, 서곡 총공수님으로부터 법을
0: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오시고 네. 기초가 튼튼해야 좀 바람에 안 흔들리지. 네. 근데 기초가 없으면 우리 불자들도 그래요. 불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기초가 있고 또 늘 수시로 참선을 해본 사람들은 어디 가는 일이 안 흔들려요. 네.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뭐 이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 중심이 없어. 어떤 말을 해도 그러지 않아요. 선사들은 확철되어 온 분들은 어느 말 해도 그건 진리요. 내가 그래. 예. 거기에 편향되지 마시오. 근데 이제 확철되어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주관껏 이야기하는 게 문제지. 예. 수행법을. 그거 아니오. 이래버리면은 상처를 입어요. 예.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러고. 예. 그래서 좀 스님들의 수행이라는 게 경전 같은 교과서가 있는데 이게 선은 교과서가 없어. 그래서 가나선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낸 거예요. 선방이 냈거든. 선방에서 2년에 걸쳐서 토론하고 하면서 낸 거예요. 근데 토론하면서 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낸 것만큼 일목요연하지 않아.
1: 예, 예, 예.
0: 예, 뭐. 그럴 거 아니요.
1: 예, 그럼 또 중복되고 이런
0: 거. 예, 중복되는 거 있고 또 중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전국 선원에 설문지를 돌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의 형식이에요.
1: 예.
0: 수행자들이 어떤 것이 궁금한가. 이러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학자들이 쓰면 잘 쓰지. 근데 현장감이 예. 없어요. 예. 일목요연한데. 예. 근데 이것은 토론할 때 고우스님이 좌장이었는데 얼마나 격론을 했는데 예. 해제하면 2박 3일씩 연찬에 하면서 예. 특히 도노 돈수 점수 그게 말이 돼요 막 하고 그건 좋은 거거든.
1: 그렇죠. 예.
0: 그런 거 토론이 있을수록 좋아요.
1: 예.
0: 딱 두 가지 첨예하게 서로 양보하는 게 돈오, 돈수,

0: 점수. 그 다음에 법맥.
1: 예, 법맥. 예.
0: 법맥이 어디에서 주장하는 건 한 150년 위로 올라가 있어요.
1: 예.
0: 그때 법장 선생님 종문장 때인데, 예, 그분이 가나선책을 우리가 냈는데, 대구 주집 불교회관에서 늘 토론했어요.
1: 예.
0: 그리고 석종사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석종사에서 많이 했구나. 스님들 이거 낸 기념으로 뭐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이래요.
1: 아.
0: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1: 없다가, 예.
0: 어? 그러더니, 야, 그러면 여기 이 절을 한번 가봅시다. 선종사찰. 그래서
1: 중국을 그냥
0: 25일을 짠 거요.
1: 예.
0: 그때 24명이 갔습니다.
1: 예.
0: 그때 형기 스님이 버스에서 한 마디 했어요. 아, 내가 부근에만 살다 보니까 오랜만에 대중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이 대중이 귀국하거든 그대로 한 도량에 한 삽시다 결사하고.
1: 예. 예.
0: 너무 좋습니다.
1: 예. 이 가나선 법회 이런 거를 어렵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대중들에 더 많이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뭐 이런 앞에 무슨 뭐 연극 비슷한 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촬영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요. 조금 지금 어렵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좀 참여하고
0: 네.
1: 그렇게 해서 가나선이 계속 명맥을 잇고 또 발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나는 그렇습니다. 아, 나도 좀 가나선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00

0: 1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발.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믿음으로 기도와 법문, 그림과 노래, 어느 것 하나 규화 방편 아닌 것이 없었다. 바른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 하나로 중생에 수순하며 법을 설했다.

0: 3호선 은화회봉.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문수로와 이해로 교차점에 자리한 정토사. 4천여 평 넓은 터에서 불자들은 밝은 소망을 이루고 맑은 행복을 키우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있다. 참나를 찾아가는 불교. 누구나 쉽고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열린 수행 도량이다.
1: 우리 정토사는 다양한 불교 문화를 갖다가 그런 쉽게 말해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 군 포교, 그다음에 경전반, 명상반, 불교대학. 울산 시민이 한 110만이 되는데 이 자리에 오시면 무엇든지 자기가 원한 대로 불교를 배울 수 있고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좀 특징이 있는 절이 우리 정토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은 평생 포교를 화두 삼아 매진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앞장서 늘 최초이자 최상의 길을 열었다. 원만 수행하고 기도 성취하며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포교하는 정토사에서 불자들은 부처님과 바른 가르침과 참 스승을 만났다. 부처님 도량을 창건해 화합 정진하는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웬만한 원력과 공덕이 아니면 쉽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직 만인을 위한다는 기쁨과 보람으로 사찰 불사와 인재 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1: 우리 스님께서 원이 평생 원이 포교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가 원이신데 정토사를 창건할 때부터 울산 지역에 포교 활동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남 지방에서 최고의 포교 스님이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2: 우리 덕진 사형은 말 그대로 수행자입니다. 네, 우리가 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란 말 쓰는데요. 꼭 맞게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덕진 스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FM 그대로입니다.
0: 어머니가 다솔사 부감에서 일심으로 기도해 얻은 아들이지만 20대 들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다. 요양차 암자에 머물렀을 때 예불 드리고 경 읽는 일이 오랜 세월 익혀온 듯 편안했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각오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부지런히 살다 보니 오랫동안 시달리던 위장병도 많이 나아졌다.
3: 그게 1975년일 겁니다. 통도사는 규칙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그런 약하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못 견딜 거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제가 뭐 20대 여러 해 동안 그 병고를 앓다 보니까 뭐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는 죽을 각오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대단한 각오로 갔고 거기에 조금 또 위안을 삼은 것은 그곳에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설마 죽도록이야 하겠나 그런 믿음도 좀 있었고 그래서 통사를 갔죠.
0: 중봉 성파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덕진 스님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수행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를 전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았다. 은사 스님이 친히 내리신 자비를 행하고 법을 전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불사로 바쁜 중에도 통도사 극락선원, 묘관음사 길상선원, 근본불교 수행처 다보선원, 간포관음사 무문관 등에서 수행했다.
3: 생활하기 어려움에도 부처님 법이 참으로 좋다.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이 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고 그런 인연법도 있고 또 내가 그런 머리도 조금은 돌아갔는가 봐요.
0: 강원 공부를 마치고 금화사로 갔을 때 군부대 설법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학생 법회, 청년의 법회를 열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일환으로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개최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어린이 포교의 주춧돌이 되어준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를 만드는 데도 적극 나섰고 불교 통화책과 법회용 규제를 직접 만들었다.
3: 그때 어린이 법회를 울산에서 부산에서 아주 초창기에 시작했는데 어린이들이 그 법당에서 막 춤추고 막 댄스도 하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나는 노보살님들이 또 야단을 좀 치실란가 했더니 좋아하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4: 제가 알기로는 아마 스님께서 일찍이 우리 말로 하는 그 불교 의식이라든지 그 법문이라든지 경전을 많이 바꾸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말로 반야신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스님이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억이 되게 오랫동안 남고요.
0: 금화사, 보명사, 수효사, 그리고 부산 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에서 갈고 닦은 포교 노하우는 정토사에서 꽃을 피웠다. 40여 년 줄곧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웃고 노래했다.
5: 어린이 포교 힘들거든요, 굉장히. 불교에 조금 더 우리 그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좀 가깝게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스님은 평생 어린이 법회를 거른 적이 없다. 먼저 다가가고 마음으로 함께했다. 순수한 동심에 불심의 씨앗을 심고자 지도자들을 한데 모으고 뜻맞는 이들과 늘 머리를 맞댔다.
6: 약한 몸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내가 가지는 생각들하고 좀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죠. 애들 가슴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심어줘야 된다, 뭐 이런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0: 정토사 불교대학 제47기 입학식이 있는 날, 법당에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가 가득하다. 신입생을 환영하는 천진불의 음성 공양이 너무나 의젓하고 똑부러져 마치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환영이자 격려 같다. 한의심과 열정이 나이와 세대를 아우르며 아름들이 번져간다.
3: 이 나라의 장차를 위해서는 어린이 불교가, 포교가 필요하다. 그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가르치면 실천을 잘하고, 또 우리도 어릴 때 기억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마음을 가지게 된 부분입니다.
0: 수효사에서 기도 정진할 때 스님은 신도의 장례 연부를 위해 울산 공원묘원에 들렀다. 문득 홀로 누워있는 이들이 안타까워 이름 없는 묘지 앞에서 저 외로운 영혼을 위해 연불해 주리라 발언했다. 스님을 지켜본 최한영 회장은 공원묘원 옆에 절이 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털어놨다.
3: 왕생극락을 추구하는 그런 연부를 필요로 한 분이 있으면 저를 불러달라, 그런 제언을 이제 사무실에 가서 하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재단 이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 몇 달 하시다가 그래 뭐 저기 절터를 주면 저를 지어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얼떨결에 지어보겠습니다 한 게 이제 시주를 받게 됐죠.
0: 1986년 땅을 시주받았지만 난관은 적지 않았다. 가진 게 없어 막막하기도 했지만 시청에 제출한 건축 허가가 두 번이나 반려돼 사찰 건립은 물거품이 되는가 싶었다. 2년째 공사를 시작도 못하자 스님은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3: 100일 기도를 마쳐갈 무렵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중에 잠깐 눈을 감았는가, 그럴 때 눈앞에 뭔가 팍 펼쳐지는데 이 절터에서 막 샘물이,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 잠깐 보이고 스쳐갔어요. 그리고 아, 이 기도가 성취되고 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 뒤에 며칠 전에 꿈에 또 이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있는 모습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허가가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0: 1988년 요사채를 짓고 다음 해 대웅전을 완성했다. 그 사이 신도가 급격히 늘어 요사채 자리에 3,000불전을 세우기로 했다. 1층을 완공했을 때 IMF 광풍이 불어 공사는 중지됐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600여 명의 불자들이 원불을 접수하고 그 원력에 힘입어 3,000분의 부처님을 모두 모셨다. 2005년에 조성된 설법전은 매월 초하루 법회와 정초기도, 백중기도 등이 열리고 불교대학의 강의와 각종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개성 있고 해학 넘치는 나한의 모습은 격이 없이 대중들과 함께하는 정토사의 스님들처럼 정겹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지장전은 수행과 효를 함께 닦는다는 의미로 수효제라는 현판도 걸었다. 영가를 위해 추선 공양 올리는 지장전의 감로탱화엔 울고 웃는 우리네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고 반야 용사는 정토를 향해 빠르게

0: 에 질주하는 듯하다. 대웅전 앞 오른쪽에 모셔진 5m 높이의 관음대불은 사리탑이 모셔진 마당을 굽어보고 있다. 지진과 태풍으로 무너진 언덕에 옹벽을 쌓으며 3세의 부처님과 오방불을 모시니 전국 유일의 감실 팔불이 되었다. 삼성각에는 도량을 수호하는 칠성, 산신, 독성을 모셔 이 땅과 이 도량에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석굴암을 본떠 반원형으로 펼쳐놓은 대불 삼보원은 시민을 위한 기도처이고 도량 위 극락원은 영혼이 쉬어가는 곳이다. 현세의 평안과 내세의 정토를 기원하며 생과 사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족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준다. 극락원에 모셔진 분들은 1년 365일 울려 퍼지는 독경 소리를 벗하며 부처님과 4대 보살과 10대 제자를 비롯해 호법 선신들의 외호를 받고 있다.
1: 저는 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스님과 우리 주지스님이신 성심스님 그리고 많은 대중스님들과 같이 화합해서 이 신도회가 정말 잘 이끌어져 가고 정토사는 타에 불하는 울산 중심가의 큰 사찰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2: 여러 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스님들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 불자들의 공간이거든. 그 불자들 공간을 스스로 활용하고 가치 있게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3: 자, 그러면은 예, 울산양
0: 새해를 맞아 정토사 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4: 희봉 삼세 제망 중중무진 삼보자존 불사
0: 고마운 스승이자 자애로운 아버지와도 같은 회주 스님의 축원으로 새해 소망을 비는 자리. 하늘을 열어갈 힘과 용기를 얻는다. 지혜와 자비로 불자들을 이끌어온 스님의 뜻을 잊고자 정토사 식구들은 오늘도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다진다.
5: 항상 밝은 마음, 기쁜 나날 되고 본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입니다.
0: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세배 올리는 신도들에게 스님들의 따뜻한 축원과 덕담은 빛나는 새날의 선물이다.
3: 스님.
0: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고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항상 온화하고 다정한 스님께 정토사 신도들은 하심과 인욕을 배웠다. 1997년 시작된 정토사 불교대학이 2025년 제47기를 맞았다.
6: 오늘 정토 불교대학에 입학한 저희들은 한기와 오계를 지키며 신행을 원만히 하고 삼된 불자상을 정립하여 전법 개화하고 불교 증언과 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7: 회주 큰 스님께서
0: 입학식의 특별 강연 주제는 AI와 불교.
7: 영광이고. 야, 로봇이라면 로봇이 부처님처럼 깨달으면은 그럼 뭐. 그 로봇을 우리가 계속 모시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말 하다가
0: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덕진 스님의 진취적인 안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7: 불교에서는 1찰나가 몇 초죠? 한 번 이기는
0: 정토사 불교대학은 시대에 앞선 주제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을 만날 수 있는 명문 불교대학이다.
8: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이 옆에 돌아다니고 새로운 존재들이 생겨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파괴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고 증오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자비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 정토사 불교대학은 우리 해주 스님이 장건하셔가지고 장건 이래 울산 시내에서 제일

0: 부처님 가르친 법 배워서 좋은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 강명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첫해 170명으로 시작한 정토사 불교대학은 봄학기와 가을학기, 주간과 야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정규 수업 외에도 수련회, 사찰 순례, 불교 유적 답사 등으로 신심을 길렀고, 불교대학원과 행복한 평생 교육원으로 확대 발전했다.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수업했고, 불교 의식집과 발원문, 기도법 등을 우리말로 편찬해 불자들이 의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 정토사는 현재 1만여 명의 불교대학 동문과 150여 명의 포교사가 주축이 되어 대승의 큰 수레를 굴리고 있다.
2: 신도님들이 교리만 공부하고 신행 활동을 소홀히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면서 과연 불교대학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거를 이제 일찍 깨달으시고 불교대학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깨달으시고 그 지역에 있어서 불교대학을 세운 거죠. 말하자면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효시라고 할수 있죠.
3: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1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울산 종도사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자비의 등불을 켜고 지혜의 광명을 밝히고자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합니다.
1: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정토사 연동, 세상을 밝히자!
2: 여러분 마음 밝아졌습니까? 예! 어두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예! 그렇다면 욕심, 다가올 걱정, 지나간 후에 또는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집착, 밉다 곱다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까? 그래야만 제대로 밝힌 것입니다.

0: 정토사에는 어린이회, 청년회, 거사회, 각종 합창단과 봉사단 등 신흥단체와 함께 취미 모임과 문화교실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행복한 평생교육원과 울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과 회원들도 정토사의 식구가 되어 대동 한마당을 펼쳤다. 춤과 노래로 또 악기 연주로 정토사에서 맺은 아름다운 인연 공덕을 자랑하는 시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신나게 배우고 즐겁게 나누니 행복한 불자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리라.
1: 시대에 맞게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편하게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걸 넣게 됐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좋은 방편을 써야 된다. 선방편. 천수경에도 원화조덕 선방편이란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틀을 깨고 새롭게 알고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죠.

0: 모두가 슬기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스님은 붓을 들었고 그 바람은 한지를 물들였다. 서운함에서 은사 스님께 오치를 배우며 그림의 세계에 빠져든 스님은 민화와 동양화를 배우고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에서 선서화를 공부했다. 그때가 67세이니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샘솟는 것일까? 스님에게 그림은 취미나 기교가 아니라 축원이고 기도이며 법문이고 수행이다. 곱고 아름다운 마음 자리를 시와 노래와 그림으로 형상화해 문화 포교에 나선 것이다.
1: 사람들이 이걸 보고 느끼면서 새로운 생각도 하고 또 깊이 뭔가 느낌이 있도록 하고 그런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렸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수행과 포교하는데 일환이다, 한 부분이다.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우리 스님께서 불교를 위해서, 울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이 틈틈이 또 이런 작품을 쏟아내시고 또 이런 게 너무나 또 존경스럽습니다. 길지 않은 또 기간이지만 또 우리가 스님의 그 작품 세계를 우리 여실히 또 참관하시고 또 많은 감동과 또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정토사는 민화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그 속에서 독창성을 펼쳐보라는 성파 대종사님의 권유로 시작됐는데 그 덕에 회원들은 마냥 행복하다.
3: 첫 전시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또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정토사에서 도반들과 그림 그리는 기회 자체가 즐겁고 또 이런 전시회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4: 그동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주지 스님, 해주 스님께서 계속 도움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서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정토사에서 다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기대한껏 다 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 정토사에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0: 대의와 명분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은사, 중봉, 성파 대종사는 그대로 삶의 지표가 되었고 서예, 염색, 오칠, 산수화, 도자 등 스님의 예술로는 문화 포교의 길을 열어주었다.
1: 은사 스님 성적 받자 대종사님은 뭐 잠시도 쉬지 않고 글씨를 쓰시거나 그런 예술 미술 활동을 하시거나 뭐 행정 법문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주 근면 성실하게 사시는 걸 본받았고 또 이제 오칠이라든지 산수화라든지 뭐 미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좋구나 내가 뭔가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어요.
0: 수행의 사표가 되어주신 은사 스님은 스스로 느끼고 알아서 하기를 바래 평소 말씀이 많지 않으시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자상하게 일러주고 도와주시는 큰 어른이다.
5: 고향에 가면 떡이나 밥이나 이것만 고향이 아니거든. 그래서 문화 예술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밥을 못 먹어 허기가 진 게 아니고 진리에, 자비에, 사랑에 목이 말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공양이거든. 예. 배불고 요약하게 하는 것이 요약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예. 이때까지 한 것도 요약중생을 잘하고 있어.

0: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익 중생하는 데 힘을 써라.
1: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0: 그럼 전
1: 감사합니다.
0: 예.
2: 우리 덕진선생님은 우리 성파문도회의 수장입니다. 이 사제들을 아주 잘 아우르시고 사제들을 잘 따뜻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도에서는 가장 은사스님을 많이 닮은 분이 마사영인 덕진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사찰 불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님은 나눔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외롭고 고달픈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 한 끼 대접하고자 2004년 정토사 공양원을 개원해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정토사 신도회와 불교대학 동문이 주축이 되어 매일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20여 명의 어르신께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있는데 봉사단체가 순번을 정해놓고 알아서 척척 돌아가지만 스님은 수시로 들러 어르신들을 뵙는다.
4: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마음을 또 잘 다스리셔야 돼요. 뭐 불만 같은 걸 좀 잊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지나간다 그러고 좋은 거 생각하시고 좋은 나날로 지내십시오.
5: 감사합니다.
3: 무료 급식소는 시작에 불과했다. 울산 불교의 새 지평을 연 덕진 스님은 지역사회 발전과 포교와 복지의 공로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2회 포교대상 공로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포교와 복지 원력은 갈수록 확대돼 울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몸소 복지 현장을 챙겼고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지역 복지와 울산 불교의 구심점이 되어 불교 활성화를 꾀했다.
6: 덕진 큰스님은 다름이 아니고 울산 불교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신 분이고 산정인이십니다. 울산 불교를 이끌어가는 그 산정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그 울산 시민들이 아마 불자들은 스님을 많이 존경하고 따르고 현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3: 어린이 법회와 함께 스님이 40여 년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군포교다. 강원을 졸업한 직후부터 부산 국군통합병원 묘광사에서 환자들을 위로하며 법회를 지도했고 정토사를 창건한 이후로는 사암연합회 소임을 보면서 파주하고 감독하여 울산의 연대본부 호국사, 3대대 충원사, 2대대 해민사 등 군법당을 창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울산 지역에 4개 군법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제는 정토사 불교대학 출신 포교사들이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군부대 법당 건립과 정기 법회, 그리고 각종 위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겨온 스님은 울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7: 젊은 세대의 포교 활동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직접 그 무주상보시를 많이 실천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덕에 우리 군포교팀 활동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4: 당장 절에 돈이 되거나 뭐 크게 명예가 나진 않지만 이거는 현재에도 효과가 있고 미래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포교불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꼭 해야 된다.
3: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무슨 일이든 도우며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스님. 부처님 가르침으로 더 행복합니다.

0: 행복하고 나날이 향상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꾸만 그들 곁으로 다가가게 한다.
1: 뭐 사격을 잘하려고 하면 사격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체력으로 이기려면 체력 단련을 해서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역시 명상을 자주 하고 염불을 자주 하고 절도 자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꾸 익혀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괴로움도 기쁨도 또는 고통도 안락함도 마음이 짓는다. 마음이 우선으로 끌고 간다. 들숨 날숨에 집중하고 또 생각이 나면 이건 지나가 버릴 거야. 그리고 들숨 날숨에 집중합니다.
0: 귀한 법문을 가슴에 담고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는 장병들. 오늘의 명상 체험이 훗날 흔들리고 무너질 때 문득 멈춰 심호흡할 수 있게 하고 오늘 만난 부처님의 미소가 두고두고 힘이 되어주리라.

0: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정토사에서는 신심이 남다른 불자들을 만날 수 있다. 울산 지역의 베트남 불자들이 매월 정기 법회를 보는 곳이 정토사다. 머나먼 타국 생활의 힘겨움을 부처님께 의지해 이겨내는 간절한 불심을 엿볼 수 있다.
1: 산속사자이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그 가서 교통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 쪽에서 한국 사원은 좀 알아봤는데 그 정도사에 나와서 그날 저희랑 신도들 지접에 와서 강스님을 인사했고 강스님은 자부심으로 우리 외국인 분자들도 다 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도사에서 계속 법회했습니다.
0: 베트남의 전통 행사 가운데 하나인 불안절에는 베트남 불자들과 함께 효도 법회와 결혼식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KBS 울산홀에서 한국 베트남 문화 교류 콘서트를 개최해 베트남 불자 1,500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2: 네, 항상 여기 스님들과 한국 불자분들을 정말 감사, 항상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처럼 저희 사찰처럼 그렇게 지내할 수 있게 그 이런 공간에서 해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3: 불교 포교의 대상은 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또 차별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냥 불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0: 스님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된 스윙스 야구단 단장도 맡아 아이들을 보살피고 학인 스님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해 울산에서 유일한 자선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마을 회관을 짓고 급수 시설과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해 주었다.
4: 특히 미얀마,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그런 게 보였어요. 이것은 종교 국적을 떠나서 정말 어려운 사람 생명을 살게 하고 돕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 실천이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0: 여러 불교 국가를 성지순례하면서 신심을 증장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사원과 스님들의 수행을 돕고 있다. 자비 원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저함이 없다.
1: 그때 참 힘겹게 살았던 것이 그래도 복을 지었구나. 또 요즘 포교하는 원력을 가지니까 포교의 장이 열리고 또 크게 자라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알아주는구나. 이것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전하겠다는 신념과 원력이 있으면 되는구나.
0: 한자 교육용 교재, 불교 천자문을 비롯해 다섯 권의 시집과 여러 수필집, 그리고 30여 곡의 찬불과 가사를 직접 쓰고 음원까지 낸 스님의 열정은 가히 출가 사문의 원력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0: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 국제 교류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항상 울산 시민과 함께했다. 교육청 위탁을 받아 시작된 정토사 자성교실은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접목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작년 말에는 울산 문학상도 수상했다.
1: 어른 스님들 말씀에 성성석적하라, 행주자와 응욱 동정에 깨어있으라, 그 말씀대로 언제나 성실히 노력을 하겠다, 그런 신념으로 공부든 일이든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소신으로 살아왔습니다.
0: 외로운 이에게는 벗이 되고 방황하는 이에게는 길이 되며 고통과 번뇌에는 약이 되고자 스님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이웃을 향해 공양을 올리고 먼 나라로 달려가 우물을 팠다. 수많은 이들을 진실한 행복으로 이끌었기에 가장 소중한 불사이자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행이고 가피이다.

0: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하신 열애의 부촉을 덕진 스님은 이 시대 부르나 존자가 되어 실천했다. 부처님 인연을 맺어주고 신실한 부처님 제자를 키우는 그 길에서 우리는 언제든 스님의 반가운 모습을 만날 수 있으리라.
1: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무릎도?
1: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1: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1: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1: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0: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 관절보공 정말 좋아요.
0: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2: 관절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3: 아빠 최고.
4: 관절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 선택하길 잘했어요.
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에 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 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르구이 왕 임제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하니 마치 양이 풀밭에 코를 박고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법인데 요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제 분별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뭐 이름만 법이지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실제 이름이 가리키는 법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분명한 현실로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법인데 이걸 이제 방편으로 법이라 이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통하면은. 뭐, 이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라는 이름도 맞지는 않아죠. 이게 법이구나 하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뭐 법이라는 이름도 필요, 이제 그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제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달라져서 그만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없고, 뭔가 이제, 마음이, 이전과는 막, 정말, 180도 달라진다고 할까? 외운 것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만족스럽게 달라지는 거죠. 딱, 뭐, 요거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렇게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되고, 이제 뭐 뭔지는 몰라도 뭐라고 아무 생각은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아무 여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고 번뇌도 없고 뭐 마음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안정이 되고 쉬어지고 안정이 돼서 자기가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막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비유를 이제 그런 비유도 하는데 여기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이 물속에 있는 그 진흙 알갱이가 쫙 가라앉아 가지고 위에는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만 깨끗하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손을 대 가지고 흙탕물을 말하자면 이게 깨끗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하겠다고 손을 대면은 오히려 막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깨끗해지지가 않고 더 더러워지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어떻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흙탕물에 이렇게 되듯이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통해서 아무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감에 따라서 생각을 놓고 쉬는 결국은 이제 생각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생각이 쉬워지는 겁니다. 생각이 쉬워져 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반신경에 보면은 원리전도 몽상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반신경 보면 그 밑에 좀 내려가면 원리전도 몽상. 전도몽상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이거든. 꿈 같은 마음이다. 꿈 같은 생각이 되면 몽상은 꿈몽자의 생각을 상자니까 꿈 같은 생각인데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뒤집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꿈 같은 생각을 사실처럼 우리가 막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원리란 것은 자꾸자꾸 더 멀리 벗어난다. 그게 이제 공부거든요.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자꾸자꾸 더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구경 열반이라 결국 아무 일이 없다. 열반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니까 구경이란 게 마침내 이 말이거든. 마침내고 아무 일이 없다. 그게 이 공부를 고반신경에서 그렇게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톡 통하면 이거는 뭐라고 할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쉬워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더더더 쉬워져서 생각이 쉬워지면 아무 일이 없거든. 그리고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면서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통해버리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생각은 다 쉬워져 버리고 그러면 할 일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다 하게 되고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 저절로 쉬워지고 저절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통달해서 이런 법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런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양이 풀밭에 코를 박고 아무거나 막 입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구분이 안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리는 잘못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시끄러운 곳에 도리어 들어가니 참된 출가인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오히려 참된 속가인이다. 시끄러운 곳이란 뭐냐면 생각이 많은 게 시끄러운 겁니다. 고요하다는 게 이제 생각을 벗어나니까 시끄러울 게 없죠, 이게. 이게 이제 잘못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다는 건 도에 들어왔다는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무릇 출가자라면 모름지기 평범하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부처와 마귀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부처고 뭐가 마귀고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벗어나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부처고 생각하는 게 마귀고 이게 참이고 생각이 거짓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편의 말을 해놨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금방은 몰라도 조금 이 체험을 하고 조금 여기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 속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거는 이 체험을 했다고 금방은 잘안 됩니다. 그거는 최소 체험하고 한 5년 이상 꽤 오래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그 구분이 되지. 금방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체험을 해도 아직까지 이게 너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생소한 상황이고 생각에는 너무 많이 무리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지혜라고 할게 아직은 발지가 못하거든요. 이게 구분이 된다. 생각을 벗어나서 이게 법이다 하는 거고, 이거는 생각 망상이다 하는 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또 안목도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부처와 마귀, 뭐 참과 거짓, 분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요거는 공부가 꽤 오래 돼야 되고, 아예 이런 체험 자체가 없다 이러면은 막 생각 속에서 이런 게 부처님이고 이런 게 중생이고 뭐 이런 게 진실이고 이런 게 거짓이고, 예, 생각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부처를 하더라도 망상이고 뭐 중생이라 하더라도 망상이고 다그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진실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거짓 속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생각을 벗어난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국토라 그러고 출세관이라 그러고 진실이라 그러고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서 요런 감이 한번 확실하게 힘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게 체험을 한대도 금방 그렇게는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익숙해져야 이게 확실하게 힘을 갖추게 되니까, 그쯤 돼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안목이 생겨요. 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알수 있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안목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거는 이 법에 대한 법문을 듣는 그 안목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목이 밝지가 못할 때는 뭐이 사람 법문도 저 사람 법문이나 다 같이 그만 불법을 말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안목이 밝아질수록 아저 사람은 그냥 배운 말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생각을 벗어난 이 법을 말하는구나, 요런 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이제 자꾸자꾸 이제 더 확실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그런 안목이 없으면은 그 구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하고 막 법문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지식인 줄 알고 이제 그게 이제 잘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마귀를 구분할 줄 알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은 이 체험을 하고 꽤 오랫동안 여기 익숙해져서 자기한테 이 감이 법에 대한 어떤 안목이 확실하게 밝아져야 이게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문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법을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걸알수 있고, 대부분은 그냥 어디서 뭐 보고 들은 얘기, 보고 들은 얘기에다가 자기의 추측을 이렇게 가미해 가지고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러니까 왜냐 이걸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체험을 하고 또 이게 오래오래 익숙해져서 이런 안목을 갖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막 꾸준하게 이제 해서 자기한테 그런 안목이 생길 때까지 체험도 하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우리가 이 불법이라 우리 불교 뭐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경전이 있지만은 거기 나오는 말들이 진실이 아니에요. 방편의 말들이고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의 근본을 이렇게 깨닫고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지혜가 나오고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진실은 각자 스스로에게 있다. 거기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들은 그냥 이런 이제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의 말들이지, 그걸 거기 나오는 말들이 뭐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국경전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 와가지고 뭐 그런 예컨대 최근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체 유심조란 말이 경전에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러니까. 아니, 세상 모든 것이 저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구름이나 저 다니는 자동차나 뭐 나무나 그게 전부 내 마음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 방편의 말을 잃은 줄 모르고 그걸 사실을 주장한 말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라. 전혀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편의 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불교에 있는 경전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을 할까?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기가 확인하려면은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겨야 돼. 그러면은 언젠가는, 아하,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의 말이라든지 조사의 말들이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지 않고 뭐, 경전에 있는 뭐, 그 말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자기 나름으로 막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안 맞거든, 그게.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직접 한번.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나도 부처가 돼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밖에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아니거든 경전은 깨달음이란 거는 내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마음에서 경험한 깨달음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뭐 사물처럼 내 보여 줄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해봐야 자기도 아하, 이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책 열심히 읽는다고 팔만대장경 달달 외운다고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돼.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뭐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는 자기 마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 뭐뭐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뭐 금방은 잘 모르죠. 이게 너무 생소한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목이 빨라가지고. 이제, 그런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뭐 조사들의 말씀이 다 이거를 자기 나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거죠. 항상 이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뭐 경전을 열심히 많이 읽고 이런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시작인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뭐 말만 있고, 진짜는 없는 거라, 그래서 체험이 근본이 되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이 체험이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란 거는 사람마다 지중지대로만 해놓은 말이잖아요. 자기 나름으로 해놓은 말이니까. 나름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고, 자기 나름으로 표현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경전도 보면 뭐 똑같은 말이 아니고 막 수많은 말들이 있거든. 왜그다 제각각 자기 나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동일한 경험을 하면 아무리 자기 나름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수 있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에 관한 온갖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한번 가봐야지. 가서 그걸 소속들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화산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제대로 이제 그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나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고 그뭐 듣는다고 내가 그뭐 금화산이 어떤 건지 압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망상이나 하지. 뭐 그건 이제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부란 거는 무조건 직접 겪어봐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이게 우리한테 이런 이 마음이 있다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자기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게 아니야. 몸만 있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 마음이 한번 이 마음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개 보면 자기가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건 착각은 하긴 하죠. 그 물어보면은 그 당신 마음이 어떻노 이런 물어보면 뭐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음 위에서 순간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지.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늘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은 그때그때 막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게 자기 진짜 마음은 아닌 거지. 그거는. 그래서 자기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생각도 아니고 느낌이나 욕망이나 감정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서 항상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와 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처가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차 한잔 하시오. 뭐 도가 뭡니까? 이러면 오늘 날이 참 덥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를 물은 그 부처를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차 한잔 하시라 뭐 날이 덥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을 그냥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하는 게 마음이냐 뭐 날이 덥다고 느끼는 게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이 된다고. 살아있는 마음이 직접 이렇게 체험이 된다고. 예. 된다고 하는 건, 여기 체험이 되면 여기는 뭐, 나라고 할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세상을 체험하는 거하고 마음을 체험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깥 세상을 체험하는 건 눈으로 보고, 또는 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뭐, 누구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 세상을 경험하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 다 있어,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그 와닿거든요. 이게 아무 뭐 생각이 없이 아는 것 없이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난다고 이게 사실은 드러나 있어요. 누구한테나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나고 체험이 되고 이렇게 와닿아야 돼. 그래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생각이나 보고 듣는 것을 따라서 속질 않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이러면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보고 듣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이 뭐냐고 막, 아 이걸 뭐 억지로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이지만은 이건 사실은 어떤 뭐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뭐알수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현실은 현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있는 것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있고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식물인간이라 하거든. 식물과 같다고 그러지, 그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죠. 그리고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게 사람이라. 몸은 오히려
꼼짝도 못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고,

그죠? 그 무슨 뭐 병에 걸려가지고 몸은 꼼짝도 못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은 뭐 눈으로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아, 저 사람 뭔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근데 몸은 멀쩡하게 살아서 뭐 숨도 잘 쉬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뭐뭐 뭐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뭐 이게 뭐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라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기 어렵지. 몸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한번, 이게 이렇게 확 이제, 확인이 된다 할까? 드러난다 할까? 이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이게. 근데 이제 마음이란 말도 사실은 여기서는 뭐 없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으니까. 그럼 마음이란 말도 결국은 이제 방편으로 만든 말이죠. 하여튼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여기 임재 말 맞다나. 예? 마귀와 뭐 부처를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분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게 이제 그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생각으로 하면은 뭐 부처는 이런 거고 마귀는 이런 거고 뭐 참은 이런 거고 거짓은 이런 거고 그냥 말만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가 있는 겁니다. 말은 생각과 말은 가짜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할수 있고 얼마든지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 가짜라니까. 그죠? 생각은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고 말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 가짜라니까. 말과 생각은 가짜예요. 진짜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여기 생각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손을 못 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망상을, 가짜를 만들어내지만, 그건 뭐 그냥 그때그때, 허망하게 그냥 물 위에 물결 치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고, 이거는 마치 물이 뭐, 그죠? 이 호수 물이 있는데, 물결이 아무리 친다고 해서 호수물이 뭐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뭐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한번 자기한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실해지는 거라고.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생각은 얼마든지 자꾸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니까 생각, 기분, 느낌, 이걸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중생이라. 그러면 계속 그걸 따라서 흘러가면서, 그래, 생각을 좋게 하자. 뭐,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뭐, 기분이 좋아야 돼. 뭐, 어떤, 뭐, 느낌이 좋아야 돼. 이런 식. 자꾸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그걸 매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냥 물결치듯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만족이 안 돼요. 만족도 안 되고 안정감도 없고 안심도 안 돼.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서 이게 통해서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완전히 안정이 되고. 완전히 안심이 되고, 막, 푹,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뭐, 흔들림 없이 자리가 잡힌달까? 아무 일이 없어고, 막, 이게. 자기 마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막, 끄달리는 걸로 이제 중생이, 뭐, 이제 미혹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생이 항상 외부의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걸 따라서 헤매다닌다. 이제 그게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통하면은, 그만 이렇게 딱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밑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니까. 어디까지 뭐, 쑥, 그만 이렇게 자리가, 깊이 뿌리가 뭐 내린다 할까. 마음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뭔가 붕 떠가지고 뭐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거나 이 마음 자체가 막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질 않아.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통하게 되면은 이제 표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일이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이라 딱 미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마음에 몸에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생각을 분별 망상을 벗어나면은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은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내 마음이다 하고 그걸 또 자기라고 여겨요. 내 마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그게 망상이고 착각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할게 없으니까 나다 할 것도 없는 거라. 뭐 그런 게싹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떤 체험을 해봐야지. 아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뭐,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이라는 게 최고로 뭐 즐겁다 이러는 말인데, 뭐 표현을 그렇게 했죠.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인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입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다 중생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상처 있고 괴롭고 힘들던 마음이란 놈이 막 없어져 버려. 그게 이 경험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이 없고 마음 괴로울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오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심이란 말도 이제 그 제가 이 선언 이름을 무심선언 이렇게 지은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 마음이라고 이런 뭐 이렇게 없네 하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렇게 체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요즘 뭐마 정신과 병원이 뭐 요새 그렇게 뭐 인기가 좋다는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예. 근데 그 아플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게이 공부입니다. 마음이 뭐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아플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막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만 일이 없어. 근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실 말하지만은 또 살아 있으니까 할 일은 다 해요. 볼거다 보고 들을 거다 듣고 또 뭐.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쁜 일을 보면 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립니다. 만약 마귀와 부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니 업짓는 중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라고 그럴 순 없다. 참된 출가란 거는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입니다. 마음에서. 에?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고 몸이 뭐 어디에 뭐 머리 깎고 뭐옷 바꿔 입고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출가고 그건 진짜 출가는 아니고 진짜 출가는 자기 마음에서 분별 망상 예? 분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게 참된 출가입니다. 예컨대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은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만약 밝은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수어야 한다. 이 마귀와 부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그 양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승기질론에도 보면은 일심 이문이라 그래가지고 한개 마음에 양면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멸문, 진유문 이렇게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쉬운 이제 쉽게 비유하자면은 한개 거울인데 양면이 있어요. 그렇죠?

물을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나타나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런 양면성이 있어. 뭐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나타나 있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울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면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면이 있고 한개 거울인데 양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도 그렇다 이 말이지. 배순기술론에서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해 놨습니다. 이게 생멸문이라는 것은 뭔가 나타나 있다 이런. 나타나 있는 건 항상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변화 속에 있으니까 생멸문이라고 그러고, 진유문은 공이하고 막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이제 그 양면이. 그래서 그걸 반신경에서는 색과 공이다 이렇게 표현해. 색이 바로 생멸문. 색, 수상행식 다섯 가지지만 그게 생멸문이고 공이 진유문이거든요. 그 마음은 양면이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예? 부처와 마귀. 마귀는 뭐냐? 이 생멸문. 생각, 분별, 망상. 이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게 번뇌가 있으니까 마귀라고 그러고, 공.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가, 번뇌가 없단 말이죠. 이게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마귀가 한 몸이야. 한개 마음 속에. 부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중생형의 마음도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지지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해.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이게 부처의 마음이다, 이게 뭐 중생의 마음이다, 이게 한개 마음인데, 이게 구분이, 마치 우리가 거울도 보면은 텅빈 거울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구분이 안 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중생을 이런 분별 망상하는 마음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분별을 할수 없는 이 마음하고가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 이제 그런 말이거든.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은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하지만, 마치 만약 밝은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은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생멸문이고 이게 진멸문이다. 이게 분별 망상하는 중생의 마음이고 이게 부처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분별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 자체가 분별이니까. 이 분별 자체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바로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체험인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벗어 이런 분별,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다, 뭐 이게 부처고 이게 뭐 중생이다 이런 식의, 이 마음의 양면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지혜가 나와요, 이게. 지혜가 나오면 이제 왜 공이라 그러고 왜 색이라 그러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게 분별을 벗어나야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 지혜가 나와야 왜 공과 색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공이란 게 있고 색이란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 따르니까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수 있는데 따로 있질 않거든, 이게. 그게 따로 있질 않아요. 구분이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분별을 벗어나야 이제 그런, 그걸 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빨간 눈을 가진 스님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접부순다, 이 말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이 말은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면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 이 분별이잖아.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이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인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은 불가사의,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분별되는 거라면은,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니까 색은 버리고 내가 공을, 뭐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건 분별 속에서 하는 거고,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란 것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취사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만 붙잡고 있을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런 중생의 마음 따로 있고 뭐 부처의 마음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그런 안목,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긴다 할까? 그리고 이거는 뭐 오직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 아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왜 굳이 색과 공이라는 이름을 따로 썼어? 똑같은데. 그런 궁금함 가져본 적이 없어요. 반신경 읽을 때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그럼 아니, 색과 공이 똑같다면 굳이 색이니 공이냐고 다른 이름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궁금했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 봐야, 색과 공이 완벽하게 따로 있을 수가 없지만은 또 색과 공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그런 안목이 생겨봐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 공이라는 말은 이제 분별할 게 없다는 거고 색은 뭐가 분별할 게 있다는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분별을 벗어나 봐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납득이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요거는, 아면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되지, 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는 절대 깨달음이 될 수가 없고, 한번 여기에, 이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어요. 직접 체험이 되고 통할 수는 있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한번 받아야 돼. 이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는 뭐 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체험입니다, 이게. 근데 특별히 뭐 일부러 뭐 체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본래 이렇게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거울이 원래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본래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뭘할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렇다고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저절로 한번 툭 이렇게 체험이 되고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바로.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

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0: 경기도 화성시 구봉산 자락 아래 6,000평에 달하는 부지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르는 곳. 세계 최초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교화의 역사를 조각으로 구현한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입니다. 11분의 부처님과 7분의 존자님, 30명의 제자들,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팔상성도와 부모의 은혜를 설하신 부모은증경 석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내판 앞에 서면 음향센서가 작동해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전도 부촉.
0: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보다 감동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

0: 황채산 참배호 내려오는 길 부처님이 그리워 하도 그리워 중생에게 삶의 지혜 주신 부처님 그리워 하도 그리워 눈물 납니다. 노래가 전에는 잘 불렀어요. 그래도 요즘 자꾸 안 되지. 1981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국 비구니회에서 인도 부처님 성지를 모두 처음 성지 순례 갔어요. 제일 처음 성지 순례한 곳이 이제 룸비니 동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고 더욱이나 이제 그 아기 부처님 얼굴까지 이렇게 깎았겠나 싶어서 아주 슬퍼서 이제 2시간을 나오면서 이제 울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저 엄청난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어도 그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고 또 배우지 못하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생각을 해서 우선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모두 전하고 가르쳐 주는 길밖에 없겠구나 해서 생각을 한게그 이제 부처님 교화 공원처럼 막 엄청난 불사가 된 거예요.
1: 드넓은 자연 속에 펼쳐진 환희로운 대자불사는 50년 세월 일심으로 이어온 기도와 불보살님의 가피로 완성될 수 있었고 이제 백인의 전법사단 출범이라는 더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훌륭한 교화공원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장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 해주스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전법사단을 창설해야겠다 해서 이 전법사단을 저는 적은 숫자를 생각했는데, 큰스님께서는 저마치 100명이라는 숫자의 전법사를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0: 네, 오늘 부타 콘서트 빈비사라왕의 기와 중림정사에 대한 설법입니다. 보시와 지계와 천상에 나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1: 성일 스님은 1년 동안 일요일마다 부타 콘서트 설법회를 열어서 조각상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할 부처님 교화공원 전문 전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죠.
0: 오늘 법문은 마칩니다.
1: 부타 콘서트는 부처님 교화공원의 각 조각상에 담긴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2022년부터는 도구감 쓰기 대회를 열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도반들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처음엔 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3: 스님께서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냥 법문으로 끝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우리 실생활에서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이웃에 전하고 우리 가족과 이런

0: 마침내 지난 3월 성일 스님의 설법회가 끝나는 날, 그동안의 공부를 세상에 회양하기 위한 백인의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가 탄생했습니다.
1: 거룩하신 부처님,
2: 오늘 저희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
1: 오늘 저희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
2: 전법사들은
1: 지극한 마음으로
2: 정성 다하여
1: 전법할 것을
2: 부처님 전에 구합니다.
0: 부처님께 전법단 결성을 구한 후 바로 공양실에서 전법사증 수여식이 봉행됐습니다.

0: 전함 고천님번 전합시다.
1: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단에게 깃발이 수여되고
2: 전법!
3: 전합시다!
2: 전법!
3: 전합시다!
2: 전법!
3: 전합시다!
4: 임명정 거편 조원영 위 불자는 신심과 원력으로 전법에 임하고자 하는 뜻이 장하여 이에 수능사 부처님 교화공원의 전법사로 임명합니다. 불기 2570년 3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법대량 신흥사 태주성 1주지 전문관
1: 전법사 한 분 한 분에게 전법사증이 전달됐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백인의 전법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5: 저 오늘 전법사 수료증을 받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앞으로 부처님 교화공원을 전법하는 데에 그리고 부처님법을 전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6: 저희 전법사단은 해주 성일 큰스님과 주지 성관스님의 이 위대한 포교 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하셨던 부처님의 전도부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참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오늘날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최고 성지로 손꼽히는 화성 신흥사. 신흥사의 명성은 50여 년 전 어린이 포교라는 말조차 전무했던 시절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을 포교하리라 하신 회주 성일 스님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성일 스님 곁에는 오랫동안 뜻을 같이 해온 어린이 포교의 전문가 선관 스님이 늘 함께였죠.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어린이 법회. 아이들을 위해 만든 어린이 법당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 의례가 진행됩니다. 마치 동화처럼 들려주시는 주지 스님의 부처님 이야기.
7: 아울라야, 이 대화에 어떻게 할래?
8: 부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1: 꼬마 아가씨는 카메라가 신기한 모양입니다.
9: 자, 계단 조심, 다리 조심. 자, 합장 방해.
1: 법당을 나온 어린이 친구들 부처님 교화 공원으로 향합니다. 부처님 품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이 시간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장차 어떤 재앙분이 되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10: 우리가 어린이 불교학교 뭐 청소년 수련대 할 때 예전 같지 않게 아이들이

0: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법문할 때. 그런데 교화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교화공원으로 데리고 이제 가면 처음 입구에서부터 그냥 발랄하고 또 뭔가 호기심 깃든 그러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테마마다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테마마다 내용 다르고 저 자기들이 직접 이제 들어야 하니까 참 자연도 체험하고 부처님 법문도 듣고 그러한 것을 직접 현장 체험 학습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흐뭇하지요.
1: 어린 친진불들에게 불현을 심어주고자 한 성일 스님의 발심은 오래전 출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 1963년 12월 12일 눈 덮인 가야산 해인사 삼선암에 출가 입산하여 행자 시절 염불 외우고 목탁 치는 공부가 익숙해지고 불교에 대해 무언가 알고 싶어 할 때 마침 삼선암 불장 한 켠에 책 두 권이 있었는데 그 한 권은 성문이므로 염불 배우는 사람들이 염불 베껴 쓰고 외우는 귀한 책이고 나머지 한 권은 낡은 책 표지에 팔상록이란 책이 있어 어른 스님께 말씀드리고 읽어보니 부처님 일대기여서 얼마나 기쁘고 간절했던지 그 감동과 한의심이 6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와 그 가르침, 중생을 위한 대자비심이 너무나 감사하여 저도 또한 일평생 부처님 법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이 팔상록 설법으로 스님이 히트쳤다는 어린이 선생님들의 이야기, 2박 3일 어린이, 3박 4일 청소년 수련 한번 하고 나면은 모두 소감 내 부처님이 제일 훌륭하시고 나도 부처님이 되고 싶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0: 부처님 교화공원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 마음하고 내려올 때 마음이 다르다. 내려올 때 마음은 그럼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스스로가 교화된 느낌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교화공원의 15테마가 다 주제가 다르듯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고민거리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 들어보면 뭐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도 혼자 올라가서 초점 보면 맨 꼭대기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려가면서 또 아주 해맑은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고 아 정말로 교화공원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날 즈음 새롭게 탄생한 전법사들이 반갑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청주 평화사 스님과 불자님들이 부처님 교화 공원으로 순례를 왔는데요. 전법사들의 안내를 받는 내내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교사의 길이 빛날 한국 불교 최초 부처님 교화 공원의 순례는 내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우와, 우리 순례자 모두는 함성부터 나왔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짜임새 있는 가람배추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니 깊은 산 중에 있는 불현거도 같았다. 교화공원을 올라가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신흥사 안내자의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과 음양센스에서 흘러나오는 부처님의 중생교화는 순례자 모두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나 또한 그러하였다. 맨 위에 초전 법륜상 부처님과 오비구가 계시는 곳에서는 우리 순례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와 웅장하다, 와 굉장하다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우리 일행은 한결같이 부처님 당시에 노교원 사슴동산에 온 느낌이었다. 막연하던 부처님 생애가 확연하게 이해되었다.

0: 지우고 싶은 도령이라는 반응이었다.
1: 불교를 잘 모르고 또 불교 공부를 좀 하셨어도 교화공원에 오시면 불교 역사 및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진리를 바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신흥사, 화성 신흥사 교화공원으로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시면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 수 있습니다.
0: 아침부터 내린 봄비로 운치 가득한 신흥사. 오늘은 부처님 교화공원에 11분 부처님을 찬탄하는 만발 공양 기도 법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떡과 과일, 음료수가 담긴 꾸러미를 받고 100명의 전법사와 신흥사 불자들이 부처님 교화공원으로 향합니다. 부슬부슬 비를 맞으면서도 표정은 햇살처럼 밝기만 한데요.
2: 깨우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1승 열애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0: 차례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는 전법사들.
3: 너는 그 돈으로 그러면 절을 지어드려라. 그랬더니 그 나와있던 국민들도 그러면 저희들은 노동을 해서라도 저희들 힘을 보태겠습니다.
4: 이것으로 돌아와서 설법을 합니다. 자, 그동안 수행자들은 의혼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5: 때는 부처님이 다마 대접해서 머무실 제 일입니다.
0: 조각상 하나하나에 담긴 경전 속 이야기들이 전법사들의 설명과 더불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2600여 년 전 인도 사르나트 노경원에서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초전 법륜상 앞에서 성일 스님이 56명의 전법사들에게 전도 선언을 하셨습니다.
6: 부처님의 전도 선언.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7: 모두 일어나셔서.
6: 네, 일어나서
7: 스님께 반배 후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0: 계속해서 백인의 전법사를 향한 성일 스님의 전법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6: 오늘 여기 부처님 교화공원 전법사들이시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시라. 모두
8: 부처님 법 전하시라. 부처님 법 전하시라.
0: 부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불법을 전하겠다 결의도 다졌습니다.
6: 자타 일시 성불도 나도 너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성불합시다.
0: 부처님 교화공원은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친견하듯 백인의 전법사들과 불자들은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절하는 우요 삼잡의 예를 갖추며 전법의 원력을 굳건히 새겼습니다.

0: 오늘 부처님 만발 공양을 체험하고 그 해주선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저도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날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베풀고 그리고 복을 지음으로써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정명상.
2: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큰스님께서 전법사까지 만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오늘 또 행사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였더니 정말 새로운 마음이 더 신심이 많이 납니다.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여서 훌륭한 전법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0: 날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신흥사의 자랑 마하연희단과 환희풍물단이 멋진 찬탄 공연으로 전법사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1: 궂은 날씨에도 저희 연희단들 모든 분들이 너무 즐겁게 저희 부처님 법회를 너무 잘 마쳐서 너무 좋고요. 저희는 앞으로 힘이 작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저희 마야 연희단이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큰 스님 원력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도록 하는 마음이 저희들은 항상 있습니다.
2: 멀리 인도 부처님 성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각 테마마다 부처님 법문이 흘러나오는 내용을 직접 듣고 또 보고 하면서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셨던 그런 현장 체험을 생생히 해서 교화될 수 있는 장소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3: 그런데 이제 전법사들이 우선은 자기들이 교화공원에 그 이야기를 모두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우선은 환희심이 나고 행복해지고 행복해야 한마디를 이야기를 해줘도 전에 듣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지 자기 마음에는 별 그냥 감동이 없고 하는 이야기 해봐야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정말 한번 그냥 열심히 열심히 크게 남에게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제일 바람이다 이제 했으니까 모두 할 때까지 그래야겠지.
4: 자, 부처님 꽃이 피었습니다.
0: 포교와 전법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제일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이며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지는 최고의 길이란 신념으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지혜와 자비의 행을 실천해온 신흥사 스님과 불자들. 이제 포교 전법 50년의 공덕을 더 크게 나누기 위해 백인의 전법사단이 출범했습니다. 불법의 향기 만발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부처님 교화공원에서 백인의 전법사들이 전하는 부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과 귀와 마음이 행복해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 부처님의 전법사가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불사에 동참하게 되십시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0: 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2월 10일. 신요엔 서울 정사에 열반 존상을 봉안하는 특별한 날이다. 삼삼오오 모여든 서울 정사 신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설파해온 개조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1980년대 초 한국의 둥지를 튼 신요엔은 일본 불교의 한 종파다. 오늘 봉안할 열반 존상은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신요엔의 본전불이다. 신요엔의 가르침이 서울에 전파된 이래 30년 만에 이루어낸 거룩한 불사에 부산, 제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신도들은 물론 일본에서도 불자들이 방문해 열반 존상 봉안의 감동과 희열을 함께 나눴다. 신요엔의 개조 이토 신조는 1936년 진원종 총본산인 제오사로 출가해 출가, 제가의 모든 수행을 계승하고 신요엔의 문을 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의 고통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은 것처럼 개조는 오로지 고통을 소멸하고 삶이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서원 하나로 중생 구제에 나섰다. 개조는 열반상을 직접 조성하며 이런 말씀을 남겼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형태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불성을 개발하여 살아있는 부처로서 이 세상의 상락아정의 불국토를 현현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봉안하는 열반 존상은 개조가 직접 조성했던 열반 존상을 본따 조성했다. 불상에 복장물을 봉안하듯 수미단 밑에 동서남북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성병과 오곡을 채워 넣으며 열반 존상 봉안 법요가 이어졌다. 불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한다.

0: 개조가 열반 존상을 조성하며 염원했던 상락 아정의 불국토를 바로 이곳 인연의 땅 한국에 건설하기를 발언한다.
1: 仏の悟り、それを誰もが持っている、それを生み出して、見出してあげたい、またそれぞれの方々にも、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気づかせていく、少しでも良きことをしていこうと、実践していく、他のためにという、それが人と人との融和。
0: 신요엔 청년 불자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다. 바로 자타키 연수, 폭포 수행처 순례다. 개조 이토 신조가 아들을 잃고 그 괴로움을 수행으로 승화시켜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했던 폭포 수행처를 순례하는 연수다. 청년의 불자 중 일부는 자타키 연수를 다녀왔다. 먼저 다녀온 이들의 소감을 듣고 자타키 연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올해 자타키 연수를 떠날 회원에게 도움말을 주는 청년 불자들. 기회가 닿는다면 두 번, 세 번의 연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2: 혹시라도 이제 갔을 때 뭔가
0: 자타키 연수에서 개조의 수행처를 경험한 청년들은 연수를 통해 수행과 기도의 깊이를 갖게 되기를 발언하고 불자로서의 소양을 돈독하게 키워 돌아왔다.
2: 그 각오를 세워서 오는 게 좋아.
3: 갈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한정적인데 이렇게 대표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고 있고요. 가서 뭐 꼭 뭔가를 꼭 느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가서 또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보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도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 다치카와시.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신도들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신요엔 총본부. 올해는 신요엔의 가르침을 펼친 후 8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100만여 명이 수행하는 신요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신요엔의 수행과 정신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는 것에 진력할 계획이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요엔 신도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알기에 신요엔 신도들은 스스로 품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행복해지라 설했던 개조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일심 수행한다. 올해 자타키 연수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개조는 장남을 먼저 하늘로 보내는 고통을 자타키 수행과 촛불 수행 등을 하며 이타의 서원으로 승화시켰다. 자신의 고통에서 한 발 나아가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에게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한 개조 이토 신조. 그의 대자비한 회향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요엔이 융성할 수 있었고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 정진하고 있다.
4: It's a bit like coming home. Probably, you know, you see it many times in videos. I live in Milano, and during the ceremonies, you can see Oyasono. But being here somehow helps you feel closer to it, because as long as you see it in a video, it's difficult to really feel connected to it. But now that you come here, you can really feel it close to your heart somehow.
5: Yeah, my first time, I was very, very nervous and confusing. And now I'm really relaxed and my heart is quiet. And my prayer is deeper and deeper to the Shinyo parents. And I feel really good.
0: 자타키 연수의 첫날은 오리엔테이션과 총본부 참배,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0: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 불자들은 총본부를 참배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리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수행담을 나누며 국적을 뛰어넘어 신유엔 신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청년 불자들. 자타키 연수의 첫날은 숙소인 후지미 연수소에서 토론으로 저물어 간다.
1: It's a very inspiring moment for me to see and meet these different YM members. So I think these gatherings are really important. And on the other hand, you also feel that yes, you practice within your country,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meet these members from outside your country, you feel the teaching is more global as well. And by seeing so many practicing together, and you feel that you're not practicing by yourself. You're practicing with a large community. Let's say, yeah.
0: 자타키 연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토론 시간이다. 세계에서 모여든 청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 서비스는 기본. 일본어로 진행되는 모든 독경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루어진다. 개조의 가르침이 각국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의견을 나누며 수행도 깊어지고 점검도 된다. 개조는 진리를 전하는 것에 국경과 인종,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개조의 뜻을 이어받아 하와이,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신유엔 원주와 신도들은 해외 포교에 앞장섰다. 신유엔은 일본에서 태어난 종파지만 누구라도 진심을 다해 수행하고 봉사와 회양으로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선지식이 되길 꿈꾼다.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케냐 등 신유엔의 법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원주가 전 세계를 돌며 끊임없이 법회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개조의 서원이자 신유엔 신도들의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정진하는 15만여 명의 신유엔 신도들은 지금도 개조의 가르침을 자국민들에게 전법하고 있다.
2: 과거의 전통에 흐름에 学びつつ現代に即応する英知を未来の融和世界へ人々の利他祈りを各々の長所を生かし皆の個性の光が豊かに輝く知恵の慈悲と和合の船に乗り共に漕ぎ出してまいりましょう。
0: 신유엔 수행센터 응연원에 청년 불자들이 속속 모여든다. 신유엔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감사, 선조에 대한 회향의 기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독경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자타키 연수에서도 정진 독경은 꾸준히 이어진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에게 연수의 첫 업무가 주어질 시간. 이번 연수에 처음 참가한 청년 불자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다.
3: 쇼신사마 often cleaned bathroom inside the temple. She taught us that we can purify our own minds and hearts through this practice.
0: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리를 꿈꾸라. 몸소 화장실 청소에도 앞장서며 중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을 실천해 보이셨다. 개조와 영조의 실천은 하심하라는 가르침을 쉽게 전했다. 하심하는 마음 수행이 보다 높은 진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지름길임을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신유엔은 해외 구호에도 늘 앞장섰다. 지진 피해로 고통받던 부처님의 나라 네팔에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신유엔이 나눈 건 물질이 아닌 마음이었고 그동안

0: 받았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전 세계 모든 이에게 회양하는 일이었다.
1: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회양을 하는가 ということも 최초에 교수님이 始め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 それが その先ほど申し上げた早朝奉仕だとか、それ以外にもそのようにして、いろんなその災害が起きると、そういう貢献活動をしたりとか、それから公的機関に対しても、浄財を一部皆さんの願いっていうのかしらね、皆さんが託されたものをお届けして、社会に役立つようにしていこうとか、というふうにして、いろんな機関だとか、それから赤十字だとか、いろんなところに支援をさせていただいたり。
0: 평소 해오던 수행과 기도지만 응연원에서 하는 독경과 108배는 보다 정갈한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 보다 낮은 자리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개조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며 깨닫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이국의 땅 일본에 모인 청년들은 오직 개조의 가르침에 따라 나를 잊고 정진한다. 한겨울 폭포 아래에서 시린 물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각성하고 이타의 마음을 일으키며 정진 수행했던 개조. 보살이 헌신한 것 같은 삶을 보였던 성자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융합되어 진열을 찾는 신요엔의 길로 이어졌다. 오늘 자타키 연수에 동참한 청년 불자들 또한 그러하리라. 국적과 언어, 인종의 차이는 더 이상 벽이 되지 않는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겠다는 거룩한 서원만이 여기 이곳에 함께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범부라 해도 당신이 설하는 불성을 바르게 전한다면 최고의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불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라고 가르치셨다. 청년 불자들은 하심하며 오직 부처님이 설한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보살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깊이 발언할 것이다.
2: 자신 자신이 뭔가 사람을 위해 역사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보살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信じて、で信じるだけじゃなくて実践して行っていくところにやはりその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をですね、今回のジャタキの研修で皆さんに分か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0: 정진 독경과 108배가 끝나자 청년 불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원주의 법음을 직접 듣는 시간이 다가왔다. 개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감동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의 길로 이타행을 실천했던 개조의 높은 서원은 청년 불자들에게 감동과 함께 더 열심히 정진하고 봉사하라는 경책이 되어 돌아온다.
3: I've been happy with my own practice and content, but she doesn't want this. She wants for us to help more and more people and it's really made me realize that this practice is a really an altruistic practice and I need to do this for the sake of others and not just for myself. And that's the one key message that I really got from her.
0: 밤 10시가 넘은 시간. 청년 불자들이 3355 길을 나선다. 개조의 폭포 수행처를 순례할 시간. 자타키 연수의 꽃이라 불릴 일정이 시작됐다. 어찌 편함을 추구할까? 청년 불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최대한 개조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며 가는 그 길은 편함을 거부한 순간 수행의 길이 된다. 다카오산 입구에 집결하는 청년 불자들. 매서운 추위도 이들의 정진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오로지 폭포 수행처를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청년 불자들은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0: 여기서 기다림은 수행이 되고 기도는 작은 소원이 된다.
1: I'm excited to see, to experience what just your parents went through. And so now it's a mixed feelings. Yes.
0: 폭포 수행처로 가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좁다. 팀별로 일렬로 수행처로 출발한다. 그 옛날 개조가 그러했듯 짙게 드리운 어둠을 뚫고 가는 길. 동행이 있기에 두려움은 없다. 차오르는 숨결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개조가 걸었던 그 수행의 발자국을 따른다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잔잔한 감동이 따라온다. 이곳에서 개조 이토 신조는 진정한 신앙이란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나 행해야 할 길이라고 일갈했고, 진실한 가르침의 길은 은혜에 보답해가는 길임을 깨달아 이타행에 앞장섰다. 청년 불자들은 개조가 가르쳤던 자리 이탈을 되새기며 자비행을 베풀고 실천하겠다는 거룩한 서원을 세운다.
2: 새로운 청년들이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기존의 청년들도 함께 좀 더 지금보다 즐겁게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3: It's like a bridge with other faiths as well. So it's not just kind of wanting to spread Jin on itself, but the main purpose is for people to being able to access, being accessible to the teaching and find what they are looking for as well. So I think in that sense, yes, there is possibility. And I'm sure it will be global teaching. I think it's part of our responsibility as well.
0: 내 안의 불성과 봉사하며 살고자 하는 원력을 마음에 새긴 청년들.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요엔의 저력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
4: 人が人に声をかけ人が人の悩みを聞いてその中からやはりその信念の教えによって救われてほしいと信念の教えによって喜び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して一対一のその輪が
5: 昔も今も変わらず行われている信念のあり方なんだ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これはこれからもやっぱり大事に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うんですね。信念の宗教、それは日本で生まれた宗教ですけど、どの国にもその救いが伝わっていかれますように、そのために。 少ない 人数の連れた国の方々が精進して努力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を受け継ぎさらに広げていく、広げるというのは信念を大きくしてほしいのではないのです。真実一人が救われるように若い原動力を期待してお願いねっていう気持ちで<笑>その方々にも私は信念よ<笑>思っております。はい。
0: 신요엔이 걸어온 길은 행복의 길이다. 개인의 행복을 빌고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에 평화가 오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는 것. 개조가 걸었던 길을 따라 수행을 하면 불꽃은 빛이 되어 어둠에서 나아갈 길을 밝히고 온기가 되어 모두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자리 이타의 실천은 세계 일화를 꿈꾸는 신요엔의 미래, 세계 평화와 모든 생명의 행복이라는 환희.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0: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불계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

0: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마음 소리되어 그대에게 가닿기를. 이 몸짓 울림되어 바윗돌 깨는 실금 되기를. 무중생을 제도하는 감동과 환희의 노래, 소리. 법을 짓는 지극한 수행의 몸짓, 작법. 소리와 작법은 어산어장 동희스님이 온 생을 다해 수행해온 예경과 가피의 길이었다.

범패는 부처님 말씀을 찬탄하기 위한 소리이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기송이다. 830년경 신라 진감국사가 당나라에서 배워와 대중에 보급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범패에 따라 공양을 올리는 몸짓이 작법이다. 범패 범음을 총칭하는 한편 재를 올리는 현장을 뜻하는 불교 용어가 어산이며 범패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스님을 일컬어 어장이라 한다. 동희 스님은 2022년 대한불교조계 중 최초의 비구니 어산 어장이 되었다.

0: 동희 스님은 1945년에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1: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님은 경무대 고위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순화병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빠가 있고 내 동생이 있었고 이렇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돌아가시게 되고 하루아침에 이제 식구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나는 절로 오게 됐죠. 법당의 마당에서 올려다 보니까 스님들이 빨간 가사를 수하시고 염불하시는 모습 그냥 어린 마음에 예쁘다고 그럴까?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할머니를 찾아가도 할머니가 뭐 손주 아니라고 절로 가라 그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절로 와서 할머니 생각 잊어버리려고 그냥 법당 뒤에 와서 염불하고 양재기 가지고 와서 태징이라고 치고 그냥 큰 소리로 할머니 할머니 뭐 지금도 나 그 소리만 하면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요. 산에 대고 절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날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0: 혈연을 넘어 불연으로 이끄신 할머니. 연불 소리가 할머니 영가에 닿길 바랐다. 그리고 다짐했다. 생을 다해 연불을 하자고.
2: 군대는 그동안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차별을 감행해 왔습니다. 서구 문화에 대해 비서구 문화를, 남성 문화에 대해 여성 문화를.
0: 지난 2024년 10월, 진관사에서 비군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비군이는 큰 재장에 설 수 없다는 편견 속에서도 100년의 생명력을 이어온 비군이 어산에 대한 기록전이었다. 동희 스님은 비군이 최초로 어산 어장에 올랐으나 그저 담담하게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3: 제가 보기에는 동희 스님은 성차별, 문화적 차별을 극복한 스님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어요. 의례를 집행하시는 범패 스님들은 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스님은 그 동희 스님은 흔들리지 않고 범패 정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도 범패 능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그 동희 스님이. 근데 여자라고 범패 쓴 계보에 올리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올린 게 1995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조계종에서도 비군이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어장어산으로 이제 지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별과 이제 그 성차별을 극복하신 스님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진관사의 수륙제 또 수륙제 학교 또 거기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동희 스님은 유네스코에서 보는 가장 이상적인 무형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소리와 작법, 소리와 작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뭐 어장이 됐다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영산만 마치면 영산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남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되면 다 어산 중장이라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어산 뭐 어장이라고 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그냥 한결같이 이 모습대로 그냥

0: 동희 스님은 13세에 범패로 높은 명성을 지녔던 고 송암 스님 문하에 입문하여 40여 년간 사사받았다.
1: 내가 이제 스승님을 이제 사실 12살부터 인연이 됐지만 정식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우리 스승님께 13살부터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송악이라는 글은 20대 중반쯤 스님이 주신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넓은 그 흰 구름이 있는 곳에 소나무 사이로 학이 나르는 것 같다는, 말로는 칭찬을 안 해주셨지만 글로 칭찬을 해주셨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4년부터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스승님께도 강바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좀 하고 싶다고 우리 스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의식을 그렇게 무대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95년 음력 정월달에 가서 이렇게 세배를 하고, 스님 올해는 좀 저 화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너 맘대로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셔서, 스님 그럼 제가 맘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게 이제 95년 이 공연이었습니다.
0: 범패의 세계는 방대하여 그 곡목만 250여 가지에 이르고, 곡을 이루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른 사성을 배우는 등 그 과정은 험산을 오르듯 지난했다. 스님은 커다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스승의 가르침을 담고, 돌아와서 적어둔 노트와 음원으로 공부한 뒤 스승께 강바칠 때 점검받았다. 스승은 불호령을 내리며 혹독히 가르쳤고, 제자는 묵묵히 정진했다. 비구니가 범패를 배우는 것이 금기시 되던 시절 그것을 배우고, 비구니가 어산상에 설 수 없던 시절 그곳에 서게 된 데는 가르침에 엄했으나 제자를 굳건히 믿고 힘이 되어준 스승이 있었다. 동희 스님은 절에서 하는 큰 행사 때마다 스승 송암 스님과 함께 의식을 집전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무대에서 소리와 작법을 소개했다.

0: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의 천도를 위하여 공양하는 불교의례 수륙제. 진관사에서는 수륙제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2011년 전문 교육기관인 수륙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학교에서 동예 스님은 범패, 작법, 의례 등 수륙제의 핵심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
1: 오늘 처음 수업이었는데요. 저희 어장 스님께서는 한순간에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염불 또한 수행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항상 함께하는 이제 그런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국행 수륙제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일상생활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염불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새기고 한번 임해볼까 합니다.
2: 근데 성격은 이 스님 같아야 돼요. 여기가 조교 스님이에요. 이 덕현 스님. 이만큼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절대 뭐 떨거나 긴장 안 해. 그냥 밀고 나가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그 당시에 보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저놈은 저거 염불 앞으로 할 것 같아. 저놈은 어떤 어디 중이야. 날들어 불어. 진관사 스님이에요. 아이고. 저 분명히 틀렸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어느 생인가 우리가 같은 회상에서 범패를 했던 인연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다 만났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0: 동이 스님은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치는 구전 심수의 불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 그게 나오지 끌어올리지 않고 어수가 약해지거든요.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0: 너무
1: 재밌게 공부를 하셔야 돼. 재밌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재밌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 재밌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안 되면 소리를 그냥 수없이 소리를 내세요.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지금 생각했던 게 통 나와요. 그때 그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소리를 크게 안 올라가요. 뒤로 밀어서 반음만 올리시면 돼.

범패는 그동안에 배우면서 스승님 누구도 범패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는 우리 배울 때만 해도 엄청 그 시간에 관계없이 굉장히 오랫도록 공부를 했어요. 네가 숨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옹을 하나 부르시거든. 그 소리가 옹에서 차츰 어느 턱이 없이 쭉 고르게 올라가야지 이게 안 되면 또 해라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소리를 뭐 한 달도 좋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

0: 범패 목 쓰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둘 이렇게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같이 돌아와요. 쉼 없이 계속 돌아와줘야 돼요. 멈춰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섯, 둘, 셋, 넷, 하나. 둘,
1: 그렇지. 고개는 넘지 말고.
2: 후학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통희 스님은 범패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승속을 가리지 않고 가르침을 펴고 있다. 스님은 영산보존회 부설범음대학, 삼선승가대학, 운문사승가대학,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무용단 등에서 소리와 작법을 지도해왔으며 동희 범음회 대표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0: 다시 옆으로.

0: 깊은 들어가면 또 똑같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진정한 수행이 아니고 그 예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1: 처음에는 사실은 불교 무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게 무용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무용이 아니고 수행, 그 마음자리를 부처님을 정말 공경하고 그 수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좀 더 수행과 더불어서 작법을 접근하게 스님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속삭이는 거를 느끼세요. 느끼면서 내가 발화를 친다, 내가 발화를 치고 있다, 발화를 치고 있다 느끼셔야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발을 칼문을 친다고 그런 소리 듣는 거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칼모가 될 수 있고 작곡도 칼모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이 들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옆에 거 살짝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솔로는 틀려도 대중이 같이 하는 거는 안 틀리거든요. 군무는 옆을 봐가면서 하면 안 틀려요. 그래서 옆을 봐가면서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옆에 봐가면서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하러 들어올 때 발하러 내려놓고 나갈 때도 정말 발 맞춰서 나간다는 게 다 의식이에요.
1: 진량도
2: 상당히 어?
1: 진량도 잠자리가
2: 진량도 상당히 뭐야
1: 하나 둘 셋 느리나? 괜찮아요.
0: 또 이쪽으로면서도 다시 천천히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계속 아까 뭐랬어요?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땅 뭐 발밑까지도 다 좌우 그 오방 사방 그 우주 법계를 법고를 치른 이유는 가족을 가진 중생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유해주는 그런 애민한 마음으로 법고를 하는 거잖아요. 독 두드리는 것 자체가. 법고에서 몸짓을 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아픔을 그 순간만이라도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 좌우 뭐 발 밑까지도 다 이렇게 들고 앉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늘 전체의 허공에다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스님은 구전 심수의 전통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쉽고 바르게 전할 것인가 고심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독특한 악보와 무본을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도 있고 전승되더라도 소리와 몸짓은 기록화하지 않으면 변형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제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작법을 배울 수 있도록 무거운 발화 대신 냄비 뚜껑을 개조한 연습용 발화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구전의 깊은 뜻을 잃지 않게 바란다고 강조한 스승의 말씀도 늘 가슴에 되새겨왔다. 오랜 수행과 연마의 과정 속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고 받는 가르침의 소중함을 지켜온 것이다. 6세에 출가하여 13세 이후 근 70년의 세월 동안 범패 수행에 정진해온 통이 스님. 스님은 매일 공부해도 매일 새롭기에 배움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한다. 배움의 열정은 오롯이 기쁨이 되어 범은 한 글자를 붙잡고 그것에 담긴 넓이와 깊이에 빠져 한 시간을 공부하기도 한다.

소리와 작법이 행해지는 공덕회향의 재는 예경과 가피의 마음을 형상화한 종합예술의 현장이기도 하다.

0: 이 꽃갈 하는 일이 상당히 이게 좀 아주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근데 또 여름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겨울에는 이게 부서져요. 풀을 먹일 수가 없어서 이 여름에 삼복 중에.
1: 가사와 지화, 꽃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익힌 동희 스님은 손수 바느질을 하고 꽃갈에 풀을 먹이는 등 장엄물 만드는 일상을 올곧게 이어가고 있다.
0: 깡풀을 먹여야 되니까 깡풀 먹이는 일이 어렵고 풀 먹여서 이것도 오를 풀 먹여서 넣을 때 오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오리 오를 세워야 되고 풀을 깡풀을 먹인 건 다림질을 못해요. 다리미가 붙어버리니까 끝까지 손으로 펴야 되거든요. 끝까지 손으로 만져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작법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손짓이거든요. 움직임이고. 그리고 여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당이거든요. 이 국가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로움을 해도 이렇게 수고롭다고 생각 안 하고 해야죠. 또 수행이고요. 그걸 수행으로 생각하면 못하죠.

600년 서울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오고 있는 은평구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1397년 조선 태조가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고 물과 무태 모든 영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불교 의례다. 누구도 차별 없이 공양하는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음악, 미술, 작법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법석이며 그 역사성과 여법한 가치, 예술성이 뛰어나 지난 201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진관사에서 해마다 입제를 시작으로 초제에서 칠제까지 49일간 봉행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합, 평화, 상생을 기원한다.

0: 진관사 수륙제에는 실연소, 대령소, 관욕소의 3단과 상단, 중단, 하단, 오로단, 사자단, 마구단, 용왕단의 7단을 설단하고 불화, 각종 번, 지화 등의 여러 기물로 장엄한다. 지난 2011년부터 어산어장으로서 진관사 국행수륙제를 이끌고 있는 동희 스님. 스님과 진관사 국행수륙제의 인연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님은 진관사에서 봉행한 수륙제에 스승을 따라 동참했다.
1: 예, 보살심을 내지 못한 이라할지라도 이 수륙의 성스러운 모임으로 인해
0: 20대 초반 홍안의 동희 스님이 범패와 작법을 하면 대중들은 스님의 범패 소리에 눈물이 난다. 그림 속 천녀 같다며 찬탄했다. 여법한 위가 현연한 듯한 스님의 소리와 몸짓은 법석을 환희심으로 채웠다.
2: 어느 순간 처음에 이제 해서 어느 순간 중간쯤 들어가면 불자님들이 정말 다 몰입하셔요. 몰입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보살님들이 느끼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더 정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0: 해가 갈수록 진관사 수륙제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호평이 퍼져가며 전통 불교 의례의 맥을 이어가는 국가 무형문화재 진관사 수륙제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진관사 수륙제의 정점은 마지막 7째 날이다. 7째는 낮제와 밤제로 나누어 이틀 동안 봉행한다. 낮제가 돌아가신 한 분 한 분께 올리는 제라면 밤제는 이 제를 올리는 공덕이 외로운 생을 마친 한량 없는 우리 이웃들, 생명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제이다.

위패와 지화를 불사르며 청에 모신 분들을 모두 보내드리고 나면 한마음으로 수륙제 봉행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다시 대웅전 앞에 모여 환희심을 고양시키곤 한다.

0: 뜨고 태자대비 풀부살림을 정성시줄 먼저 보내 정성이면은 지성이요
1: 삼회향이라 하여 제회가 끝난 뒤 뒤풀이 축제가 열려 수륙제 동참으로 지은 자신의 선근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자리가 펼쳐진다. 동리 스님은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하며 가꾸어 가고 있다. 한 송이 국화가 필 때 온 우주가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스님에게 자연은 또 하나의 스승이다. 시시각각 빛으로 물드는 여명의 하늘, 먼 산에서 몰려오는 비, 골짜기를 넘어가는 눈보라, 죽비처럼 내리꽂히는 천둥벼락, 범패란 그저 그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와 몸짓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스님. 동희 스님은 어느 날 제를 마치고 나오는데 연불 소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춤을 추는 몸짓이 사람의 몸짓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자연의 소리랄지 자연의 움직임이랄지 그야말로 물소리처럼 그저 소리가 흘러가는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한다. 자연은 장인 굴곡 일자 다음하여 유장하고 심오한 맛이 있는 범패의 원천이라는 불가의 가르침. 동희 스님은 그 깊은 울림이 푸르게 이어져 가길 바란다.

6살 아이가 뜻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간 길에서 불법을 등불 삼아 정진하고 넓고 다사로운 부처님 그늘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온 생을 다해 수행한 빛의 소리와 그늘의 몸짓으로 세상에 회양하는 동의스님. 비구니 어산어장 동의스님은 지극한 마음을 한올 한올 뽑아내어 천지를 덮는 자비를 짓고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릅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이 계묘지 가득한 산에 붉고 푸른 것, 붉게 피는 꽃과 푸른 이파리가 모두가 다 진리의 채더라. 유수 산조 역설법이다. 흐르는 물 소리와 노래하는 새 소리가 또한 전부 부처님의 설법이더라. 부처님 하면 3000년 전에 정반왕궁에 탄생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상을 하고, 또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연상하고, 또 법당에 모셔져 있는 황금으로 계금을 젖은 법당의 등상부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신 것도 아니오, 3000년 전에 네팔국에 태어나신 그 십달 대자가 출가하셔서 견성성불하신 그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온 산에 가득한 붉은 꽃과 푸른 이파리가 낱낱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

이들아 말이오, 부처님의 설법 법문 하면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연상을 하고 법화경이나 금강경 또는 화엄경, 반야심경과 같은 이런 문자로 된 경전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참 설법은 흐르는 물소리와 노래하는 새소리가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살아있는 설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춘일 쾌청 춘수조가인데, 봄날이 돌아와서 날씨가 화창한데, 봄 조우림이 좋게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해동이 되어서 날씨가 화창한데, 마루에 앉았으면은 조우림이 오는데, 와청 산조 백반성이다. 조우림이 와서 또 비껴 누워서 산 새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가지가지 산새가 파랑새, 노랑새, 큰 새, 작은 새가 마치 교향악이 울린 것처럼 그렇게 100가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누워서 그 노래소리를 듣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참선을 해서 확철대오한 깨달은 도인의 한 장면을 개성으로 읊은 것입니다. 오늘은 을축년 4월 7일 첫째 일요 법회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삼동이 지내고 어느덧 4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추나추동이 사시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깨달은 경계에서 본다면 이것이 모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하시고 미륵불이 또 출세하신 모습이며, 삼세 제불이 쉴 사이 없이 상주설법을 하신 모습이지만은, 나를 깨닫지 못한 중생 경지에서는 1초 1초와 이 세월의 추나추동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째서 깨달은 분상에는 이것이 뭐다 설법이요, 부처님이요, 바로 이것이 극락세계요, 적광토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을, 하루가 지나가면 죽을 날짜가 하루 다가와지고 해가 한번 떴다가 지면 사형언도를 집행하는 날이 하루 다가서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부처님이나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이나 똑같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은 분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리의 세계에서, 극락 세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루를 갖다가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지내는데,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을 마치 사형언도 집행날을 기다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더군다나
오타각세 이 말세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의 앞길은 암담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럴 텐데,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나, 정법을 만났기에 말세에 태어났으면서, 이 오타각세에 태어났으면서, 온통 온 세계가 도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루에만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 죽어가기를 파리 목숨보다도 더참 허망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허망한 몸뚱이를 이 세상에, 이 시기에 받아난 것을 너무 타행하고 경행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은 바로 이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생사를 버리고 영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법인 것입니다. 산에 봄이 오면 붉고 누린 꽃이 피고 파란 잎이 피고 한 것이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고,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면은 그런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것이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출현하신 모습이요, 흐르는 물, 노래하는 새소리가 그냥 그대로 화엄경이요, 법화경이요, 금강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불법을 만난 짐에 기어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몸과 목숨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이 한 길에다 바쳐서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가 번갈아가면서 출세를 하신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현을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제도가 무슨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이 그렇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우리 중생들이 낱낱이 자기 몸띠를 끌고 다니는 자기의 주인공, 자기의 마음자리, 그것을 스스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기의 주인공, 자기의 마음자리를 확인시켜서 그것을 잘 갈고 닦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중생 을 제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진 의원과 같고 또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아서, 약을 일러주면 환자 자신이 그 약을 잘 먹으면 병을 낫을 것이요, 길을 일러주면 그 일러주는 길에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어진 의원이라 하더라도 환자 대신해서 그 약을 먹고 먹어줄 수도 없는 것이며, 아무리 안내를 잘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걸어가야지, 본인이 걸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이 주안 이 용화사 이 자리에 오셔서 20 성상을 한결같이 대자비의 문을 열어서 정법을 선양을 하시고, 또 조실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10년을 걸쳐서
이 송

상담이 여기서 법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말을 했지만 언제나 그 핵심은 하나이고 그 돌아갈 곳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듣고 계십니다만은 그 듣고 있는 바로 그놈을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화엄경을 육두로 다 외우고 법화경을 다 외우고 금강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외우는 데만 그쳐가지고서는 그것은 불법을 옳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화엄경과 법화경, 금강경과 같은 그러한 좋은 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참으로 옳게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선법은 경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경을 외우게 하지 아니하고 경을 해설을 해드리지 아니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입을 통해서 말할 줄 알고 생각으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그놈을 돌이켜 찾으라 이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난 근본을 관조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 화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한마디는 삼천겁을 계율을 지키고 8만세 동안을 경을 외우는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율을 삼천겁을 지키고 8만세 동안을 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돌이켜 찾지 아니하면 그 계율을 지키고 경을 외우는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경을 외우되 바로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 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지 계율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경을 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을 잘못 외우는 것이고 계율을 잘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라든지 경은 온전히 자기 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요 길이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두라고 한 말은 임제 스님 이후로 임제종에서 이 화두라고 한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만은 임제 스님 이전에 육조 스님도 화두라고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했지만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기둥하고 아래로는 땅을 떠받치며 밝기로는 해보다 더 밝고 검기로는 오칠보다도 더 검는디 항상 일용 가운데 있으되 동용하는 가운데 있으되 동용한 가운데에서 거두었지 못하니 이것이 무슨 물결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택 신회라고 하는 제자가 턱 앞에 나와서 그것은 재벌지 본원이며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신회지 불성이로소이다. 이 하택 신회의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육조 스님이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도 없다고 내가 그랬거늘 어찌 불성이니 재불의 본원이니 하고 이름을 붙이는고
네가 아프

앞으로 공부를 해서 일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너는 지혜 종사 뵙기는 못 되겠다. 불교 학자 뵙기는 못 되겠다. 이 불교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나를 깨닫는 것이 목적인데,

물으셨습니다. 그 육조 스님이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한 물음에 대해서 꽉 맥혀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몸을 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택신에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니 무슨 하택신의 불성이니 이렇게 즉각 그 이름을 말을 했는 대답을 했는데, 남학회왕은 그 육조스님이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하고 묻는 데 대해서 앞이 꽉 맥혀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서 그 뒤로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8년 동안을 대관절이 무슨 물견이, 앉아서도 그 생각, 서서도 그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 똥을 누면서도 그 생각, 대관절이 무슨 물견이, 이렇게 하기를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어. 그래가지고 육조스님 앞에 가서 설사 한 물견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환가 수증보아 도리어 닦아 증을 것이 있느냐. 수증은 즉 불무언이와 오렴은 즉 부득입니다. 닦아 증을 것이 없들은 않지만은 오렴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도 또한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참선법, 활구참선법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량 분별로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학회양선사처럼 대뜸 처음부터 꽉 맥혀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기둥에 이마박을 부딪힌 것과 같은, 캄캄한 갑자기 걸어가다가 기둥이나 벼란박에 이마박을 부딪혔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주시 딱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뭐꽉 맥혀가지고 알수 없이 이 무엇고 그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꽉 맥혀서 앞주시 끊어져야 그 공부를 옳게 해나가는 것이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이론, 무슨 철학, 뭐 불교의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 그것을 갖다 아는 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비교를 하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전 백수자도 그렇고 마삼근도 그렇고 무자 화두도 그렇고 시산마도 그렇고 무슨 화두를 어느 큰 스님한테 탔던지 간에 한번 탔으면 그 화두 공부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못 될수록에 그 화두 하나에 전력을 쏟을 것이고, 잘 된다 하더라도 기쁘다 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의심, 이 무엇고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지어갈 따름인 것입니다. 꽉 맥혀서 답답하고 알 수가 없지만 조금도 조급한 생각을 낼 것이 없고, 또 그렇게 해가다 보면 화두가 순이하게 들려서 의심이 순이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화두가 동로한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기쁜 마음을 내면 이미 화두는 달아나 버리고 기쁜 마음의 마구니가 벌써 침입해 들어온 것이고,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번외심을 내면 이미 번외의 마구니가 내 마음에 침입해 들어온 것이라. 그래서 이 공부는 잘 된다고 해서 기쁜 마음도 내서는 아니 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 낼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단전 호흡을 하면서 숨을 쭉 들어마시면 아랫배가 볼록해지는데, 볼록해지거든 약 3초 동안 딱 정지했다가 또 조용하게 내쉬면서 이 먹고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이 다 나가면 배가 홀쭉해지죠.
그럼 또 스르르 들어 마시면은

아랫배가 볼로 개지는데 볼로 개지거든 딱 정지한 상태에서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또 숨을 내쉬면서 이 무엇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숨을 내쉴 들어 마셨다 내쉴 때마다 화두를 들고, 하지만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꼭 숨을 내쉴 때마다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됩니다. 들었던 화두 이 무엇고 한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그냥 화두는 더 들지 않고 그 있는 의심을 묵묵히 반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한 번 들고서 숨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지 열 번을 쉬어도 그 화두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은 덮치기로 화두를 들지 않다가 화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거나 딴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 가서 또 화두를 또 떡 한 번씩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구월심 해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들려고 해도 깜빡한 사이에 달아나 버리고 들면 또 달아나 버리고 하는데 나중에는 들지 아니해도 제절로 화두가 항상 들어져 있게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갖다가 공부가 많이 익숙해진 증거인 것입니다. 힘을 쓰지 아니해도 제절로 공부가 되어가니까 힘을 덜게 된다. 힘 덜게 되는 것을 등력이라, 힘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고인네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공부에 제일 주의할 것은 사량 분별로 따지지 말 것이며 설사 공부가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화두가 순이하게 잘 들리고 의단이 동로한다 해도 좋아하는 마음, 환심을 내지 말 것이다. 또 공부가 순이하게 잘 되어갈 때 빨리 깨달았으면, 이럴 때 누가 나로 하여금 탁 깨닫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내지 말 것이다. 또 공부가 그렇게 순이하게 잘 되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그 신기한 경계가 혹 환한 빛을 광명을 본다든지 꿈에 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꿈에 어떤 그 깨달았던 그런 꿈을 꾼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무엇이 알아진다든지 그런 신기한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환상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깨달음이 이거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외람되고 잘못된 생각을 내지 말고 어떠한 신기한 불보살이 나타나고 신기한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상이요 환상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뒤에 현혹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정신만 챙겨가지고 눈을 뜨고서 화두를 챙겨나가면 그러한 경계는 금방 제절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승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옳게 해나간 것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다가 이런 허상과 환상과 마경이 나타나면 이것이 도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에 기쁜 마음을 내고 그것이 집착을 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영영 사도에 빠지고 갖다 보면 정신병자가 되고 하는 예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시작할 때부터서 바르게 시작을 해야 하고 중간에도 바르게 해나가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조 시규구

숙조는 시 귀굴이요. 묵묵히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 귀신의 굴택이요. 문자는 역조강이다. 문자 이론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다 이 찌꺼기더라 그 말이에요. 참선을 하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동로하도록 잡두리를 해 나가야지 화두가 없이 화두에 대한 의심이 없이 그냥 조용한 경계만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공부는 이것은 묵조사선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평생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귀신 굴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라 해서 영원히 깨달을 뿐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오신통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법이 아니고 외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라 하더라도 경전을 우리 그 중생 분별심으로 사량 분별로 이리저리 따져서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곡식에 바른 알곡을 먹지를 못하고 그 찌꺼기를 씹고 있는 것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도 그 경전을 바로 읽고 바로 봐서 부처님의 그 참뜻을 옳게 깨달아야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따지고 문자로 그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일생 동안을 경을 읽고 연구를 한다 해도 그것은 찌꺼기 엿국 다 뽑아내고 엿밥 찌꺼기 이 그 엿기름 찌꺼기를 그것은 그 돼지나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엿국물은 받아서 부정물통에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엿밥 찌꺼기를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문해야죠. 이면 그렇다면은 묵조도 아니요 문자를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그대가 하는 공부해 나가는 그 종지가 무엇이냐? 그대가 공부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공부를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방을 내리기를 방매이로 몽둥이질을 하기를 빗 쏟아지듯이 몽둥이질을 허리라. 그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대가 하는 공부의 지추가 무엇이냐고 묻다가 문매를 맞게 된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그대의 공부는 종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방매질을 해야 하는 방매를 맞게 되느냐? 여러분이 참선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이 뜻을 스스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약 한 달 뒤에는 음력으로 3월 16일 그리고 5월 5일 그 어린이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날은 우리 용화사 법보제 날입니다. 법보제 날에는 우리의 선망 부모의 제사를 합동으로 거행하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용화사 이 법보전에 모셔

있는 여러 영가들과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우리의 선망 부모의 유주무주 영가를 모다 영혼을 초청을 해서 다 이 법에 의해서 천도를 하는 그러한 이 용화사의 큰 연례 행사가 거행되는 날입니다. 여기 만년위패에 모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여기에 위패를 모시지 아니한 분도 집안의 모든 영가를 임시위패라도 모셔서 그날 이 동참을 하시면 참 좋고 또 아직 안 모신 분은 그날 오셔 그날 이전에 다 위패를 모시면 참 좋은 일이고 이 만년위패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선망 부모나 또는 집안의 비명 액사나 행사를 하신 그러한 영가들을 이거 모시고서 초속으로 축원을 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차례를 졌고 3월 16일이나 또는 7월 백중날에는 대천도 법요식을 거행을 해서 영가를 갖다가 천도하고 이 용화사가 역사가 있는 한 이 만년위패 영가들도 같이 이 절에 이 법당에 모시고서 축원해드리고 차례 접수고 제사 지내고 천도해드리고 법회 때마다 영가들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그 법문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한 영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회 때마다 거량을 하고 또 인연 있는 영가들은 이렇게 법보단에 이렇게 만년위패에 이렇게 모시고서 항상 마음 놓고 법문을 듣고 마음 놓고 축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천하 없는 원결이 있고 원안에 사무친 영가도 이 만년위패에 모시게 되면 그 아침마다 축원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런 영가들도 같이 응감을 하게 되고 또 천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머지않은 세월에 그 원한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원한에 사무친 영가는 좋은 곳으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원결에 얽혀가지고 떠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만년위패에 모시고 축원을 해드리고 같이 좋은 법문을 듣고 하기 때문에 원결이 봄눈 녹듯이 다 녹아서 환희한 가운데에 이 도량에 머물러 계시다가 인연이 도래하면 인도 환생을 하시거나 토솔천 내원궁이나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폭포 사귀

폭포사귀하고 신안염지옥이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아귀를 생각을 하고, 아귀는 물 한 방울만 먹어도 목구멍이 맥혀서

불이 나고 밥 한 숟갈만 먹어도 목구니기 맥혀서 불이나 타 죽습니다. 그래서 아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목구멍은 멀크랑망 신라끈 모가지고 배는 산띠만 해가지고 배는 항시 고픈데 먹으면 목구니기 신라끈 모가지라 아무것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목구니기 맥혀서 타 죽고 그런데 배는 큰 태산만 해가지고 그러니 배부른 때가 없어서 항시 배가 고파. 뭐만 먹었다 하면은 배가 고파서 먹었다 하면은 목구멍이 쾅 맥혀서 불이 나서 죽고 죽자마자 금방 또 아기로 태어나서 또 그렇게 해서 장구통 배아지에 신라끈 모가지가 이 아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배부리고 지금은 배가 배부리고 등따시 잘 살지만은 도를 닦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이 탐진치 삼독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머지않아서 아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신안염지기에 몸이 편안할 때에는 그 편안한 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지옥고 받을 일을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선 잘 먹으니까 배가 부르나 지옥에 갈 것이 두렵고 우선 몸이 편안해서 좋기는 좋으나 그럭저럭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는 지옥에 갈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인생 행락처, 인생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이럭저럭 그 즐겁게 지내다가는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눈 한번 감아버리면 숨 한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바로 내쇠다 그 말이야. 내쇠에 지옥 아니면은 아귀도에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하라. 고인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탐진치 삼독에 얽혀서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자고 편안히 살다가 언간에 지옥이나 아귀도에 떨어질 것을 경계해서 읊어주시는 개송이었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참불자가 됩시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높은 연하를 위해서 홀로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고통받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배고픈 자에는 밥이 되고 병든 자에 약이 되듯이 세상의 아픔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유동가 연등에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치고 진리를 향하는 연등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의 의미합니다. 오늘 도량의 정성껏 밝힌 유등과 연등의 불빛이 내 안의 탐욕을 피워내는 지혜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깨닫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희망의 빛으로 환히 타오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지

0: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성도합시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시어 무명의 어둠에 갇힌 세계를 지혜의 광명으로 밝히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사부 대중과 함께 봉축하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은 인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문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와 혐오 대신 화해와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고 배타적 집착 대신 상생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3일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고 우리의 기도와 수행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람합니다. 모든 생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기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여 진정한 평화가 꽃피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수남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I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사라상소화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돌고 머리는 서쪽을 보면서 가사를 몸에 두르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가 됐는데 제자를 다 모아라. 제자를 다 모았느냐? 안 한다. 예, 다 모였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셨어요. 질문. 무슨 질문이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면 나에게 질문을 해라. 그렇게 제자들이 가만히 묵언을 하고 계시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부끄럽거나 체면 차리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해라. 그러니까 모두 다 잠잠해요. 나중에 아 그때 물어봤을 걸. 아 그때 못 물어봐서 참 천추의 한이 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물어라. 의심이 닿을 때까지 물어야 사유의 끝에 도달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신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방법이 부처님의 이 사유 방법이 선종에서 전해져 가지고 그 간화선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존재의 그대로 물어야 돼요.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딱 그것이 무엇인가요? 행주조와 어묵동 중에 일상생활에 똑똑히 알아차리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 같은 거. 지금 죽으면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그걸 이제 극대화한 것이 이제 방법, 깨닫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가나선이라는 그런 방법이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는 하시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유방식은 비슷합니다. 끝까지 물어라. 그러니까 아무도 감각, 잠잠하니까 아는 존재가 대중을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모두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불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비구가 없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삼보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친히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신심이 확립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의 내 초보 단계인 수다원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다원.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기로, 이 대중 가운데 가장 어린 비구도 도의 자취를 보아 도의 발자국을 보았나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천상을 일곱 번 오가고 나서 마침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수기를 줬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다원에 들었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다원에 들면 다음 생에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옥하게 축생 아수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선도 육도윤회 중에서 선도 두 가지는 무언가? 그건 천상과 인간입니다. 이런 분들은 천상이라 하면 도리천에 태어나거나 인간세에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생애지지까지는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불자로 태어나거나 불자의 큰 집안에 태어나거나 이 생에 남자면은 큰 수다원 수다타 장자나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보살은 위사카 보살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또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케마 왕비라든지 또 그런 많은 분들 암바팔라라든지 그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처럼 태어나자마자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진리를 찾고 세상을 근데 박보가진 않아요. 예. 네. 부유한데 추가한 사람들이 세상에 부유해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7생 안에 7생 안에 완전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외웠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411페이지 중간에 다 해놨죠? 수행성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와야담마 쌍까라 아빠마데나 쌈빠데타. 이런 항상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모든 형성된 것, 쌍카라 형성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두뇌로 조작해낸 것 모든 것들 우리의 개념작용, 우리 인식작용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머리를 지어낸 것들, 인간들이 개념 말로 지어낸 것들, 그런 말로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없어요. 이 세계 자체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부서지고야만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부서지고만 돼. 그게 파멸로 완전 절대물로 돌아간다 소리가 아니고 조금만 바뀌면 계속 변해간다 이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나중에는 변하다 나중에는 죽음으로 이루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현상이니 사회현상이니 모든 것들 다 변해 우주 전체 만물 현상까지도 다 변해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믿을 너무 변하지 않을 거라고 꼭 이것만이 내 것이 내 것으로 남을 거야 이것은 영원할 거야 꼭 잡고 있지 말아야 해. 방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거둥대도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년 그 시간은 날로 줄어든다. 그래서 정진하라. 와야담마 쌍까라 아빠마디나 쌍빠다 이것이 부처님께 남겨진 마지막 유언입니다. 미국의 역사 철학자 윌 듀란트가 세계는 피가 흐르는 강이다 붉은 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세계는 고해라고 그랬는데 괴로울 곳자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 고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통해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목을 잘리고 흘리고 피를 흘린 피가 사대양 바닷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우리가 죽을 때마다 피 흘리고 죽은 시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모은다면 네로 황제가 단지에 눈물을 받았다든지 그것보다 넘쳐가지고 우리는 눈물의 강, 눈물의 바다가 됐을 겁니다. 인간 세계는 윤회하는 거대한 폭포와 같아있어요. 폭류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을 그 고해에서 고통에서 건너주시라고 고통의 소멸을 말씀하시려고 고통의 소멸을 말씀하시려고 자기 자신도 고통을 소멸한 자리가 바로 열반 청정한 안락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다 주어져 있다는 그 당대에 부처님 당대에는 부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열반을 얻었거나 수다운을 다 최소한 얻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불자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저와 학생 여러분들 다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대중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보살님, 거사님들도 도의 자취를 보아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천상을 일곱 번 노하고 나서도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에, 부처님의 열반은 쿠시나가르 근처에 500비구들만 다 목격했는데 이 소식이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기 직전에 좀 멀리 있는 제자들이라든지 신도들한테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마지막 친견하실 분은 오세요 했는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해가지고 인편으로 전해지니까 아직 부처님 열반 다비가 다 끝났는데까지도 오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수제자인 마가섭이 일주일 전에 오기 일주일 전에 길에서 아 부처님 다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마가섭 존자도 자기 제자들 이끌고 한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셔서 아 이제 다비는 아직 안 했어요. 다비는 안 했는데 이제 이게 그림에 보시듯이 이게 모형이 있습니다. 마가섭 존자가 이제 예불을 하는데 부처님이 관에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 관은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세겹의 관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 몸을 무명으로 500급 싸고 거기에 황금관으로 싹 입혀서 거기에 철관을 쇠관 철로 된 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전단양 나무로 된 관을 딱 넣었는데 마가섭 존재가 뒤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부처님의 그 모신 관에 예배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관을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저 밑에 남방불교에도 있고 우리 선종에서 특히 중시하는 곽씨상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곽씨상부 요 곽은 이 한자로 곽은 상자 곽자예요. 곽. 상자 곽. 그러니까 널, 널 곽자. 우리 사람의 시체를 널에 넣잖아요. 널에. 곽자, 보인다. 쌍, 둘, 양쪽으로. 부는 이게 발바닥. 발바닥 부처님께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니까 부처님 발이 돌아가셨는데 관 밖으로 발을 두 발을 탁 내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곽씨상무인데 선종에서는 마지막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다. 불생불멸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의 실상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화두로 들어갑니다. 화두에 들어가요. 이게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 발에 예배드렸다 이렇게. 그래서 마하가섭 존자도 참석하니까 모두 다 이제 제자들이 다 칭견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목격하는 가운데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이제 다 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스님 돌아가시면 다 비한다, 다 비장에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화장한다는 저기 인도 말 잡빗달을 중국 사람들이 엄사한 겁니다. 뭐 한문으로 쓰면은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자다자에다가 이렇게 빗자 써가지고 다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장했다 이제 스님들의 그 화장한 것을 조금 멋있게 전문용어로 다비했다 이렇게 다비를 하면 이제 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부처님 사리는 이제 부처님 사리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배로 생각해가지고 여덟 개의 그 여덟 주변에 여덟 나라가 와가지고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가더국의 왕인 아자타샤토 왕이 거기 사신을 하나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도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나라 사람 중재해 가지고 여덟 등분을 다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 사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각 사진을 나눠줬습니다. 나눠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또 나의 사리는 시내 네 거리에 내 사리를 탑을 세우고 거기에 비단을 걸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는 전부 다 여러분 미얀마 양곤에 가면은 쇠다건 사원, 쇠다건 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하늘에서 황금빛이 확 찬란해요. 미얀마에 있는 모든 황금을 다 거기에 발랐는지 그 안에 이제 부처님의 머리카락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보관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국보로 생각합니다. 또, 방콕에 가도 부처님의 사리 모신 에메랄드 사원인가 있어요. 전부 다그 나라의 수도, 서울에다가 다 이렇게 중심지에 모셨어요. 우리도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그런 유적, 이제 5대 보궁에, 우리나라 5대 보궁에 부처님 사리가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 가운데 나의 가르침, 내가 세상에 남긴 레거시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내가 세상에 남긴 유산은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마하가사파는 열애가 돌아가셨으니 한데에 모여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한데에 모여서 스승이 한평생 설법하신 것을 다 들어보고 여러 곳에서 각 처에 부처님께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다니면서 설법을 했는데 이쪽에서 설법하면 이쪽 스님들이 못 듣고
이쪽에

쓸 법한 저속선이 몸들고, 그러니까 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서로 모를 수가 있어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 서울에서는 무슨 말씀하셨고, 대구에서는 무슨 말씀하셨고, 부산에서는 무슨 말씀하셨고, 광주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때 들은 사람 다 모아가지고 한 목에 한 번 다 같이 들어보자.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서로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것을 합송한다. 이렇게 합송. 함께 모여서 외운다. 합발합자, 외울 송자. 합송한다. 쌍기띠. 쌍기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했다가. 그런 일을 이제, 다비가 끝나고 제자들이, 사리갈 다 이제 수습하는 일을 끝나고 나서 그걸 제 다른 비구 동료 비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40일 안에 왕사정에 가면은 중림정사, 우리 성지주를 가면 가볼 수 있어요. 왕사정 중림정사, 중림정사에서 산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은 여기 칠엽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합송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응!
6: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원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7: 불암산 경수

0: 사이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이하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청정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듯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이 시대의 불안과 갈등을 정화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선명상이 절실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각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 대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 선명상은 가장 깊은 치유의 길이자 실천의 묘약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선명상의 실천이 함께할 때 전쟁은 멈추고 평화는 실현되며 사회는 더 안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여 온 누리의 평화와 안락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서로를 비추고 세상을 밝히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

0: 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0: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마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2: 열정!
1: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3: 잘생긴 얼굴, 훈실한 키.
1: 키.
3: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요.
1: 당연하죠. 네.
2: 춘!
4: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1: 오와!
5: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6: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5: 아!
6: 이럴 수가.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올해 2026년은 우리 한국 불교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도심을 오색빛으로 물들이며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던 연등회의 감동과 환희는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진 상생과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는데요. 그 뜨거웠던 연등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오늘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선 일제히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만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은 축원 뒤에 불법 홍보와 불교 발전에 앞장서 온 분들을 격려하는 불자 대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법요식, 이 차별 없는 세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될 예정인데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법요식 현장으로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회의장 불영자강 대종사께서 증명법사로 등단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삼귀가 있겠습니다. 삼귀는 악단의 연주에 맞춰 노래로 하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회의 의장 불영자광 대종사께서 관불의식을 봉행하시겠습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청정수로 씻겨드리듯 우리 마음속 욕심, 성냄, 어리석음도 씻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의 부처님이 될 어린이들에게 마정수기 의식이 있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스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대표하여 김민재 어린이, 류지인 어린이, 김민기 어린이, 정수빈 어린이에게 마정수기를 내리고 계십니다. 마정수기를 받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 오심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는 찬불가가 있겠습니다. 이종만님의 지휘로 뉴트리 팝스 오케스트라와 조계사 연합합창단 그리고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님이 오신 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등 공양을 올리는 헌등이 있겠습니다. 헌등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 물리치고 평안하고 화합된 세상을 발원하며 등을 공양 올립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과 호계원장 정묵스님 그리고 국회의장 우원식님께서 촛불 공양을 올리는 헌촉이 있겠습니다. 무명에 쌓인 중생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혀 보살 행으로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며 초를 공양 올립니다.

이어서 조계사 신도 총회장 이승현님과 조계사 신도회 수석부회장 오정민님, 국회 정각회장 이현승님의 헌향이 있겠습니다.

해탈향으로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며 마음속에 배려와 존중이 가득하기를 발원하며 부처님 전에 향을 공양 올립니다.

다음은 전국 여성불자회장 김의정님과 조계사 신도회 자문위원장 박영환님의 헌다가 있겠습니다.

배고픈 모든 이들이 결핍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청량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나며 부처님 전에 차를 공양 올립니다.

다음은 부처님께 쌀을 올리는 헌미입니다. 이웃 종교를 대표해 성균관장 최종수님과 각국 대사님들을 대표하여 인도 대사 오랑랄 다스님의 헌미가 있겠습니다.

봄부터 쌓은 노력의 결실로 추수할 때의 기쁨처럼 모두가 수행을 통해 환희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며 쌀을 공양 올립니다.

이어서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5년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부뚜안님의 아버지 부반승님과 어머니 응웬 티투 후엔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장덕준님의 아버지 장광님과 어머니 박미숙님,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성소수자 부부 소성웅님과 김용민님, 2022년 코로나 시기 정리해고된 이후 지난해 1년간 고공농성을 진행하셨던 세종호텔 노조원을 대표해 김란인님, 지난 25년간 반전과 비폭력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이용성님,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희생된 23분의 노동자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순인님.

최현준님이 헌화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난 아픔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며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염원하는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의 축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생 함께 하시는 부처님 대자비로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부대중의 한마음 한뜻으로 현등을 밝혀 지극한 영성으로 주어나옵니다. 저희들은 모든 공덕은 법계에 두루 해양하오니 이 나라와 결례를 어여삐 여기시어 편안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소원과 한량없는 미실력으로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고통을 걷어주시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이들이 바른 길을 찾게 하시며 모두가 차비와 평화의 자리로 돌아가 참된 진리에 귀하게 하옵소서. 오늘 법요식에 동참한 대중은 타급생내의 깊은 인으로 부처님법 만나 싸우니 나와 이웃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깊이 깨달아 마음은 평안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합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부처님 세상 이루어

0: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자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23번째를 맞는 불자 대상은 사회 각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삶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불자들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올해 불자 대상 수상자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1: 황석영 불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장 작가로서 바리대기, 철도원 3대, 할매 등 작품을 통해 연기와 윤회, 보살행, 동체 대비 등 불교적 사유를 문학으로 구현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왔습니다. 황창현 불자는 국내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며 품격 있는 공간 문화를 조성해왔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복구 공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신속하게 복구하고 종단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명성 불자는 40여 년간 대한민국 공연예술계를 이끌어온 대표 프로듀서로 다수의 뮤지컬 제작을 통해 한국 공연예술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총감독을 맡아 현대적 연출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명상 문화축제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상겸 불자는 달마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불교적 가치 속에서 수행과 훈련을 실천해온 선수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며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국위를 선양했으며 해당 종목에서 8년 만에 거둔 메달로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0: 오늘 불자 대상 시상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 작가 황석영님입니다. 황석영님은 문학작품을 통해 불교적 사유와 지혜를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작가님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출판사 창비의 염종선 사장님이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국보 디자인 대표 황창현님입니다. 황창현님은 실내 건축업을 통해 불교적 배려와 철학을 디자인에 담아내는 데 노력해 오셨습니다. 대표님의 출장 일정상 아드님이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상자는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박명성님입니다. 박명성님은 40여 년간 한국 공연예술을 선도해오면서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중포교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상자는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 김상겸님입니다. 김상겸님은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불자인

0: 오늘은 특별히 선수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부처님 전에 108배로 기도 응원해온 배우자 박한솔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불자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총무원장 스님을 단상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불자대상의 영예를 아는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앉은 채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1: 마음은 평안, 세상은 화합, 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생명의 환희가 온 누리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봄날, 부처님의 자비 광명 아래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사부 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이 뜻깊은 법석을 증명해 주시는 중봉 성파 종정예하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600여 년 부처님께서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과 분열, 불안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눈부신 물질 문명이라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괴로움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큰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통합의 의지로 다시 화해와 안정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와 중도로서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힘과 대립으로 상대를 꺾어야 내가 살아남는 시대를 넘어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화쟁의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오랜 단절과 긴장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불안과 악순환을 끊고 소통의 길을 열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국민의 불안과 아픔 속에서 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평화 공존의 길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마음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법 팀목이 되어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국제 불교 박람회와 유네스코 연등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위로, 힘과 평안을 전해 드렸듯이 앞으로도 K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를 세계 속의 K 정신문명으로 발전시켜 인류의 희망 미래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0: 사랑은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온갖 편견과 미움을 녹여내고 모두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공존의 빛입니다. 그렇게 불교계는 특별히 본 법회에 참석해 주신 소중한 분들의 아픔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부 또한 부모님, 쿠팡 산재로 사망하신 고 장덕준 부모님, 성소수자 부부이신 소성욱, 김용민 부부, 세종호텔 노조 김난희님, 반전 비폭력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이용성님,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 이순희, 최현주님, 이 밖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소중한 이웃이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이는 자유를 얻고 슬픈 이는 위로를 받으며 병든 이는 속히 쾌차하여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과 이 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온 세상이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봉축사였습니다. 원장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대통령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뜻깊은 봉축 보효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해 왔고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삶에 지칠 때마다 사찰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생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등불로 삼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0: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원융 회통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전국을 밝히는 연꽃 등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빛이 되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더욱 따스한 공동체로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자애와 지혜가 온 세상에 더 넓고 더 깊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바쁜 국정에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예하를 법상으로 모시며 청법계로 법을 청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청법계는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과 함께 전통식으로 선우창 없이 하겠습니다.
2: 차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총무부장 성웅 스님의 죽비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이 땅에 오신 2570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님, 영부인님, 국회의장님, 여러 정당의 대표님들, 종교협의회 대표 여러분들, 많은 불자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두운 무명을 지혜로 밝혀서 행복한 편안한 그런 삶을 영위하라고 중생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자연 대우주의 진리를 터득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러이렇게 한 거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고, 아무리 복이 없는 사람도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무슨 이런 가르침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공부를 못했어요. 꼭 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나만이 부처가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쳐가지고 부처가 되라. 부처가 되면은 편안한, 그야말로 그 사는 자체가 극락국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듯이 부처님의 이 등은 그냥 등이 아니고 법등입니다. 법등. 법의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법등을 한번 밝히면 그 법등이 등등불멸이라, 등이 등 또 등이 있고 이게 불멸해가지고 전부 이 사바세계에 뻗쳐서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심에 이 등불이 밝혀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공덕이야말로 말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허고 가량 풍각에라도 무릉 진설 불공덕. 허공을 헤아리고, 우리 허공의 이 면적을 어떻게 다시 헤아리겠습니까? 부는 바람을 갖다가 소 붙들어 매듯이 붙들어 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재주를 가졌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지 부처님만
믿고 사는 살아가 안 된다. 개개인이 부처님은 개개인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개개인이 다 마음의 등불을 바치면 다 부처가 된다. 그걸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는 모든 분들이 전부 자기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불법이 절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바세계에 불법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취하면 됩니다. 취지무검이요 용지불가리라. 아무리 취해도 금할 사람이 없고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이 무량하고 한없는 그런 좋은 법을 전부 다 각자들이 배워만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불법은 절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이래요. 자기 마음에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자기 마음에 불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을 우리가 봉축하는 날이거든요. 부처님의 오심을 거룩함을 받들어 모시고 우리가 또 부처님이 가르친 그 법을 따라서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경사설 있고 좋은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봉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님께서 종교의 편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종교의 편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우리나라 종교를 다 아끼고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기천 없이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내외께서 이 부처님 봉축 행사에 참석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만 보더라도 마음이 아주 넓고 우리 나라의 모든 분야에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녀들은 첫째 남아 하더라도 통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합니까? 정치를 합니까? 뭐 장사를 해봤습니까? 뭐 합니까? 우리 부처님 경제 배우고 부처님 말씀이 어떻다 어떻다 그것만 우리가 하지 사회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분을 많은 공부도 하시고 많은 경험도 하시고 이래서 정치를 아주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오늘 각 정당의 정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당이 다르고 뭐가 다 이론이 다르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 같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종교는 뭐 정당이라는데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한다고 뭐 주장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로지 뭐 했느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금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하더라도 이 불교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국회의원, 정치 우리나라를 정치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예. 예. 예. 우리는 잘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연등법회 뭐 등등 이래서 우리 조계종에도 포교가 굉장히 활발하고 조계종에도 행정이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등법회만 하더라도 불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문화라 그렇게 봐야 되거든. 우리 민족 문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문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해가지고 총문장 진우 스님과 총문 여러분들께도 한번 박수 줍시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살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하음살림, 무슨 살림, 무슨 살림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살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매산자는 체절 인하산이라. 인하산을 무너뜨리는 거다. 인하산은 뭐냐 하면 전부 지 잘났다고만 날뛰는 그거 인하산이라. 전부 지만 잘났다고 날뛰는 거라. 그것을 좀 그래서 안 된다 이거고. 임자는 뭐냐, 수풀 임자인데 임자는 발 사견조림이라. 사견이 사심과 사견과 욕심과 이런 것이 저 띠 짠디 있죠, 짠디. 띠 짠디처럼 꽉 어리가 그걸 갖다가 빼야 돼, 빼. 그걸 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하산을 무너뜨리고 사견조림을 속한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복전을 만드는 거라. 복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뭐 하느냐. 보리종자를 심어요. 보리종자를 심어서, 보리종자는 지혜고 보리종자는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림이란 것은 그런 것이 살림인데, 나라 대통령님 오늘 여기 오셨지만 대통령님 나라 살림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 나라 살림. 또 도에마 각 도살림, 시에마 시살림, 뭐 동에 동살림, 개인에도 집집마다 살림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와 그래요, 여러분. 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각자 살림을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거든. 그래서 오늘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행사는, 물론 부처님이 오신 것도 거룩한 봉축을 하지만은 각자 자기 살림을 자기가 잘 사는 것으로 오늘 봉축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1: 종정 예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종정 예하의 법어를 받들어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등불 삼아 모든 인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종정 예하께 큰 박수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사바에 놔두신 큰 뜻을 다시 새기고 생명 평화와 세상 화합에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염원하며 중앙신도회장 정원준님이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앉은 채로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우리 사부대중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감사와 환희의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땅의 중생을 구원하고자 오신 부처님께 봉축의 등불을 밝히며 간절히 발언하오니 찬란한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지금 이 시대는 전쟁과 분쟁,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탐욕과 이기심 속에 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부처님의 자비로 참된 평안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립을 내려놓고 이해와 존중으로 마주하게 하시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마음과 지혜를 잃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앞으로서는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 저희는 오늘 밝힌 이 등불 앞에서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며 참된 불자로

0: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모든 공덕을 온 누리에 회양하오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사부대중 일동.
1: 다음은 봉축가와 헌화가 있겠습니다. 봉축가는 연꽃 피어오르리 그리고 부처님께 귀합니다입니다. 노래는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박애리님과 성악가 바리톤 김재일님 그리고 조계사 연합합창단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내빈 헌화가 있겠습니다. 호명된 내빈께서는 부처님 전에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웃 종교를 대표하여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영아 회장님, 천도교 강병로 종무원장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국 외교사절을 대표하여 노르웨이 대사 안네 카리한센 오빈님,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오고 아수트토님, 네팔 대리대사 니르말 프라사드 바타라이님, 중국 정무과장 덩밍푼님, 일본공사 카와세 카즈히로님, 태국공사 차와던 니빠 타노님, 필리핀 부공관장 에드윈 길 멘도님, 스리랑카 공사 DDP 세나 나야켄님, 멕시코 참사관 마르코 벨트란님, 미국 정무 담당관 세라 메뉴시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향기로운 행복의 꽃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은 인과의 이치이자 우리 안의 불성을 보려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한 송이 꽃에 담긴 무량한 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향기롭고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헌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헌화하지 못한 분들의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옹서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임오왜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8100번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02-971-4426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 어가로 향하게 되는데

0: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에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 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 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흥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흥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흥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흥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제 스님.
0: 네, 선제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0: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영도 할 수 있거든요.
1: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2: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3: 진짜 궁금한 게 성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0: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다라요.
0: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가사장울야 세전수월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수월의 보살라능여소교주수월의

가소불의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불탐여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0: 당연하죠. 네.
3: 춘!
4: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질이 없어요 가수님의 매력.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도주가 아니면 이런 우측지 법문을 물을 수도 없고, 초자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문의 근본이 납책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어가 내가 한말 하겠습니다. 야단의 수부적이요. 밤이 짧으니까 말이요. 밤이 짧으니까네. 잼이 모자란다 이 말이요. 밤이 짧을수록 실컷 자야 될 것인데, 밤이 짧으니까 많이 잼이 부족하다 이 말이요. 일장의 기회로다. 날이 해가 지니께는 말이지. 해가 지니께는 배고픔 나옴이 있어. 해가 지고 있는께는 쓸데 무게 자꾸 배가 더 고프더라. 이 말입니다. 꿈이 크게 죽었다 다시 깼는데, 어째서 내가, 뱀이 쪄니께는 잠이 부족하고, 해가 지니께는 배가 너무 많이 고프다. 이렇게 하냐 말이요. 이것이 앞에 법문하고 완전히 통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두스님이라고 문제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기성한 게 있어요. 그 소개하겠습니다. 활중에 유한 한동산 이 말이야. 활중 크게 살아가 있는 가운데 눈이 있거든. 초아침이 그만인데 또산 가운데 무슨 눈이 있겠어? 산 가운데 또 눈이 있으니 한동사여 중과 또 같다 그 말이야. 중 같단 말이야. 크게 살아가 있는 가운데 눈이 있으니 추운과 조금 더 다름이 없더라. 약기 하수감작가냐? 약기란 건 스님만 약문대 금기인데 말이야. 보통 법문을 말한 겁니다. 아무리 웃든 좋은 법문이지만은 확실히 웃든 깨친 일은 말이야. 큰 스님들 깨는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법문을 가지고 왜, 큰 조사 스님들 갖다 감정을 하려고 드느냐? 이 말입니다. 고불도 상은 직면으라. 옛 부처도 만되면은 오히려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확철이 만됨이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 말이요. 그 경지에는 고불 옛 부처도 이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아주 처지푸고 무서운 경지입니다. 부지수에 살진사냐 아지 목해라 만되면 누가 말이지 쓸데없이 멀그만 눈에다 닦 모래를 집이었냐 이것이요. 모래를 집이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모래를 집이었다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 천지불락 공안이 말이요. 다 어떻게 소용없는 소리란 말이요. 팔만대장경 고사하고 천지불락 공안 지금 투자와 조주가 문답한 이것까지도 멀그만 눈에다 갖다가 모래를 집이었는 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내가 한말 하겠는데, 호승이 기왕 토하니, 호승, 저 인도에 있는 그 호승이 말이여, 인도 중이 한토, 진화로 왔거든, 돌아오니, 올해 함생이라, 5월달에 말이여, 된 소리가 오더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인재종의 백운 단선사라는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 짐이 어떠 하신 기성이 있어요? 사거 환례하 삭노라. 예? 죽어가였고 말이야. 다시 말안 되면 크게 살아났거든. 그러니 아삭노라 이후에 쓴다더라. 투명수도 이선내로다. 이선내로다. 투명수도. 날이 밝아서 이제 가야 된다. 꼭 이런 말 아니면요. 밤지는 걷지 마라. 이유. 날 밝은데 가, 날 밝은 데서 가야 된다. 하니 이선내여. 벌써 예, 그 사람은 지나가 삐뚤라 이거죠. 지나가 삐뚤라 이라. 수가 별관 지상 위에 어떤 집 별관에 말이야. 지당 아주 목 가운데 일상원왕 하불생이라 한 쌍을 말한 데면 원에 두고 있는데 말이야. 이것은 그림을 느낄래야 지를 수도 없더라. 이것이 즉 말하자면 아까 이제 본문에 대한 이제 실지 그 표현이다. 표현인데 여기 또 내가 한말 하겠어요. 금호는 탁파 유리의 유리라니요. 금 까마오는 말이야. 유리 알을 갖다가 딱 쪼사 부사했단 말이야. 금 까마오는 유리 알 말이야. 유리로 만든 알을 갖다가 쪼사서 부사버리고 말이야. 부사버리고 옥토는 내게 백마체이라 옥토. 오로 만든 토끼는 말이야. 저 시퍼런 어떤지 하늘을 갖다, 예? 하늘을 갖다가 어떤지 뚜껑 날아가 비더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장령 탁선사랑이 있었는데 그 스님 어떻게 또 어떻게 개성한 게 있냐면은 허공에 돌출 철화하니 허공에 말이여 허공에 돌출 철화하여 쇠로가 만든 어떤지 소가 났다 이 말이여 허공에서 어떤지 저기 어떻게 쇠로가 만든 소가 나오겠어 이게 거짓말 아니고 실지 만들면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법문이야 두 개의 분명야 대결이다 그 소가 어떤 두 개지 말이야. 양쪽에 뿌리 어떤 참 어떤 소사가 있는데 야 대기여 참으로 만든 기특하더라 이것입니다. 호응해서 시퍼런 호응해서 쇠로가 만든 무쇠로가 만든 소가 한 마리 있더니 났는데 두 개지 아주 분명하다 말이야. 참 기특하더라 이기라. 답파 증담 싱철하고 저 어떤 지푼 말이야 뭐. 아주 천질만질되는 시퍼런 못에 예? 빛이가 있는 달을 갖다가 말이야. 답해 빌서 아주 발로 부사합시다. 이거입니다. 보통 볼 때에는 아주 천질만질되는 시퍼런 못에 비친 달 경계. 이것이 가장 무슨지 지풍 경계 같지만은 이것을 밟아 부사삐리사만한 비로소 참으로 만대미는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깨는 소식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 우튼지 지푼 못에 우튼지 비친 달을 갖다가 다 밟아 부숴 버리고 야래는 긴냉 설중지로다 밤우리 소놈만 되면 저 소마구 우리에다가 앉아 소를 매어놓거든 그런데 예 소를 못 구웠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야 설중지요 눈을 바꿔 온지만 되면은 소가 걸어서 자기 우리를 들어가더라 이렇습니다 왜 밤에 또 이제 눈을 바꿔온다 갔냐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한말 하겠는데 동하 난연 생암백이요. 동하라는 건 푸른 안개라 그 말이요. 푸른 안개와 그름에 웃든지 말이지. 보통 이제 그름에 난연 말이지. 따뜻한 그름에는 생암백이요. 저 절벽에서 난다 안비 절벽에서 난다 이것이요. 행기의 무음은 농선색이라 행기시로 웃든지 기수나무 말이지. 아주 짙은 그늘은 농선색이요. 이끼진 웃든지 도를 갖다 덮고 있더라. 이것을 알면은 금방 그 기승을 뜻을 알수 있다 것이요. 이전에 조동경에 천농각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인 또 법문을 하나 소개해서 소참 법문에 생멸심이 진나니 말이요. 정멸이라. 모든 생멸심이 다 아니 이거 정멸 아니냐고 말이요. 정멸이거든. 모든 적절해 모든 게다 멸했다 말이라. 그런 일 때문에는 노주가 쇠퇴하던 시절이요. 노주, 저, 지도의 말이요. 알배는 때라고 말이요. 지도의 어떻게 알배겠어? 모든 우퉁이 번의 망생이 다 우퉁이 떨어져서 실제로 정멸을 갖다가 증할 것 같으면은, 예? 저 지도의 말이요. 알배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요. 정멸심이 귀하니 생멸이란 말이요. 그 정멸이 이제 완전한 이제 참말 모든이 다, 예? 생멸이 떨어진 그 정멸을 갖다가 증하고 보니 시 생멸이라 이것이 즉 생멸이더라.

성녀가 생활해원서로다. 성녀. 도를 가해 만들어, 쪼서 만들어 놓은 그 여자가 알을 낳은단 말이야. 알을 낳는데 해원설이라 말을 갖다 아주 잘 하더라 이것이요. 어찌 돌과 쪼서 놓은 여자가 알 놓고 또 어찌 돌, 그 아가 어찌 말할 수 있냐 말이야. 어? 이 소식을 알아서 실제로 참으로 죽어서 크기는 깨난 소식을 안다. 그 말이요. 용시엔 말이야. 용시엔 만생이 무용해요. 이걸 갖다 쓸 때, 이 법을 쓸 때에는 삼남만생이 만약 조금 더 남은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남은 것도 모자란 것도 없고 수치엔 일진 무공결라. 이것을 또 그다질 때는 말이야. 일진 경계에게는 오원 삼천 대천승계 전부 한 등거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틈을 찾아볼래야 틈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어쩌냐면은 둥고수도 속아가요. 나무에 어떤 등이 갔다가 등이 말이지 나무를 갖고 어디에 있는데 나무가 자빠지는 동 나무가 자빠지는 동시에 등도 이제 같이 이제 자빠져가 있고 결국은 등이 다 말라 죽어버리거든. 거기서 크게 웃음을 윈다 이것이요. 웃기는 와 있을까? 그러하니깐에 이구 청풍염이 오르더라. 이구이 잎과 같이 말이여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더라 이랬습니다. 기득권이 내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 이제 그 투자가 저게 그 조주학 법문 그입니다. 투자가 인 조주문, 투자가 만든 조주물음에 인해서, 대사의 조인이 각칼시에 여호와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냐. 이 물으니까, 그게 이제 투자가 대답하기를, 불로양의 투명수도라, 밤길을 가서는 안 되고 만 되면은 밝을 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 형제들아, 좋다, 호 이러나고 참 좋은 법문이다 이것이야, 형제들아, 불임문 불출하라. 문을 들어서지도 않고 문을 놓지 나서지도 않단 말이오. 그것도 출입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불임문 불출하라. 문을 들어서지도 않고 문을 나서지도 않거든. 그건 완전히 출입이 끊어졌다 그 말이오. 고복륭이 하대 나인신이며 오천지 만점이 천청만청 되는 저 높은 산 보호의 우에 섰지만은 말이요. 나인신이며 어찌 몸이 드러났냐 이 말이요. 그건 무슨 말이라. 저 높은 우진 산꼭대기에 서신 게네 그 몸이 온 시반 세계에 드러나질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고봉경이 고봉 그 높은 산호에 섰꼭대기에 섰지만은 그 몸을 들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고봉룡이 반한 나인신이며 저 높은 우진지 삼국대에 오였었지만은 어찌 몸이 드러났냐 이 말이여. 그 몸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더라. 심심해정야 불이지어로다. 저 지푸고 지푼 말이여. 천질만질되는 그런 지푼 바다 밑을 우뚱이 걸어가거든. 걸어가나 나익적이야. 어찌 그 자체를 갖다 감출 수 있냐 이것이오. 거기에는 깊은 바닷속에는 암만 우뚱이 뭐지 움직이고 사람이 걸어가다 이렇게 해도 본래 볼수 없는데 말이오. 그 자체는 시방 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비이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반대거든. 높은 산꼭대기에 서가 있어도 그 사람은 본래 볼 수도 없고 아무리 깊은 우뚱이 바닷가를 갔다 가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만들면은 스물네 스물 쓴다 말이오. 누구든지 다볼수 있다 이것입니다. 목이니 악이니 아니 말이지. 나무로가 맺는 사람이 우뚱이 그 인을 도장을 떡 들고 있으니 당풍의 문체 미행이요 바람을 갖다고 뒤 당했으니 문체가 만들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성녀가 찬성하니 말이지. 돌로 가면 맺는 우튼이 여자가 배를 짠다 이 말이야. 배를 짠데 직하의 기사 저게 불괴란 말이요. 그것 보인께네 배틀도 찾아볼 수 없고 실오래에도 찾아볼 수 있더라. 배를 짠데 말하자면은 와 배를 짜 분명히 배는 짜기를 짜는데 배틀과 시를 갖다 찾아보고 어떡하냐 이것이요. 정당 요마시에 정이 이러한 때 이것입니다. 우여하빌런고 그럼 어떻게 말한다면은 변해야 되냐. 어떻게 말한다면은 변통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환내마 알겠느냐. 미리 일보 육문에 하니 밀밀이 만들면 한 걸음 또 왠지 서거든. 그러하니까 여섯 문이 만들면 새벽이 되었단 말이여. 날이 새었어. 나리 선생님께 무한풍광 대주춘이라 무한풍광 한

없는 그 풍방 말이여. 온무튼 이 삼톤 대진 세계가 전부 다 봄 소식이더라. 이것이 천동각 선사 말이지. 이 법문에 대한 만대면은 법문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는데, 밀밀 기전 쌍종 아니오. 밀밀한 말이요. 아주 빽빽하고 빽빽해서 틈을 내야 틈을 날 수 없는 말이요. 깃들 앞에 말이요. 쌍종 아니오. 예? 눈이 둘이 만대면은 어떻게 회경불같이 비치고 있다 것이오. 그리 비치고 있고, 당당 삼회신 말년신이라, 당당한 만대면 저, 삼남만상 밖에 말이요. 삼남만상 밖에 말년신이여 억천맹기 미친 애들아 해도 도저히 만대면 빛날라에 빛날 수 없는 말이요. 그런 금강불교의 신이더라. 이렇습니다. 그러고 또 천동각 선사가 이 부분에 대해 또한 소리 또 있어요. 소참에 한 소리인데, 약계시를 식득거하면 만왕 말이요.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깨는 말이요. 이런 소식을 갖다가 알것 같으면은, 변지도 문득 어떤 말을 할수 있냐면은, 당맹종 유한만이 무리, 안상도 하고 말이요. 아주 밝은 가운데 말이요. 어동기다 이 말이야. 어떤 거 밝은 가운데 어동기시니 무리 암상도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걸로 가 있고 대하지 말아 보지 말아야죠. 밝은 가운데 어동기시니 마침 말이요. 이것은 명암을 떠난 데서 한 소리요. 아주 밝은 가운데에서 밝은 가운데 어떤 것이시니 어떤 거 있으니 어떤 걸 가해 보지 말하고 담정유명이라. 캄캄한 가운데 밝은 것이시니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면 그걸 가 있고, 매를 밝은 가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안 되면은 밝은 가운데 어두운 것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밝은 것이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둡다 해도 안 되고, 밝다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일체 없진 체 말이야. 모든 일체 만빔이 다 후투니 멸진해서 다 떨어졌단 말이야. 계시의 요요상계하고, 이런 때 만되면 요요하게 항상 있다가 말이요. 받고 받기 말이죠. 항상 있고, 일체 법생시에, 일체 만법이 생할 때 말이요. 일체 만법이 생할 때, 계시의 공공상적이라. 그럴 때는 어쩌냐면은, 항상 공해가 말이요. 적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체 만법이 닿을 때 말이지. 항상 요요해서 항상 있고, 일체 만법이 웃으니 참 웃으니 생할 때 말이요. 항상 웃든지 공부해서 적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대로 말이요. 만법이 다 웃든지 떨어질 때는 항상 웃든지 상주불멸이고 만법이 다 웃든지 생할 때는 말이요. 아주 공공적적해서 한물이든 찾아버렸었다 이것이야. 그러면은 수지도 대만님 어떻게 알아? 무슨 말로 할수 있냐면은 사중할 할중하 사여 죽은 가운데 산 것이 있고 산 가운데 죽은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크게 죽은 데서 이제 깨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 하는데, 일조 주장할 양행사 아니 말이오. 한 줄기 주장자를 갖다 두 사람이 쓴다 이것이요. 두 사람이 쓰니 일왕일가에 물피차라. 한분 왔다 한분 가고 하는데 니와 내가 피차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대중들이야. 참수실체미 오수실어라. 예? 공부를 하면 실제로 어떤지만 되면 공부를 하고 깨치면 실제로 깨쳐야 되지. 예? 염라대왕 만대 불파해 연설라. 예? 염라대왕 만대 못자냐면은 말로 찌끄는 그건 어떤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어떤지 소식은 누구든지 공부를 해가 있고 실참시로 실제로 어떤지 공부를 하고 실제로 깨쳐야 되지. 암만 말로 가 있고 억천만기 지내더라 해도 내 상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요. 직하에 말이요. 그러면 말이야 직하에 투정 투자야 아주 저 어떻게 꼭대기 끝이만 안 되면 참 철저하고 말이야. 예? 저게 뚜껑 올라가고 말이야. 저 밑바닥까지 뚜껑 나간다고 말이야. 아주 이제 저 꼭대기와 밑바닥을 갖다 전체로 뜨지만 안 되면 뒤붙여서 다 깨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철골철수야. 빼 사무치고 만들면 내가 어떤지 골수 말이지 그 골수에 만들면 지핀이 사무쳤단 말이오. 그리고는 무엇이냐면은 철두철미하게 말이지

가뭄이 없이 확실히 다 깨쳤구나 이것입니다. 그리 되면 적이 상조하고 항상 접촉해서 만들면 접촉한 가운데 항상 광명이 비친다 이 말이야. 어? 항상 접촉한 가운데 항상 광명이 비치고 조이상적이여 항상 광명이 비치는데 항상 접촉하다 이 말입니다. 어? 접촉한데 쌍적쌍조하고 쌍싸움을 만들면 서로서로 접촉한 동시에 여기에 비치고 비치는 동시에 또 만들면 접촉한데 그러면 그때는 어떠냐면은 비적 비조요. 어? 접도 아니고 조도 아니라고 말이요. 비치는 것도 아니고 우튼이 말한다면 접촉한 것도 아니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은 적이 상조하고 접촉한 데만 되면 항상 비치고 조의 상적이라 조한 데만 비치는데 항상 접촉하거든. 그러면 어쩌면 쌍적 상조요. 우튼이 접촉하면서 말하면은 우튼이 비치고 비치는 가운데 비치면서 접촉하거든. 그것은 어쩌냐면은 그러면 적과 조가 있냐면은 비적 비조요. 적과 적을 찾아볼래 해서도 없고 조와 적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일등 영득이야 한 분 얻을겠든 진미대기 다 들었구만 하면 이것은 벌래 볼 수도 없고 잊을래 잃을 수 없습니다. 어? 일등 영득에서만 한 분 얻을겠다면 영원히 없어. 진미래제야 미래기 다 하도록 이것은 변동이 없어. 그래서 극복 상생의 불미작이라 극복 여러 억천만급을 지나고 여러 억천만산 같은 데가 어떤지 나고 죽고 하더라 해도 불미자기여 자기를 미하지 않는단 말이여. 언제든지 대자유자지 한 말 되면은 이런 우친이 경계를 갖다가 내가 이제 수용할 수 있다깁니다. 그래서 수용자제하고 그 수용하는 것이 맞으면 자제를 무의하고 말이요. 거기 가서는 조건도 구해봤습니다. 응화무의라. 이 우친이 응화해서 말이요. 중생을 지도하는 것이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없는데 기불시 불가사의 대해탈경이란 말이요. 이것이 참말로 사이에 사이에 할 수 없고 표현할라 표현할 수 없는 말이요. 그런 대해탈 경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동문출입하니 한문에 순지만 출입을 한다고 말이요. 항상 한문에 어떻게 한방에 산다고 말이요. 한방에 살면서 한문에서 출입을 한다. 그런 어쩌면은 숙세원간이여 세세상사의 말들이 잊을 내 잊을 수 없는 큰 원수다 이것입니다. 왜 한방에 살면서 한문에 출입을 하는데 왜 세세상사의 잊을 수 없는 그리 원수다 이렇게 하냐 말이오. 이 끄트머리 말을 할것 같으면 우회 법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 말을 모르면 말이오 우회 법문을 절대 모르는 것이니 참으로 어떻게 누구든지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 있고 이 소식을 갖다가 분명히 바로 깨치고 바로 알아서만은 비로소 해지지 말이지. 그래 하지 않으면 석달 아니라 말이오 3천년 우진수만 3만년 몇 억급을 지내더라 해도 해지가 안 된다 그 말이오. 그 참말로 해지에는 실제로 공부를 다 마친 데 해지지 날짜 그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말이오 실제 어찌인지 해지 있는 날 있기를 난 바랍니다. 그러한데 오늘 이제 봅니다.

가사 동여우전하고 할사내분하여도 설사 말이여 가려운 그 말이여 동여우전하고 방마이로 치지를 웃기냐면 어떻게 치냐면 소나시보듯이 친다 그 말이라 무한히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할사내분하여도 소리를 과음지르기를 갖다가 우리의 소리 말이요. 천둥 소리가 찌우뜨니 크게 과음을 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종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조사인 말이지. 인재력상. 두 신인이 씨는 법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인재할 덕산병이라고. 인재심은 사람만 보면은 소리를 지르고, 적산심은 사람만 보면은 농디라 사람을 친다, 이 말이라. 그것이 무슨 어디, 아주 장난도 아니고, 무슨 불안,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요. 법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그걸 갖다가 표현할 때에는 임재봉, 임재한테 쌈배를 갑니다. 그 봉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소리지르고 한 이것이 말이요, 불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법이고 가장 높고 가장 무서운 법이다 그 말이라. 그래서 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제 꽝지르는 것이나 덕사니 말이야 몽둥이지를 하는 그 이상의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 무섭고 말이야 높은 법이라도 어떠하냐 하면 이 말이야 민응당도 행상정신이라. 예, 행상 우리 종문 중에 가장 높은 법인 말이야 행상일로 행상정신사는 인자할 덕산보로도 도저히 미친지 못한다 이 말이오. 법 중에는 가장 말하자면은 인자할과 덕산대인이 가장 무서운 법인데 말이오. 행상일로라는 건 무엇이건데 인자할 덕산보로도 그 법은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행상일로라는 것은 참으로 말이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임재할 덕산봉만 행상일로에 없은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자야라는 여기에 있어서는 말이야 황도 백안도 경찬 30년 하야 있었다. 황도 부처님 말이야 백안 달마 그 말이야 부처님이나 달마 스님 같은 그런 어른들도 경찬 30년 하야 있었다. 다시 붙은지 한 30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 것이 확철이 깨치니 달마스님 것이 확철이 깨치니도 행상일로는 모른다. 그럼 부처님과 달마스님 같은 이가 그걸 모른다면은 누가 그걸 갖다 알 수 있는 것이냐 말이야. 이것이 이제 종문 중에서 가장 생명서입니다. 기어 역대 선지식과 말이야. 그 남 말하자면은 역대 선지식이나 천나 대종사, 천나에 말한다면은 큰 대종사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부 초목 정례야 저 나무에나 저 풀에 붙어가 사는 말이여 귀신들이다 이것이라. 처가 닮아도 괜찮은 사는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 이외에 말한다면 선지식이 대종사에 간 사람들이야 저 말할 것이 있나 이것이라. 그래서 그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저 풀꽃대나 나무 옆에 붙어가 사는 그 귀신들에 불과하더라. 그렇게 어찌 이 행상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정전백수다. 우리 법문 중에는 마음대미는 조사법문 정전백수다. 아주 유명한 법문이거든. 그 정전백수다나 부자무불성 그런 법문은 무엇이냐면은 시신마 간식거리냐 이건 무슨 옷이 저 마른 똥막대에 같은 거 물겠냐 이 말이오. 아무것도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법문이더라. 아주 무거운 법문이더라 이것이래요. 그 행상일로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림아 아느냐 이것이오. 청녀가 홀생하니 돌로 맺는 여자가 말이오 호른이 알 낳았다 그 말이오. 돌로 맺는 여자가 어떻게 알 낳을 것이오. 그러니 4월 15일이더라 날짜가 어떤 날이냐면은 오늘 말이오 4월 보름날이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앞에 이제 법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써 오늘 법문을 마쳤는데 너무나 간단하니까 또 여기에 관련된 말이오 이전 조사 스님의 법문을 몇 마디 소개하겠어요. 마도 스님 제자의 방산 보조선사라 유명한 신지 있습니다. 그 스님이 시중법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행상일로는 천성도 부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행상일로라는 것은 만드니 천성도 부전이야 입선우티 서인이라 일만 조사도 다 이 법을 갖다가 전할 수 없다 이것이라. 처가 닮아도 모르는데 웃지만 안 되면은 천성만조사가 그걸 갖다 전할 수 있냐 이것이라.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학자들이지. 그 행상리로로 가있고 알았느니 몰랐느니 전하느니 받았느니 안 전하느니 말이지.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연처벌이야. 원수가 말이야. 차벌이야. 다른 그런 자를 차별이라. 그런 자를 갖다가 붙잡으려고 갔다 한 말이오. 그런 자를 갖다가 어떻게 붙잡을게요? 그러한 때는 참으로 어릴 수 없는 원신이라 말이오. 그런 자가 있으니까 말인데 그런 자를 암만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일을 모르고 말이오. 자꾸 그걸 갖다 붙잡으려고 애를 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참말로 천불맘조사가 말이오. 행상일로에 대해서 어떠한 법문을 하고 어떠한 수작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오. 그걸 갖다 전하느니 우짜냐 하는 것은 탈락하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시가 그러면 어쩐지 붙잡으려고 또 마찬가지다 그 말이오. 도저히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친 헛일이야 이것이야. 그래 이제 반산보적선사 법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명신 임계정맥의 자명신이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행상일로는 천성도 불연이여 행상일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천성도 불연이여 천불만조사도 다 모른다 이것입니다. 알지도 모르는 것도 어떻게 만든 그걸 전할 것이여. 예전에 그 말도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서가도 유미하라 만들면 서가도 오히려 하지 못하는데 가슴이 기능장가 말이야. 가슴이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조사가 이제 법을 받고 전하고 한 그건 무엇이냐 이것이요. 이것은 실제에서 권하문 중에서 하는 것이 실제만 본문 소식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본문 소식은 아니야. 그래 이제 이 본문의 두심의 법문에 대해서 대종고선사 이제 전면 대종고선사가 한 법문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주전불연이여 전할 수도 없고 이것은 말이야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야. 행상일로는 아무리 만들면 서가 닮아가 이걸 갖다 전할래야 전할 수도 없고 아무리 만들면 천불만여서 이걸 알래야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우도 난선이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든지 한란내면은 말이지 아무리 큰 바다 입이 바다같이 크고 허웅같이 큰 입이 있더라 해도 이 소식은 절대로 표현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대심의 법문이요. 수미정상의 저우든지 가장 높은 산 말이에요. 수미산. 수미산 꼭대기에서 가주철산이라 새 배를 갖다가 타고 가더라 이랬습니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산 꼭대기인데 물도 없는데 어찌 그랬었더니 배도 말하자면 보통 배도 아니고 쉐베를 타고 간다 이 말이야. 그걸 될 수 있는 일인가. 결국은 수미정상에 우천지 가기철선 쉐베를 타고 가는 소식을 알아야만 대신의 법문 소식도 알 수 있고 앞에 반산시인이나 자명시인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말이야 이 법문은 낙처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했어. 불인 자백에 화난 게 하면 자백 우천이 만드면 꽃이 많이 피가 만드면 우천이 불한 말이야. 아주 자지불 그런 만드면 수치입니다. 거기에서 화난 게요 아주 천농만자 만드면 가지각색 꽃이 아주 요란하게 많이 피가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장견호 항행이 아주 좋냐. 어찌만한 게 누런 꾀꼬리란 말이야. 꾀꼬리가 버들가지를 갖다가 타고 내려가는 갖다가 알 수 있는 아이가시오. 꾀꼬리란 것은 언제 오냐면은 꽃피고 입히고 말이오. 그 봄에 한참 우찌 경치 좋을 때 그때 이제 꾀꼬리 오는 것이거든. 그래 이제 한참 봄이 돼가지고 꽃도 많이 피고 잎도 많이 피고 한참 좋을 때 그런 때가 아닐 것 같으면은, 어찌, 누른 꾀꼬리가 말이요, 울음을 울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요. 앞에는 아주, 그것은 뭐, 입도 될수 없고, 표현도 할수 없고, 아주 무진지할 덕산봉도 도저히 믿지 못한다 해놓고, 이 소식은 어느 곳에 있냐면은, 봄에 말이요. 어찌 꽃이 남발해야 할 때, 그때,

꼬리가 울고 하는 말은 그 소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 정반대겠지만은 말이야. 이 말로 바로 알면은 앞에 말로 갔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법문을 소개하겠는데, 육조가 일진문어니, 육조 스님이 어떤 주임으로 따고 말이야. 황매일진의 심하인이 정고 듣고 말이야. 황매일지, 황매산에서 계신 만여오조 호인선사 법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를 물었거든. 회불법인이 되겠느냐? 불법을 한 사람이 얻는다, 이 말이야. 불법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묵지를 맡게 되면은, 그러면 화산도 한도 구입과 그 신임도 그 황매이지, 황매의 법을 갖다가 알아서 얻으십니까? 이랬냐. 육조스님 하신 말씀이, 아, 부득이라, 나는 얻지 못했다. 육조스님 같은 경우 얻지 못했다. 그냥 말이야. 그러면은, 위 신바야 화산 부득이 있고, 어째서 말하자면은, 신임만 되면은 그 황매의 법을 갖다가 얻지 못했습니까? 아, 불법, 아는 불법, 불법이라. 나는 불법을 모른다고 말이오. 나는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황매부터 오조 허인선사가 갔다가 법을 갖다 얻지 못했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럼 육조심 같은 이가 말이오. 예, 황매가 갖다 법을 갖다 얻지 못했다고 하고, 어? 자기도 결국 말하자면 불법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오. 어떤 사람이 불법을 갖다가 얻으시며, 어떤 사람이 불법을 갖다가 알았냐 이 말이야. 이것은 가장 말이야 불법 가운데 있어서도 참말로 짚은 행상일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상일로 보통에 볼 때는 첫 나가다 알기로 육조가 오조만의 법을 전한 걸 아는데 말이야. 왜 실제에서는 말이야 자기가 불법을 갖다 알지도 못한 동시에 오조 법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 소식이 어느 곳에 있냐 이랬습니다. 도감 문전에 차간 책이요. 문전에 차간 책을 갖다 끄고 꾸지를 끄고 힙집이라 이렇게 그것은 어느 곳에 있냐면 어느 무슨 법문이냐면 안하니 가서밖에 벌었어요. 가서 사형 말이야. 금난 외에 만드면 부처님이 무슨 법을 갖다가 지내느냐. 안하니 가서밖에 모르니까 가섭이 아라나 이래 부르거든. 꽤 아라니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도감 문전 차라한 척하라. 문전에 어떻게 차라한 때로 어떻게 부지를 없애뜨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알면은 이건 알면은 앞에 법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감 문전 차라한 척 왜 만드면은 부처님 가섭한테 아라니 묻기를 했다가 가사 왜 무슨 법을 지냈냐? 가사는 그 고해용은 신으로 만들면은 그 저기 표지이지만 실지법은 아니거든. 실지법은 만들면 참 이심전심이란 게. 그 무슨 가사에 무슨 법을 지냈냐? 이란 게네. 결국은 뭐라 했냐면은 도감 문전 차간 책이라. 문전에 차간 때 갖다 거꾸로 웃더니 부자가 없애기라. 이런 말 했거든. 여기 아주 깊고 무슨 뜻이 웃든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야. 소라소라 시실이란 말이야. 그건 지는 아니에요. 소라소라 시실이 있습니다. 소라소라 시실이 가는 걸 갖다 알게 되면 도안문전 차란책을 아는 동시에 가서 또 안하니 수상한 걸 갖다가 알 수 있다 이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황룡남선사가 말이야. 황룡남선사가 또 한 법문이 있어요. 상당해. 뭐라고 법문을 하시냐면은 대객이여 연등불소에 무일법 가득이여라. 대거 부처님이 서가 부처님이 연등불로 칭기는데 말이야. 무일법 가득이여 한 법도 어떤지 얻지 못한다 이것이야. 부처님이 만되면은 과거 연등불을 가득 칭기내고 거기에서 한 법도 얻지 못했어. 못했는데 육조는 어떤지 육조는 말이야. 야반의 황매 말이야. 밤중에 황매에서 만되면 정제 신마음 육조를 만들면 무슨 법을 갖다가 지냈다 하냐 이거죠. 부처님은 연등불한테 한 법도 얻지 못했다고 이랬는데 육조를 만들면 무엇을 얻어가 있고 무엇을 지냈다고 이런 소리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서가 유미에 가서
비룡장과 같은 뜻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 부처님도 마음대로 이것은 이 소식은 알 수 없는 것인데 가슴이 일어났다고 어찌 전했다 가르치냐 이것이야. 깨기에서는 황영남선사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송이 있어요. 황영남선사 개송이 뭐라고 했냐면은 즉부득 전부전이야. 얻었느니 안 얻었느니 불법을 갖다가 얻었느니 깨쳤느니 못 깨쳤느니 전하느니 못 전하느니 말이야. 그런 것은 다 말할 쓸데없는 몽중잔매에다가 말이야. 예, 꿈꾸는 말 중생들이 몽중에서 어떤지 예, 꿈을 꾸고 몽중에서 잠꼬대하는 것이지 실법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귀근 듣기는 부하한가 귀근 어떤지 뿌리에 돌아가서 뭐 근본을 갖다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한 것은 다시 무달 밝게 뭐였냐 이 말이여. 이런 것은 다 실데없는 어떤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더라 이 말입니다. 억석 수산이 증두스라니 내가 참말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말이여 수산 스님이 이 소식을 갖다가 일찍 갖다 누슬한 일이 있어 조금 비집은 일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신부가 기로에 안 안기니라. 신부가 책시가 아니면은 말을 탄단 말이야. 노세를 탔는데 안 안기니야 지금 실내에 말을 먹고 몰로 가더라 이거죠. 시대에 거꾸로 돼도 분수가 있지. 예? 자기 만내를 갖다 말로 태워놓고 우튼 실내에 갖다가 저기 말로 갖다 마부노릇을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야. 이것은 요금 아주 거꾸로 돼도 분수가 있는 참말로 뭐 말할 수 없는 거꾸로 된 일이에요. 이것은 무심법문에 한 말씀이냐면은 누가 묵기를 갖다 여하시 부인이 있고 수산심에는 물었거든.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부인께는 신부기로야 각이니라. 신부가 만되면은 말이야 노자 타고 간데 그 신랑이 마분으로서 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면은 실제 스서 육조신 하신 말씀이나 그 행상이냐 하는 말이지 행상이 일부러 간 거라다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봄입니다.

마음으로 3계가 생긴 것이고 12가지 인연도 그러하고 생사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이 다하면 생사도 사라질 것이다.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의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각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어서는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포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당근을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또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끝난 요서 다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와요. 요 P가 다시 늘어와서 요 P가 됐다가 그대로요. 같은 요거는 요 P하고 요 P가 같아요. 피로부산이요. 자, 이렇게 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다른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들어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 하면 자,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자, 내가 모식도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다, 조그만하게 모식도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다 하면, 자, 여기 혈관이 있어요. 우리가 전신물 묶고 뭐 하면, 여기 혈액에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는 지위가 있어요. 글루코스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학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내 세포 속이죠. 들어와갖고, 요 안에 있는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요 안에 처리하는 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그래요. 해당작용.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에요. 그게 지금 요거라는 거예요. 요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해당작용은 뭐냐면, 카본이 6개 있는 거예요. 카본이 6개 있는데, 이 카본 6개 있는 까지가 어디냐 하면 요까지요. 요까지요. 요 카본이 6개요. 요 단에 적어드릴게요. C, C, C, C, C, C, C,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딱 오면 요 효소에서, 요 효소가 이 6개를 탁 한가운데를 잘라버려요. 자르면 요단부터는, 요서부터는 딱 요점에서부터는 뭐냐, 카본이 요소는 3개예요. C, C, C. 요 3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까지도 카본이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요가 미토콘 들어와갖고 카본이 3개인 상태로 들어오는 요게 뭐냐면 피루부산이에요. 그래서 요쪽에서 카본이 6개가 요렇게 잘렸을 때 요것도 또 한 5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카본 3개가 그대로 있고 요 카본 3개가 된 게 피루부산이에요. 피루부산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P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요 P가 요 속에 들어와서 지금 또 10단계를

끝이 가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면 요 P가 요렇게 돌아갔고 그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아스틸코엔자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한자 더 쓰는 거예요. AC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아스틸코엔자임이라는 분자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이 아스틸코엔자임 A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분자를 만나요. 네.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이 분자를 만나고 이 옥살로아스테이트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이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분자는 P하고 요 3탄당하고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AC는 2탄당하고 옥살로아스테이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 그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쭉 와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시트레이트라는 6탄당으로 바뀌어요. 이 시트레이트라는 6탄당이 그다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이소시트레이트가 되고 아이소시트레이트가 되고 그다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분자가 돼요. 됐죠? 그럼 A라 적겠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요. 옥살로아스테이트가 되고 이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숙신일 코엔자임 A로 바뀌어요. SC라 적겠습니다. 왜 C라 붙이느냐 하면 이 분자도 코엔자임 A가 붙은 분자예요. 그다음에 숙신산에 코엔자임 A가 붙어서 숙신일 코엔자임 A라 적습니다. 그래서 SC라고 약자로 적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예. 이쯤 적겠습니다.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숙신에이트로 바뀌어요. 숙신산으로 바뀌어요. 숙신산이 그다음 뭘로 바뀌냐 하면 푸말레이트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푸말레이트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말레이트라는 분자로 바뀌어요. 이 말레이트라는 분자가 다시 옥살로아스테이트로 바뀌어요.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의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각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자, 그 정도?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저 미토콘드리아를 다 박스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가 미토콘드리아 박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 전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여기까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삼겹살,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밀, 보리, 벼, 옥수수. 네, 뭐,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걸로 갖고 우리는 먹고 살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곧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단 거를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이런 거, 이 시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그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재료가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광합성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빨리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합성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6분자, CO2 6분자하고 물 6분자가 결합을 해갖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예, 좋아요.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대로 한번

그냥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들. 카본 6개고 이렇게 다 카운트 해보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카본이 6개고 다음 주에 수소가 몇 개입니까? 요거 바뀌었잖아요. 2, 6에 12잖아요. 수소가 12개. 자, 산소가 몇 개요? 산소가 요거 하면 12개죠. 요거 6개 있죠. 그럼 일단 이쪽에 산소가 6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C6H12O6. 그 다음에 잘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뭐가 남죠? 산소가 아직 남잖아요. 여기 산소가 12개잖아요. 6개 곱하기 2개니까 12개. 요거 6개잖아요. 근데 요거 보십시오. 요거 하면 6개잖아요. 그 6개 플러스 12개인데, 일단 6개를 사용했으니까 12개가 남았죠. 이 12개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산소 분자가 돼요. 몇 분자? 6개의 산소 분자가 돼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가는 과정, 요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밖에 없어요, 생물학은. 궁극어, 출발이. 요렇게 가는 요 과정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돌아요. 번개 같은 에너지가 돌아요. 이게 빛이 돌아요, 빛이. 예. 네. 그래서 빛이 한자로 뭐라 하면 광이라 불러요. 빛이 돌았어요. 이 빛에 의해서 합성이 된 거예요. 뭐가? 이 분자가. 그래서 이걸 광합성이라 불러요. 뭘 합성했느냐 하면 이 분자하고 이 분자를 합성해서 이 분자가 된 거예요. 됐죠? 빛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이게 우리가 먹는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걸 글루코스. 지금 이 긴 이야기에서 이걸 내가 G라 이래 적었던 거예요. 이 G요. 됐죠? 그러면 야는 이래서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 광합성이 뭐죠? 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를 반대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하면 해당과정이라, 해당작용. 그 다음에 요 안에 도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TCL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또 있습니다. 플러스 전자전달, ETC. 예. 요 과정을 부르는 이름이, 해당 과정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호흡이라 불러요. 자, 이거, 이 전체 다가 호흡인데 요 해당 과정을 부르는 게 뭐냐면 무기호흡이요. 그 다음에 요쪽을 부르는 이름이 유산소 호흡이라 불러요. 다 호흡이요. 무기호흡. 자, 정리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기호흡이요. 그래서 해당 과정만 부를 때는 무기호흡. 그 다음에 TCA 사이클하고 전자전달, 여기 전자전달입니다. 요 전자전달. 요 과정을 합쳐 두 개를 부를 때는 유산소 운동이라 불러요. 요즘 스포츠 헬스장에 가서 욱욱 하잖아요. 그 전부터 이러잖아요. 그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 ETC하고 야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해당 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어디냐면 요거니까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세포질이라 불러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 어떤 공부도 못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그냥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글루코스란 물질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 보라색으로 쓰는 광합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효소가 뭐냐 하면 피르브레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 자, 요거 적겠습니다. 아이소시트레이트 D
dehydrogenase.

요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A,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죠. ADH라 적겠습니다. 예. 알파케토 디 하이드로겐 아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요게 말레이트 디 하이드로겐 아제. 요때는 넘버를 찍어주는 거죠. 넘버 2, 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넘버 1도 있고 넘버 2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렸네. 요거 있는 게 뭐냐 하면 숙시네이트 디 하이드로겐 아제라는 거예요. 자, 패턴이 보이죠? 전부 다 디 하이드로겐 아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디 하이드로겐아제는 뭐냐 하면요. 디라는 게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띠낸다는 말이에요. 띠낸다는 말. 뭘 띠냈냐면 수소 원자를 띠낸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뭐냐 하면 수소 원자하고 전자 두 개를 띠내요. 수소 원자하고 전자를 띠내는 효소다. 됐죠? 그러면 이 띠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띠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 그 분자를 내가 적어 줄겠습니다. 무조건 디하이드로가 있으면 뭐가 생기는가? 그 패턴을 아셔야 돼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약자로 적어 줄겠습니다. N하고 C가 생긴다. 그럼 우리 적어 주면 돼요. 요도 뭐냐면 이쪽에도 N하고 C가 생긴다. 요도 N하고 C가 생긴다. 그 다음에 요도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C밖에 안 생겨요. 아니 N밖에 안 생겨요. C가 안 생겨요. 요거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일단 놔두고 요거는 FADH라는 게 생겨요. 뭐 그까지는 복잡하니까. 자, 디하이드로게나제가 작동하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N이란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N. 자, 이 N이란 물질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다르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 N이란 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N이란 분자가 생겨요. 몇개 생겼는가 카운트 해보세요. 네개 생겼죠. 자,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네개 생겼다, 일단. 이게 뭐냐면, 또 약자를 쓴 겁니다, 제가. 이 N은, 적어주면, 이 N이란 말은 뭐냐면, NA, DH란 분자예요. 네, 조금만 따라오세요.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이게 포도당. 이게 이제 이걸 G라 적었던 거예요. 이 포도당이 열로 가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거꾸로 하면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은 식물을 떠나가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기도 우리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그럼 이 호흡은 뭐냐?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먼저 아셔야 돼요. 호흡은 크게 두 군데서 일어나요. 첫 번째,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미토라 적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요. 그러면 먼저 세포질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세포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를 빼고, 예. 그 다음에 핵이 있어요, 핵. 그거는 지금 강의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걸 빼고 나머지 이 모든 부위를 부르는 게 세포질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라하시죠?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미토예요. 됐죠? 그러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게 두개다 뭐냐면 이두개다 뭐가 되냐면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두 군데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뭐라 했죠? 무기호흡이라 불러요. 자, 무기호흡이라 했을 때이 기가 뭐냐면 공기란 말입니다. 공기를 안 쓴다. 공기를 안 쓴다. 네. 정확히 뭐냐면 산소 분자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걸 무기호흡이라 합니다. 그걸 영어로 은에어로빅. 들어보셨죠? 은에어로빅, 에어로빅. 예,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호흡을 뭐냐면 유기호흡이라 불러요. 그이 유기호흡이란 말보다는 에어로빅. 예. 우리 보통 에어로빅이라 적게요. 에어로빅 들어보셨잖아요. 말 쓰는 일반 용어잖아요. 에어로빅 운동이라 들어보셨죠? 그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럼 에어로빅 운동에서는 자,

여기서는 그러면 무기화합이든 유기화합이든 뭘 만드느냐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그 에너지 출처는 어딘가를 빨리 설명드리면 그 에너지 뿌리는 어디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에너지 뿌리는 딱 하나요. 저 강합성이라 적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그려줄게요. 워낙 중요할까요? 바로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태양, 이걸 보통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태양에서 식물이 이렇게 되는 요 과정을 요걸 뭐라 그랬어요? 광합성이라고 불렀어요. 네, 광합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동물은 요거는 주로 뭐냐면 광합성은 식물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동물은 뭐냐면 식물이 만드는 걸 분해하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됐죠? 이제 여러분도 호흡이란 말을 청하게 하는 거예요. 호흡은 식물이 만들어준 걸 우리가 묶고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을 호흡이라 불러요. 일단 그러면 이 호흡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하고 미토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 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뭐라 부르냐면 이 호흡을 부른 이름을 이 무기호흡을 부른 이름이 해당 작용이요. 됐어요. 요거는 간단해요. 요게 요 전체가 이 전체가 해당 작용이에요. 이게 이 전체가 해당 작용이에요. 그 이거는 해당 작용이 아니요. 아, 엄밀히만 해당 작용 여기 조금 다르게 불러요. 요거는. 예. 그럼 해당 작용은 뭐냐? 바로 카본이 6개 있는 거예요. 이 카본 6개를 일단 3개로 자르는 과정이요. 요렇게 자르는 과정이요. 요게 바로 해당 작용이에요. 요까지 자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2개가 되는 거예요. CCC 요게 2개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는 D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D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셨죠? 예.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왜 쪼개는가? 간단해요. 그럼 이 카본 6개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의 6이라는 숫자. 요게 바로 요겁니다. 이 6개입니다. 됐죠?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산화탄소는 바로 초기 지구의 대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지구가 있다 하면 하늘이 있잖아요. 이 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이게 대기였어요. 지금 공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은 어디 있었나 하면, 물은 이 초기 바다.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초기 바닷물입니다. 이 물은 이 물이요. 아.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면 대략 30억 년 이전, 30억 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햇빛을 갖고 이 공기하고 바닷물을 결합시킨 거예요. 햇빛이. 그게 강합성이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수행한 생명체는 뭐냐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라 불러요. 시아노박테리아.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지금 남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가 2차원 평면에 납작하게 이렇게 펼쳐져 갖고 태양 전지처럼 지구 표면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잘 들으세요. 시아노박테리아의 후손이 태양 전지처럼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쫙 펼쳐갖고 지구라는 행성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죠? 그걸 식물이라 불러요. 바로 식물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식물의 잎이 된 거예요. 식물의 잎이 된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네. 그래서 요 전체 과정이 요 지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의 이 6이 바로 일로 온 거예요. 요지요, 요지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됐죠? 해당 양이고. 그 다음에 요서 세 개로 잘라진 야가 요세 개에서부터 요세 개가 이렇게 왔어요, 또. 요세 개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세 개가 그 다음 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후속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 TCA 해로 그 다음에 전자
전자 전달이라고.

아, 그걸 약자로 적어야 돼. 뭐 이거 길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ETC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우리가 호흡이 두 종류가 있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산소가 필요 없는 무기호흡. 그 다음에 그 과정은 바로 광합성에서 만들어내는 포도당을 여섯 개를 포도당을 두 조각 내는 그 과정이다. 10단계를 거쳐갖고. 그까지는 산소가 필요 없어갖고 무기호흡이라 부른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요 여섯 개 카본이 두 개, 두 개로 쪼개진 요세개 카본이 어떤 회로를 도는 거요. 그 회로가 TCA 회로라 부르고 그 회로를 다 돌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근데 뭐가 넘어가느냐? 그게 도대체 뭔가 아마 이해하시면 돼요. 태양 에너지가 그러면 어디 단계에 있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결합시켰는데 태양빛이 시아노박테리아가 30억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결합시켰으면 포도당을 만들, 설탕을 만든 거예요. 이 포도당 속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 속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분자가 짠 내가 지금 N이라 적었던 이 분자에 들어있어요. 자, 이 분자가 N, 네 개가 있잖아요. 이네 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음식은 고구마, 감자, 삼겹살, 뭐, 모두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놀랍죠? 딱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10단계, 20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 분자가 N이라 적는 거예요. 몇 분자 생겼어요? 네 분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N이란 분자는 뭐냐? 자, N이란 분자의 예,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N이란 분자는 어떤 분자냐면 NADH란 분자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H는 수소란 말이에요. NAD는 좀 복잡한 분자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분자에 수소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라는 원자가 어떤 분자에 그냥 붙을 수는 없어요. 악유풀이 있어야 돼요. 그 악유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전자 두 개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모든 게 풀렸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자 여기에 빵이 있답시다. 뭐이 빵이랍시다. 빵이든 밥이든 뭐 가락국수든 상관없어요. 빵이랍시다. 그러면 이빵 속에 이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빵 속에는 여러분 말씀 뭐가 있어요? C6, H12, O6가 이 속에 있다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거는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설탕이고 포도당이에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속에는 이 분자가 있는 것이 이 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자에서 야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분자에서 이 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두 과정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이 분자에서 이 분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거는 뭐죠? 이것만 하나 마시면 돼요. 이걸 두개 누가 결합해 줬어요? 이거 두 개를 누가 결합했어요? 바로 태양이 결합해 줬죠.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긴 이 아들 이 글루코스요. 이 속에 태양의 흔적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게 어려워요. 요거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워. 일단은 이 분자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호흡이에요. 예, 무기호흡, 뭐이 전체 과정을 다 해갖고 요 분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하셨나요? 이 분자에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 잘 따라오세요. 내가 다시 그려줬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바로 태양 에너지가 딱요 들어 있어요. 요 분자에 요 전자 두 개, 이게 바로 전자 두 개입니다. 전자 두개 들어있고, 이 전자가 악유풀이 돼갖고, 요거 수소를 갖다 붙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분자가 NADH라는 거예요. 됐죠? 요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빛이 요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내는 거는 태양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됐죠? 태양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이 이렇게 20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N이 요까지 N이 NADH

위치에 붙어있는 전자 두 개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꺼내는 과정이 ETC라는 과정이에요. 자, 그걸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꺼내느냐 하면 꺼내는 데가 요거 있어요. 그걸 요렇게 내가 그려줄게요. 요게 미토콘드리아 막이 두 개예요. 요게 안에 있는 막이에요. 요 안에 있는 막에 뭐가 박혀 있어요. 뭐가 박혀 있나 하면 요 안에 있는 막에 효소가 박혀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해서 이 효소가 있고 이걸 1번이라 불러요. 두 번째 효소가 요쯤 박혀 있어요. 막에. 또 뭐 세 번째 효소가 요 또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릅니다. 생화학자들이.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 효소가 아니고 다섯 번째는 물레방아가 있어요. 물레방아가. 오이. 물레방아가 다섯 번째 있어요. 물레방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좀 거의 다 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막에. 이렇게. 자, 그러면 야들이 뭐냐? 우리가 고구마 감자를 먹었어. 예. 쭉 해갖고 이렇게 쭉. 이걸 뭐냐면 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고무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일로 해갖고 쭉 하고 쭉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회로를 돌아요. 이걸 돌아요. 이렇게. 이거 도는 걸 바로 TCA라 불러요. TCA 회로라 불러요. 이 도는 과정을. 이걸 돌아요. 한 번 돌 때마다 뭐냐면 N이 세 개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돌 때마다 세 개. 여기까지 하면 네 개의 N이 만들어져. 이 엄밀히 요소는 세 개의 N이 만들어져. 3N이 만들어지죠. 요거 N이 네 개죠. 그러면 이 N들이 빠져나와요. 그게 N이 요거죠. 요 분자입니다. NADH라는 분자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충돌을 해요. 자,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거에 짠, 요렇게 들어가요. 뭐가 N이 들어가요. N이란 분자가 들어가서 여기서 충돌을 해갖고 쪼개져요. 쪼개지면 그 안에 구슬이 두 개 툭 튀어나와요. 그 구슬이 바로 요 구슬입니다. 요 전자 두 개입니다. 이 전자는 뭐죠? 태양이 흥분시킨 전자죠. 따라하셨나요? 됐죠. 그러면 바로 요게 쪼개지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빠져나오는 게 뭐냐 하면 N, 제가 기호를 만들었어요. N 플러스라 적어요. 다 적을 수 없으니까 N 플러스요. 자, N 플러스는 뭐냐면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 플러스는 뭐냐면 NADH가 요 전자 두 개 있었잖아요. 야가 효소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 효소가 바로 이 효소예요. 이게 1번의 효소예요. 바로 이 효소에 충돌을 하면 이 효소 충돌을 하면 NAD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빠져나오느냐 하면 충돌하고 나면 NAD 플러스하고 이때 이제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자 두 개하고 그다음에 수소가 나와요. 수소 플러스 이온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야를 요 전자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야를 분해하면 NAD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 전자 두 개. 요 전자 두 개 이렇게 생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 두 개가 생겼어요. 자, 이 전자를 요거 전자가 요 과정에서 생긴 전자가 도망을 가는 거 아니고 요로 들어가요. 전자 두 개가. 됐죠? 이 전자 두 개가 요로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을 뭐라냐면 ETC라 불러요. ETC. 예. 요걸. 일렉트론, 전자, 트랜스퍼, 전달, 체인 연결돼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전달하는 체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이 과정에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로 양성자가 건너가요. 이렇게. 요게 전자고 양성자가 건너가요. 그래서 이쪽에 양성자가 많아져요. 이쪽에 양성자가 많아져요. 됐죠? 아, 이게 양성자예요. 그러면 이 양성자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요로 타고 내려와요. 이게 물레방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양성자가 이렇게 다시 이리로 들어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과정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오이, 이쪽에 뭐가 채널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세포질에서 ATP가 있다면

0: 자, 원래 이 속에는 ATP가 있었는데 ATP가 일을 하고 나면 요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 ATP가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ATP가 들어오면 야가 똥똥똥똥 이렇게 해서 여 박해요. 일로 가요. 그러면 그다음 톡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오느냐 하면 ATP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ATP는 다시 이 채널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TCA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개 결합해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요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1: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한다면 그대는 안락하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재 스님.
0: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0: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70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이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0: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소중한 나
1: 무한히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99명의 이제 도둑의 무리가 있었는데 마을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온갖 해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금방 몇 명이라고 했죠?
2: 499명.
0: 예, 아니죠. 먹으셨네요. 예, 예, 머리 좋으시네요. 그때 땀바 바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땀바 다티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렵죠?
2: 네. 예.
0: 근데 이 사람의 한쪽 눈이 애꾸눈이고 얼굴이 엄청나게 험상궂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땀바 다티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애꾸눈으로 할게요. 예, 저도 자꾸 혀가 꼬여서요. 이 땀바 다티카라는 애꾸눈이 있었는데 이 애꾸눈, 험상궂은 이 애꾸눈이 그 499명의 도적대 무리의 두목을 찾아갑니다. 두목을 찾아가서 저도 이 도적대 무리에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도 도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목이 딱 관상을 봤더니 아마 관상을 좀 볼 줄 알았나 봐요. 관상을 딱 보더니 아, 이 사람의 관상은 아주 아주 나쁜 관상이다. 아니 나쁜 놈이 나쁜 관상이다 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언제고 우리 뒤통수를 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으면 안 되겠다 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너무너무 자기가 강도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두목이 거절을 하니까 그 두목이 아끼는 제자를 찾아갔답니다. 제자를 찾아가서 그 제자에게 온갖 환심을 샀대요. 내가 들어가면 잘할 테니까 제발 저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하니까 요 두목의 제자가 두목을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저 애꾸눈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면 엄청 큰일을 할 사람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받아줍시다. 두목.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 두목이 찝찝하면서 아, 저 관상을 보면 저 배신 때릴 관상인데 하면서도 결국 받아줬대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관상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아,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저 사람을 받으면. 그런데도 받게 되는 거 보면 우리 주변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야 될 상황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동감하시죠? 그게 업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놈을 우리 집안에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 난리 날 텐데 하면서도 뭐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 뭐 맞짱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요 업이라는 게 참 피하기가 힘듭니다. 어쨌건 이제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499명 중에 애꾸눈이 들어왔으니까 몇 명이 됐겠어요? 500명이 됐겠죠. 어, 산수도 잘하세요? 그 세 자리인데? 500명이 됐는데 이 500명의 도적대 무리들이 이제 마을을 휩쓸면서 온갖 해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시민들과 왕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500명의 도적대 무리를 붙잡습니다. 그 이제 저기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500명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500명의 목을 잘라야 되는데 사실 500명의 목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500명의 목을 자르겠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손에는 피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2: 네.
0: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 막 살인 연쇄살인범 뭐 나오고 하면

0: 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놈 하는데 맞싸? 때려 죽여 하면 내 손으로 죽이기에는 찝찝하잖아요. 아시죠? 그런 느낌. 그 시민들이 서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 이제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두목을 부릅니다. 두목을 불러서 두목에게 네가 나머지 499명의 목을 다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1: 안 해요.
0: 에이, 가봐야 알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499명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지만 함께 한 솥밥 먹은 사람은 어떻게 목을 자르겠어요? 네. 그 두목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무슨 소리냐? 내가 평생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같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우리 무리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목을 자를 수가 있냐? 거절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서 두목이 싫다고 하니까 두목, 이순이 있죠, 이순이. 예? 그래서 부두목한테도 얘기하니까 부두목도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넘버 3, 넘버 4, 넘버 5 순으로 쭉 내려가서 499명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서로가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야, 도둑인데도 의리는 있어요. 예, 참 쓸데없는 그 도적대들이 쓸데없는 의리들은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끈끈한 의리와 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 500번째인 그 한 명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애꾸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글쎄 잊어버렸죠? 땀바 다티까. 땀바 다티까.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애꾸눈으로 할게요. 예, 근데 좀 이따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땀바 다티까, 마지막 남은 땀바 다티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위에 499명이 다 거절했다. 이제 너 하나만 남았다. 너의 죄를 사해주고 큰 상을 주겠다. 나머지 499명의 목을 자르겠느냐? 딱 질문을 던져봤더니 자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두목이 딱 관상 봤을 때 요 놈은 언젠가 배신할 놈이다. 딱 알아챘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리고 499명의 그 두목에서부터 밑에까지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예, 그것도 보통 정상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제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닭모가지 자르라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디 자르겠어요? 근데 500명 중에서 499명의 이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죄를 사하게 되고 그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남쪽 성에서 또 500명의 도적의 무리들이 붙잡힙니다. 그 당시에 도적들이 많았나 봐요. 이 500명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서로 목을 잘라라 그러면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러니까 500명이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야, 그 저 500명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도 목을 안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그 애꾸눈이 생각난. 애꾸눈 또 불러요. 야, 저번에 499명 목 자르라 힘들었지. 어우, 저 팔꿈치가 저려가지고요. 고생 엄청 했어요. 야, 500명이 또 붙잡혔는데 그 이들의 목을 자를 수 있겠냐? 그 500명의 목을 자르면 우리가 더 큰 상을 내리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 네,
0: 이야기의 흐름상 해야 돼요. 예. 그 이야기의 흐름상 또 목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남쪽 문에서 500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쪽 문에서 또 500명의 도적을 잡았대요. 그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눈이 자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500명, 서쪽에서 500명, 마지막 북쪽에서 또 500명을 또 붙잡았대요. 500명의 목도 누가 잘랐을까요? 애꾸눈. 그러니까 자기가 자른 499명의 남쪽, 서쪽, 북쪽 각각 500명의 머리를 다 잘랐으니까 얼추 잡아 몇 명의 목을 잘랐죠? 그렇죠. 4, 5, 20, 2,000명에서 1명 빠졌겠죠? 예, 어우, 곱하기도 잘하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의 목을 다 자르고 나니까 시민들이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사고친 놈도 있으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형 집행할 때 목을 자르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1: 네. 예,
0: 우리가 정식 망나니가 없잖냐. 저 사람 보니까 딱 저 사람이 체질인 것 같다. 그 저 사람을 무엇으로?
1: 예,
0: 우리 나라의 정식 망나니로 우리가 임명을 하자. 라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땀바 다티까 애꾸눈을 불러가지고 이제 정식 망나니로 임명을 합니다. 그동안 그 짧은 시일 안에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의 목을 잘랐고

명씩 꼬박꼬박 이렇게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목을 잘랐대요. 옛날에는 툭하면 못 잘랐나 봐요. 자, 그렇게 목을 자르면서 몇 년을 망나니로 살았냐면 55년을 가까이 55년 동안 망나니

힘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상대방이 고통을 덜 당할 거 아니에요.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두 번, 세 번 내리쳐도 죽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너무 그런 상황이 너무 잔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차 55년 가까이 망나니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왔다. 근데 근래 들어서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목을 자를 때 저렇게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니 이것도 보기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이제 저 망나니를 이제 해임을 하자. 이제 해임을 하자. 퇴직시키자. 이제 정년 퇴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임을 했어요. 퇴직 수당 얼마나 받나? 예. 저 어쨌거나 이제 해임을 당했는데 이 망나니는 해임을 당하고 오히려 마음에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사실 자기도 멀쩡한 사람 목 자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어쩌면 정신이 온전한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망나니가 아침에 딱 해임을 당하고 나서 마음의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이 애꾸는 망나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평생 네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꼭 하고 싶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해보질 못했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네 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 애꾸는 네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첫째가 새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 망나니는 새 옷을 못 입었나 봐요. 하여튼 책에 의하면 새 옷을 입는 거. 둘째가 꽃 있죠. 자스민 꽃으로 몸을 치장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맛있는 신선한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우유죽을 먹는 거. 그래서 망나니는 그 네 가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꽃으로 몸을 치장하고 나이 들어서 치장해서 마시려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수를 뿌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예, 이제 버터로 만든 아주 맛있는 우유죽을 끓여 먹는 거. 그래서 이제 망나니를 55년 동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밑에 하인들이 많았나 봐요. 하인들한테 내가 목욕 갔다 올 동안 우유죽 좀 맛있게 고급지게 이렇게 샤르르르 짜르르 이렇게 만들어 놔라 시키고 새 옷을 가지고 이제 강가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합니다. 목욕을 한 뒤에 몸에다 향수를 뿌려요. 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은 뒤에 그 새 옷 위에다 이제 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소원은 이뤘어요. 이제 집에 와서 다 우유죽을 먹으려고 딱 앉아서 막 우유죽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밖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탁발을 오신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딱 탁발을 오셔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망나니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인 사리불 스님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거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생하면서 아주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좋은 선업, 복을 짓지 못했다. 근데 오늘 저렇게 큰 스님이 우리 집에 탁발을 하러 오셨으니 그래 오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옮겨요. 자리에 모신 뒤에 사리불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바루에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우유죽을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스님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거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겁니다. 스님께 공양을 올리니 이것을 맛나게 드셔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 애꾸는 망나니가 그래도 한가다 성근이 있었던 게 전생에 얼마나 박복하게 살고 복을 짓지 않았으면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 망나니가 되어가지고 또 엄청난 살생의 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을 짓겠다. 내가 선업을 짓겠다. 공덕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성근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보통 스님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지혜 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났잖아요. 위대하신 성자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유죽이 뜨거워요.
여름에 이제 인도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려니까 땀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애꾸눈이 옆에서 또 사리불쌤한테 부채질을 해드립니다. 부채질을 싹 해드려요. 이 사리불쌤이 그 정성스럽게 끓인 그 우유죽을 이렇게 드시는데 갑자기 옆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애꾸년이었겠죠. 그 애꾸년이 부채 한 두 숟가락뿐이 못 먹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먹고 싶어서 침을 꼴딱꼴딱거리고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사리불쌤이 드시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 사리불쌤이 제가 신도요, 신자요. 그러지 말고 여기 같이 드십시다. 아유 아닙니다 스님. 스님 전 아까 좀 먹었으니까 드십시오. 근데 사리불쌤이 서면 눈치가 없겠어요? 아, 나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먹을 만큼 먹어서 뭐 내가 더 안 먹어도 되니까 충분히 내가 먹었다. 그러지 말고 같이 먹읍시다 하고 사리불쌤이 다시 그릇에다 그 우유죽을 따라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저기 애꾸는 이제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막 이제 다 먹으니까 사리불쌤도 배부르시고 그 애꾸는도 이제 배부르고 우유죽을 많이 끓였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는 신도가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과 스님은 그 신도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음식을 받고 스님은 음식을 준 신도들에게 법을 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애꾸는 망나니 제가 신도를 위해서 사리불쌤이 이렇게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을 딱 법문을 해주는데 요 제가 신도 애꾸는 망나니까 집중을 못하고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몸을 막 자꾸 비비 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뭔가 산란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사리불쌤에 딱 알아채고 제가 신도요, 신자요, 무엇이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요 애꾸눈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 법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오랫동안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한 업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부처님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할 때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님, 사실 스님 법문이 뭐가 재밌겠어요? 예능 프로가 더 재밌지. 예? 그 수많은 예능 프로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 법문만 들으면 그냥 재밌고 좋고 집중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업장이 옅은 겁니다. 얇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큰 스님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만나도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 좋다고 해서 경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입에 침 바르고 잘 됩니까? 그래 일단 한번 믿고 넘어갑시다. 수상한데?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거룩하신 사리불스님의 법문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사리불스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애꾸는 이 사람이 악업을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의 어떤 업보 때문에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방편을 써서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당신의 지혜로서 그 애꾸눈의 마음을 진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라고 진정을 시켜주냐? 그러니까 당장 그 불안한 마음을 놓아버리게 해야 되잖아요. 신자여,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한 겁니까? 남이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시켜서 했습니다. 왕이 시켜서 했는데 그 당신의 악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하니까 순간 요 애꾸눈이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남이 시켜서 했으니까 그 내가 죄가 없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 마음이 진정이 된 거예요.

0: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악업이 있지만 사립을 스님이 법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려고 그런 방편법문을 해준 거예요. 네. 네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한 건데 그럼 네 죄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어리버리 어버버버 하다가 마음이 안정되면서 사립을 스님의 법문에 딱 집중을 합니다. 법문에 딱 집중하는 순간 사리불 스님의 몇 마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환한 지혜를 얻었대요. 마음이 확 밝아지는 아주 훌륭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은 그 애꾸눈이 사리불 스님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서 스님은 저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리불 스님의 법문을 마치고 절로 돌아갈 때 문 밖까지 멀리 이렇게 배웅을 나갔대요. 자기의 마음을 밝혀주고 지혜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니까. 그리고 오는 길에 귀신에 쓰인 소가 있었대요. 귀신에 쓰인 소가 있었는데 그 소가 누구를 확 박아버렸을까요? 애꾸눈을 확 박아버려서 애꾸눈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답니다. 예. 근데 그 즉사하게 된 그런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중에 있는데 자 어쨌거나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사리불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환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꾸눈이 이제 소에 받쳐가지고 즉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그 소문이 쫙 납니다. 그 절에서 저녁에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스님들끼리 야 애꾸눈 망나니가 5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목을 자르다가 오늘 해임을 당하고 오늘 점심 때 사리불 스님에게 공양으로 죽을 올리고 그리고 오늘 저기 소에게 들이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진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사람의 목을 잘랐던 이 애꾸눈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목을 잘랐을까? 지옥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딱 지나가다가 스님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 스님들께 다가가서 제자들아, 스님들아, 비구들아,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꾸는 망나니가 지금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을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애꾸눈은 딴바 다티카는 죽자마자 하늘색의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대요. 믿겨지지 않죠?
1: 네.
0: 그때 스님들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인과 업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업을 지으면 행복을 얻고 나쁜 업보를 지으면 악업과 불행을 겪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55년 동안 평생토록 사람의 목을 잘랐는데 어떻게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애꾸는 딴바 바티카는 죽기 직전에 거룩한 성자,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그 스승이 바로 누구죠?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났고 거룩한 성자에게 무엇을 올렸죠? 공양죽을 올렸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강력한 선업을 지었고 강력한 선업, 복을 지은 것을 뛰어넘어서 법문을 듣고 무엇을 얻었죠? 환한 지혜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복을 지은 공양을 올린 강력한 복의 힘과 밝은 지혜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비구들이, 스님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그렇게 평생도록 나쁜 업보를 지었는데 부처님의 법문 몇 마디를 들은 것만으로도 그 업보를 녹여내고 하늘세계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힘이 있다.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조차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비유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0: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지은 것은 우리 마음이 시커먼 상태래요. 시커먼 상태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밤중에 혼자 방에 쓱 들어가면 방이 다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내가 악업을 지어서 시커매진 그 깜깜한 방을 청소할 때 뭘로 청소해요? 먼지를 터나요? 먼지 털면 환해지나요? 걸레질하면 환해지나요? 그 진공청소기 돌리면 환해지나요? 청소기 돌려놓고 아 환해졌다. 어떻게 하면 환해지죠? 그렇죠. 불에 탁 키면 환해지잖아요. 그와 같아요. 악업을 지은 건 우리의 시커먼 방과 같이 시커먼 어둠이고 거기에 뭐만 켜주면 되죠? 그 불이 바로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 환한 지혜가 열리는 순간 내가 지은 그 업보도 그 무겁고도 시커먼 그 업장도 환한 부처님의 불법에 의해서 환한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지게 되느니라 라고 예전부터 불교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대요. 수많은 업보를 저질렀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은 업보, 입으로 지은 업보, 생각으로 지은 업보, 너무나 업보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그 업보를 소멸하려면 사실 소멸할 수가 없대요. 하나하나 소멸하려고 하더라도 소멸할 수 없는 내 그 무거운 업보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지혜의 힘이랍니다. 지혜만이 내 마음에 있는 시커먼 어둠의 업장을 환하게 녹여서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그 애꾼은 딴바 바티카도 50여 년 동안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지만 그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마음이 환하게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천상세계에 떨어진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선업의 공덕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한 지혜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악한 짓을 저지른 흉악범조차도 사실 내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환하고 밝고 맑은 불성이랍니다. 지옥에 떨어진 저 지옥 중생조차도 하늘 세계에서 쾌락을 누리는 천상의 신조차도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답니다. 다만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 환한 불성 자리가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환한 지혜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지혜는 밝아졌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딴바 바티카가 망나니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린 살생의 업보가 아니었다면 그 악업이 아니었다면 사리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 것이다? 더 위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예?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50년 동안 너무나 살생의 악업이 강해서 좋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까지는 못 가고 다만 업장이 사라지는 환한 지혜만 얻었을 뿐이다 라는 그런 혹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은 이 업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희망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른 업보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마어마하게 흉악하게 무겁고도 무서운 업보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착한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나쁜 짓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 나쁜 짓도 절대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수행하면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장을 내가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몇 마디 법문으로도 환한 지혜를 얻은 이 딴다 바티카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해상 무역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막 해상 무역을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셔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익사하거나 물고기나 거북이의 밥이 되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겨우 목숨을 살아가지고 어느 항구에 도착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미 항구에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온몸은 다 알몸이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알몸이다 보니까 옷도 없으니까 나뭇껍질로 몸을 가렸답니다. 나뭇껍질로 몸을 가린 뒤에 너무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 가서 거기서 나무 그릇을 하나 얻어다가 그 그릇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도시에 가서 이제 그 동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나무 껍질로 몸을 가리고 이렇게 그릇을 들고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이렇게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동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수행자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막 좋은 음식을 막 올렸대요. 막 음식을 올리면서 이 사람 아라한인가 보다. 아라한. 아라한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 그 몸을 나무 껍질로 이렇게 가린 뒤에 동냥하고 있는데 그것도 타고난 허우대가 좋았는지 모습이 아주 점잖아 보니까 사람들 야 아라한인가 봐. 아라한. 야 저 사람이 공양 올리자고 막 이제 공양을 올렸어요. 그 이 사람이 이게 웬일이지? 막 대박 대박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서 온갖 진귀한 옷과 보물과 돈과 음식을 올렸대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건 내가 이렇게 검소한 모습으로 수행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이 주는 대로 저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받고 생활하면 저 사람들이 다들 나를 떠나버리게 될 거다. 근데 그냥 지금같이 지내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를 가지고 사기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바루를 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아라한인 척 보이면서 이제 수많은 공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중생은 기본적으로 좀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아라한이 아닌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라한이 아닌 걸 알죠. 예, 당연히 알죠. 왜 그러죠 갑자기? 당연히 알죠. 자기 못 깨달았는데. 근데 중생은 기본적으로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꾸 아라한인가 봐, 아라한인가 봐 하니까 나중에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나 아라한이야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에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가장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내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주 무거운 업보랍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라한이 아닌데도 아라한이라고 스스로 이제 교만함에 빠져버립니다. 중생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번뇌가 있어요.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 앞에서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아라한인 척 하다 보니까 하늘색의 범천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대범천 신이 있었는데 이 대범천 신이 머나먼 전생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수행을 하던 도반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한 사람 같이 수행을 하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늘색의 신이 되었고 대범천이라는 신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아라한인 척 이제 사람을 속이고 다닌 거예요. 그 대범천이 위에서 딱 보더니 아이고 전생에 내 도반이었는데 이번 생에 아주 큰 착각과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라한인 척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저러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큰일 났다. 내가 저 일을 제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 이제 아라한인 척 흉내를 내던 그 사람 앞에 공중에서 환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타납니다. 나는 하늘색의 신이다. 너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다니느냐 하고 딱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 하늘에 있는 신을 딱 보면서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인 척

0: 착각하고 교만에 떨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내가 아주 무거운 업보를 지었구나. 그 이제 참회를 합니다. 아이고 하늘의 신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앞에 공중에 나타난 대범천 하늘의 신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알아하는 척 사람을 속인 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알아하니 있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정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대범천 신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줍니다. 벗이요. 전생에 친구였으니까 벗이요. 저 멀리 사위성이라는 곳에 가면 사위성에 가면 아라한들 중에 최고의 아라한이고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이신 누가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사위성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그곳에 가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해줍니다. 자 이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범천신이 사위성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요 남자의 마음에 막 심장이 막 뛰고 온갖 기쁨에 넘쳐서 그 흥분 때문에 온몸에 털구멍에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왜 그랬을까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생의 불법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처님의 법이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법.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인연 뭐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인연법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만나기 힘든 위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좋은 인연을 심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자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불자인데 부처님 법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전생에 아직 업보가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1: 느껴져요.
0: 아, 그래요. 믿고 사는 사회, 밝은 사회. 아니 그래요. 느껴져요. 예. 자 그래서 그 기쁨에 넘쳐가지고 사위성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사위성으로 가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그 지나가는 스님을 붙들고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은 지금 4시 점심때라서 마을에 가서 공양 탁발하러 공양을 나가셨습니다. 부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잠깐 기다려서 쉬고 계십시오 하니까 요 남자가 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기쁨에 흥분에 넘쳐서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스님이 쉬다가라는 걸 만루를 물리치고 그 성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이 탁발하는 곳에 직접 달려갑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가고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갑자기 절을 하더니 부처님의 발을만 만지면서 부처님의 발을 만난 건 최고의 예법이거든요.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멀리서 제가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 번을 거절하셨대요. 지금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아야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근데 부처님 기다리라고 하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근데 부처님이 세 번이나 거절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그 애꾸눈 이야기 했잖아요. 네. 법문을 들으려면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흥분해서 들떠있기 때문에 지금 법문하는 걸 거절하셨대요. 아 지금 법문해도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올 거다. 그러니 좀 진정시킨 뒤에 법문해야 되겠다. 근데 남자가 끊임없이 부처님

0: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법문을 내려주십니다. 자, 잘 들어라. 앞으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닦아야 된다. 잘 들어라.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해라. 들리는 것은 듣기만 해라. 느끼는 것은 느끼기만 해라.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기만 해라. 이와 같이 닦아라. 자, 여러분 뭐라고 했죠?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은 느껴지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불교 명상법 윗바사나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랍니다. 이 안에 윗바사라는 명상의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대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기만 해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 본문에 딱 한 구절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버립니다. 아라한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성자, 진짜 아라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라한이 되었을 때 수많은 스님들이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 아라한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힘이 있다. 부처님의 한마디 법문조차도 중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법문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짧은 순간에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그 남자의 이름이 바이야 다루찌리야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이야 다루찌리야. 이 바이야 다루찌리야, 이분이 바로 부처님 경전에 나타난 분들 중에서 가장 짧은 순간에 짧은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은 한 구절 한 개송조차도 우리 중생들에게 강력한 복과 선업과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법문 한 구절 한 개송만 제대로 가슴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선문염송 요칙을 함께 공부하게 될 문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곳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승보종찰이고 한국 가나선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계총림 송광사에 와 있습니다. 아, 이 선문 염송이 조계종 이 처음 시작됐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송광사였고 이 선문 염송을 편찬하신 이 송광사 제2대 국사였던 진각 해심 국사가 이 광원암에서 이 선문 염송을 편찬하셔서 광원 유포하라 아주 널리 멀리 유포하라는 그런 뜻으로 광은암에서 편찬해서 이 배포를 해서 800년 가나선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 송광사에서 선문염송을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걸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송광사에서의 첫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천자문도 배우고, 뭐, 한학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대 때 한시 공부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 짓는 것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다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서점에 가서 좀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 정유 스님이 쓰셨던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라고 하는 책이 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역대 종정 스님의 버버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살 때 그 책을 처음 봐서 사서 봤는데 내용이 역대 큰 스님의 출가와 그 다음에 오도 그리고 이제 열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엮어놓은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이제 뭐 한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큰 스님의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한시 오도송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경계는 도대체 어떤 경계일까? 아, 이건 정말 그 상상을 못하는, 시라고 할 수 없는 그, 아주 깊이 있는 그 어떠한 세계의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그 오도송은 바로 옆에 있는 효봉 큰 스님의 오도송이었습니다. 아, 금강상 법계암에서 정말 엄청 깊이 있는 수행을 하셔서 이렇게 오도에 그 노래를 읊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전혀 뭐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이 선시만 좋아하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시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게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저연소 녹포란하니 바다 밑에 제비집에서 사슴이 알을 품고 이게 바다 밑에 제비집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사슴이

알을 품고 있고, 화알이 주실 어전다로다. 불 속에 있는 이 거미집에서 물고기가 차를 다린다. 그 다음에 차가 소식, 수능식일이요. 이 집안 소식을 누가 능히 알리오? 백운섭이 월동출이라.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고 달은 동쪽에서 뜨는구나. 이게 이제 오도송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두 구절. 아, 이 구절은 이 도대체 어떤 소식인가? 17살 때 그저 그냥 동양학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소년이었던 저에게는 이 말씀이 결국 저를 출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인연이 됐었습니다. 이 오도송이 효봉 큰스님의 오도송이셨고, 우리 종정 스님, 처음으로 종정 스님을 하셨던 우리 송강사의 방장 큰스님 아니십니까? 이런 전통이 우리 이 조계 총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소식이 벌써 보조국사로부터 시작해서 면면이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 송강사에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한국 불교의 자랑이자 최고의 우리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우리 심학, 마음 공부하는 수행에 아주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효봉 학률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 진울국사를 배운다 해서 효봉 스님은 학률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계 문이 닫혀 있었던 이 송강사 선언을 저도 선언수자로서 봉암사에서도 살고 정진을 해봤지만 이 송강사 선언에서는 한 번도 정진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승보종찰이기 때문에 대웅보전 위에 뒷면에 스님들의 선언이 있습니다. 불보종찰인 통도사가 대웅전 정멸보궁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웅전 뒤에 있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바로 큰 법당 뒤에 사리를 모셔놓고 있고 법보종찰 해인사가 큰 법당 뒤에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듯이 이 승보종찰의 송강사는 대웅보전 뒤에 선언이 있는데요. 뭔가 부처님 사리나 팔만대장경에 비해서 좀 화려하지 않은 느낌이 있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러한 이미지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송강사였는데 이번에 와서 지금 현재 방장이신 현봉 큰스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승보종찰의 그 진면목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효봉 큰스님의 오도송을 화두와 같이 삼고 있다가 출가를 해서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 다시 송강사의 선원에 와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반드시 한 번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정신 문명이 뭐냐? 그러면 송강사 선원에 한번 가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를 강의했던 로버트 지멜로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의 화엄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나 송나라 때의 선의 황금 시대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선원에 가보면 알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의 황금 시대는 한국 선원에서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하버드대 교수였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이 선언 가운데서도 이번에 송강사 선언을 보고는 저는 큰 감명을 받았고 한국의 수행의 전통, 우리 한국 정신 근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선원에 가보고 선원의 한가운데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야 하고요. 보통 선원에 가면 새벽 예불을 할때 예불을 목탁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예불을 하지 않고 죽비 삼타로 절세 번을 하고
가사를 걸어두고 바로 정진에 들어가는 게 우리 선원의 기본 규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송광사, 수선사 선원에서는 둥그런 커다란 거울이 하나 부처님 대신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 앞에 놓고 절을 할 때 그게 거울에 비친 내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 여기는 승보종찰이고 부처님 모셔놓은 법당 그 위에 선원이 있는 승보인데 내가 그대로 절하고 있는 내가 그대로 승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선사상 이것이 보조국사 진각 해심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한국 선의 800년 넘는 한국 가나선의 전통이 이곳에 그대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장 스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면 다 같이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처를 내가 보고 부처 속에 있는 나에게 내 속에 있는 부처가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절을 하는데 앞에서 정진하시는 이 상판 스님들, 어른 스님들과 하판 뒷줄에 있는 하판 스님들이 서로 맞절을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송광사 선원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른이신 방장 스님과 가장 하판인 자차가 가장 낮은 스님이 서로 맞절을 하게 됩니다. 서로 거울이 되어서 서로의 부처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승보 사상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 송광사 선원에 나타나는 이 사상 그대로가 한국 정신의 근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무비스님 말한 인불사상이나 우리가 본래 이야기하는 본래 부처를 얘기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우리 소홍수님이 얘기했던 참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말없이 그냥 거울 하나에 말이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송광사의 이 선언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정진하는 수행납자들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내지 않고 한 번도 얘기를 해서 바깥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한국의 사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수행과 한국의 심학, 마음 닦는 공부 이것이 이제 근본이었다. 전 세계는 무력으로서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힘으로서 정복하고 했으나 우리는 문화의 힘으로 그리고 수행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근본 정신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력이란 말은 있는데 물력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 문화의 힘으로 지금 우리 한국은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고 세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력의 힘, 무력이 아닌 문화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인의 마음에서 나왔다. 한국인의 마음을 꿰뚫는 이런 심학적 전통, 수행의 전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긍하며 앞으로의 시대는 한국의 이 정신 문명에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조국사를 동국대학교 학부 다닐 때 보조법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텍스트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텍스트가 되고요. 이 보조법어라고 하는 형태는 이 근현대까지 모든 스님들의 모든 수행자들의 기본적인 교과서이자 지침서입니다. 제가 이 보조법어를 보다가 너무나 첫 구절에 감명을 받았죠. 인지도 인지이게 하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세상에 뭔가 잘못됐는데 근본으로부터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그 근본이 뭐겠느냐? 땅을 짚고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근본이 뭐겠느냐? 마음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마음 하나 잘못 써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단지 부르면 시즉 견성이라. 단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 수심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활용해서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도 나왔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근본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조 스님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어른은 말이죠, 크게 크게 깨달음을 여러 번 이루셨는데, 보조국사가 첫 번째 육조단경을 보고 깨치셨다. 그리고 또 교학에도 밝으셔가지고 화엄경 강원대 청량국사의 소초가 있거든요. 화엄경이 80권인데 청량소초는 150권입니다. 화엄경보다 주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넓디 넓은 화엄경과 같은 그런 책에 주석이 더 배나 되니까 종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청량국사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일평생 수십 번을 화엄경을 강의를 하시고, 경이 아니면 보시지 않고 경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입적하셔가지고 그 답의를 했더니 혀사리가 나오고, 그냥 혀가 그냥 사리가 돼서 나왔대. 평생 화엄경만 설법하셔서 그렇게 대단하셨던 분의 청량국사의 소초임에도 불구하고 종지를 드러내는 데는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 화엄론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조국사는 이 통현의 화엄론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종고 스님의 대어록, 우리가 서장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어록을 보시고 한번 크게 깨달음을 마지막으로 이루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보조국사의 그 행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이세 가지, 선과 화엄과 육조의 사상, 그리고 이 가나선의 시작을 알렸던 대혜 스님의 이 어록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신 이 내용을 가지고 보조국사의 사상이 우리 한국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나선의 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진각해심국사가, 제자이셨던 진각해심국사가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희유한 우리 선어록집을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이 중국에서 나오는 전등록, 경덕 전등록 30권하고 우리 선문염송 30권하고를 면밀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께 더 좋으려니 이렇게 주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등록의 권수의 30권에 맞추기 위해서 선문염송 역시 30권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국의 전등록에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과거 칠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 칠불부터 시작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달마대사가 나오기 전에 서천 27조, 달마대사가 28조니까 인도의 그 이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 안안으로 내려와서 쭉 달마 스님까지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문염송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딱 나오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딱 나오는데,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불법승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법보가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경전이 나옵니다. 경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스님이 나옵니다. 불법승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없는 체계입니다. 선문염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기에 참 재미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서가문불이라고 해 놨습니다. 우리가 샤카모니를 석가모니라고 해서 석가모니불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서가문불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에서 싫어하는 단어가 이게 문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선문염송에는 서가문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도 절에 가면
네 글자씩 맞추기 위해서 이 서가 문불이라고 해서 많이 씁니다.

음차니까. 예. 근데 대각 세존 서가 문불이다. 이렇게 해서 선문점성이 딱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얘기를 하시면서 진각 해시군 국사는 서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불림 문자요.

문자를 이 선에서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를 도외시하지도 않는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이 문입니다. 예.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천문이 있고 땅에 지문이 있고 인간에게 인문이 있어서 문이 있는데 이건 그냥 언어 문자가 아니고요. 도지현자 위지문이라고 합니다. 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다 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도를 드러내는 건 천문, 일월성신, 별자리들이 하늘에 도를 드러낸다. 땅에도 땅에 도가 있답니다. 그걸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인문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력입니다. 우리 한국이 가장 뛰어난 문화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어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예술, 뭐 그다음에 모든 무용이라든지 뭐 음악, 미술 다 해당하는 게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어디서 나왔느냐?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화엄경에서는 광명설법 아닙니까? 빛으로 설법하셨잖아요. 한마디도 하신 것이 없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선정상태에 들어서 8종삼매와 10종방광 8번 삼매에 드셔가지고 방광을 10번 하시는 내용입니다. 화엄경은. 그러니까 말이 없습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던 겁니다. 빛으로 광명설법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적광전이라고 합니다. 고요할 적자의 빛광자. 선정 상태에서 방광하신 경전이다 해서 적광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습니다. 빛으로 설법을 했는데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집에 돌아갈 때 자기 분수껏 그걸 받아가는데 광명을 보고도 알아듣지 못하니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님들이 설파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설주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보살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어떤 선정에 들어서 어떤 방광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살님들이 낱낱이 설파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엄이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한마디도 설한 법 없이 빛으로 설법하셨는데 그 내용을 문자를 내세우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보살님들이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파를 해준 내용이 그렇게 화엄경의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그걸 딱 줄이면 선이 됩니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됩니다. 그래서 화엄과 선은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보조국사께서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책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엄과 선은 같은 거다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그게 원돈이라는 겁니다. 원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돈, 단박에 예, 그 광명설법을 단박에 알아들으면 화엄경 전체가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화엄경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과 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세계가 구성이 된다. 선교 일치다. 그 다음에 선교 융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우리 보조국사가 만들어주셨던 위대한 이 한국 선종사의 길이 길이 남을 그런 선사상입니다. 중국에 많은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있어도 이 보조국사만큼 이거를 화엄과 선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설파해 놓은 분들이 잘 없다. 그러시면은 그럼 이제 화엄선을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 간화선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법의 근본은 부처님도 참선하셨던 거 아니냐? 참선하셨던 거 아니냐?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팔만대장경 외워서 부처님 되신 분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근본 문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 문제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게 화두가 아니었느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하셔가지고 성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 드는 그 수행법이 없었는데 호흡법이라든지 뭐 지금 많이 남방에서 하는 많은 수행 이런 것들이 더 부처님 근본에 가깝다.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너스님이 보조법을 제일 먼저 현토하셨던 것이 하남스님이었고 그걸 책으로 낸 게 타너스님이었는데요. 타너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이 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한말 끝에 깨쳤습니다. 언하에 대오했다. 부처님 설법하시는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환희 용략했다. 그리고 개대환희 신수봉행 나오면서 아라한가를 다 증득했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 한말 끝에 다 깨쳤는데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근기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말 끝에 깨치는 게 잘 안 됩니다. 조사선에서도 큰 스님이 한말 딱 던져주는 순간 막혔던 문제가 탁 터지면서 견성하시는 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 점점 안 되니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화두를 드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강력한 게 생겨서 백신이 강력하게 나온 거다. 그게 바로 가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나 스님이.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말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영리해지는데 이렇게 예전에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너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됐도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예 그게 해가 스님의 그런 깨달음의 근기가 안 되니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방법론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다시 선문염송을 다시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SNS, 메타버스 시대에 세상의 모든 건 그냥 화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사사무해법계라 그럽니다. 이사무해법계를 넘어서서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예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든 세상이 핸드폰 안에, 태블릿 안에 하나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사가 무해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밖에 있는 수미산을 가루를 내서 여기에 콧구멍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세계, 사사무해법계가 가능한 세계는 무엇이 가능했느냐? 첫 번째, 이법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법계. 이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가 다 가능합니다. 이법계가 바로 공입니다. 실체가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법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사가 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럼 가나선이 왜 필요하느냐?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도 우리에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한마음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정 상태에서 나와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바탕에 문명의 근본 이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망상 분별을 떠나지 못하면 결국 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물질 속에 다시 노예가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다시금 한번 큰 마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제 정보혁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인류의 과제 상황과 마지막 혁명은 마음 혁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에서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송강사에서 시작된 이 선문염송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이 모든 조사 스님들의 그 어록을 집결해 놓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문염송에는 서가 문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보조국사가 화엄과 선이라고 하는 걸 회통시켜가지고 사상을 발전시켜 놨듯이 진각해심국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경전에 있는 구절을 회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교가 아니라 이것도 선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 시작하자마자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셔가지고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드시고 나서 바루를 씻으시고 그죠? 부자이자 하셨다. 그냥 앉으셨다. 가만히 말없이 앉으셨다. 그 상황을 선문염송에는 거기서 끝입니다. 한 칙이 끝났어요. 이게 그냥 선이래요. 설법이 끝났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시작할 때 경전이 시작할 때 아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셨구나 이러고 이제 교학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선문용성에서는 딱 이것이 그냥 화두다. 이거 여기서 설법이 끝났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부자의자에서 끝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보리가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희유하시다. 아, 선부척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 모든 보살을 이렇게 잘 부촉하고 호념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앉아서만 계셨는데 벌써 부촉을 잘해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해공제일, 공을 제일 잘 깨닫고 있었던 이 수보리 존자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부처님이 이미 선정에 들어서 설법을 다 해 마친 걸 알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문염성입니다. 이미 부처님은 설법 끝난 겁니다. 바로 씻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자 이게 이 전통이 어디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입정하지 않습니까? 입정하는 순간 법문이 끝났습니다. 법문이 끝났는데 예전에 이제 어른 스님들 그러고 나면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시거나 주장자를 쿡 찍거나 불자를 들어 보이시거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입정했는 상태에서 이미 설법이 끝이 났는데 화엄경에서는 8종 삼매 10종 방광에서 설법이 끝이 났는데 그 설법을 못 알아들으니 보살님이 설파해 주듯이 큰 스님들도 법상에 올라가서 이미 설법이 끝이 났습니다. 입정해서 이렇게 해도 법문이 끝났는데 못 알아들으니 이제 개송이 나오고 설파가 나오고 문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문용성에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표를 찌르게 이것은 교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전부 선으로 다 바꿔가지고 선문염성에 딱 모아놨습니다. 이것이 진각해심국사가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서 선과 교를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그 결실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금속활자본으로서 최고를 직지심경이라고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육조단경하고 같습니다. 부처님 설법이 아니니까 경이라고 할 수 없죠. 직지심체 요절이 맞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냥 육조단경처럼 경이라고 하나 하는 게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지심경 해도 뭐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런 조사 어록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30권이 아니라 딱 핵심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직지가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큰 스님들의 어떤 행적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선에 관련된 걸 뽑아 놓은 건데 이거를 대구나상이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으면서 스승에게 이 책을 받아온 겁니다.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입니다. 중국의 전등록 체계처럼 경전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대구나상은 여기에다 경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존에 선문용성에 또 없었던 기신론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신론은 불법승에서 부처님 직접 경전도 아니고 논장이지 않습니까? 경률론 논장이잖아요. 기신론. 근데 기신론에 이 말이 있습니다. 백운하상은 기신론에 있는 이 이름하여 각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심체리념이다. 마음의 근본 본체는 망념을 여인 것이다. 리념, 망념 떠난 거다. 무념이다. 무심이다. 기신론에 있는 이 구절을 딱 가지고 오면서 이게 바로 선이다. 기신론이 논장이지만 이것도 선이다. 이렇게 뽑아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진각해심국사의 선문용성에서 경전에서 가져오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논장에서 가져와서 이것도 선이다.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문염성을 보시게 되다 보면은 흔히 말해서 1700공안이라 그러잖아요. 1700공안은 중국의 전등록의 그 내용이 전부 1700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선문염성에는 이 14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뽑아내어서 그다음에 읽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까지 우리나라 저 해심국사 진각해심국사의 제자 분들이 이걸 이제 주석까지 다 나눴습니다. 그걸 염송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 설화가 아니라 주석이란 뜻입니다.
거기는

한국에 말하자면 한문학이 등장합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한문을 가지고 시를 짓고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이제 이 고려시대 때의 이 그 사상의 또 핵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문염송 요 측에서는 무엇을 주로 다루려고 그러냐면, 이 가운데에 선문염송이 1400여 개의 그 화두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간다고 할 때 8000m 고지에 14봉이 있다. 가장 어려운 14봉이 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은데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 온 분이 안나푸르나는 못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최고 높은 봉오리, 8000m 봉오리는 그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올라가야 인정을 받듯이 우리 선도 그렇습니다. 옛날 큰 스님들이 전등할 때, 법을 전할 때, 법신변사, 조금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조사선의 진리, 그래놓고 맨 위에 향상일로라 그랬을 때, 이 향상구, 마지막 향상구, 가장 어려운 이 화두 공안들을 질문을 하세요. 여기는 하나 알았다고 다 됐다고 그러지 않고 낱낱이 다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던 가장 어려웠고 난해했던 공안들을 요칙이라 그래서 뽑아서 이번에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 지금 온 세상에 말이죠. 이 선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이 없다 이런 말씀 하는데 선문염송을 보면 됩니다. 내가 공부됐다고 하는 분이 이 향상구에 해당하는 이 공안들을 보고 모르겠으면 공부가 덜 끝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더 화두 참구를 해야 되고 더 공부할 바가 남아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한 선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껏 화두를 얘기하고 무자 화두라든지 정전백수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화두를 얘기하는데 화두만 주고 화두만 참구를 했지 그것이 어떻게 어떤 스님과 어떤 스님이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화두라고 하는 것으로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역대 큰 스님들이 나도 한마디씩 깨달은 말을 이 거량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셨던 그 내용들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는 알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송강사의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께서 광언암이라고 하는 진각 해심국사의 이 선문염송을 편찬하셨던 이 광언암을 복원하시고 선문염송을 번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지금도 선원에 가서 늘 정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송강사에 와서 이 첫 강의를 시작을 했지만 제가 송강사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선문염송이라는 걸 BTN 불교TV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선의 위대한 전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선풍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한국선이 얼마나 위대한지, 간화선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풍토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그게 되고 말이죠. 착어라고 합니다. 한마디씩 붙여라. 네 말이 옳다 그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 화두공안에 대한 답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착어를 붙여달라. 그리고 이번에 큰 스님께서 이 송강사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이 드론을 통해서 촬영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송강사의 이 선사상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이와 함께 이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선문염송이 편찬돼서 시작됐던 이 송강사의 선언의 그런 가풍들 그리고 우리 한국선의 가풍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문구를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선지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 부분은 선문염송은 여기서부터는 언어가 끊어진 세상이니까 여기서부터는 화두를

참고해서 참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아,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발달되고 발전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을 깨닫기는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깨닫기는 어렵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공부를 함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무모하게도 선문염송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선문염송의 요칙, 핵심 요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척척 석화전광으로 묻는 즉시 그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선지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을 점검받아도 좋다. 큰 스님들께 가서 내 살림살이를 공개하고 내가 역대조사의 모든 근본 자취를 다 알고 있다. 향상구가 타파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거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것이다. 그런 우리 이 선풍을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렸던 탄화학 연구라는 책에 보면 조계종의 종조다. 이 보조국사야말로 조계종의 종조다. 라고 해가지고 하남 스님이 극력 강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탄화 스님이 하남 스님의 생신날 하남 스님 생신제를 지낸 날 했는 법문이 실려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오대산의 월정사에서 하남 스님은 생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 송강사에서는 보조국사의 열반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조국사가 하남 스님이 굉장히 그 보조국사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뉘앙스를 보면 말이죠. 탄어 스님이 법문하신 뉘앙스를 보면 거의 하남 스님이 보조국사의 후신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법문을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연구 논문에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조국사의 지팡이와 하남 스님의 지팡이, 그 다음에 보조국사가 여러 번 깨쳤던 과정과 하남 스님이 깨달았던 과정, 그 다음에 하남 스님이 보조국사 법어를 보고 깨달은 내용이라든지 마지막 열반할 때 용무생사, 멋지게 열반상을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종조를 누구를 해야 될 거냐 했을 때 하남 스님은 보조국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한 것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사상을 얘기할 때 이 보조국사와 그 진각해심국사의 이 두 분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너무나 핵심적인 사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문염송을 다시 한번 묵혀뒀던 선문염송을 다시 열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근본 마음을 깨닫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광사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방장 현봉 큰 스님을 비롯해서 사중의 모든 어른 스님들 그리고 여기에 강원에 계신 승가대학에 계신 스님들 불교대학에 계신 많은 불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주 힘있게 저도 같이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의

그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0: 강원도 영서 지역을 대표하는 원주. 오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원주에는 영서 지역의 대표적인 산, 치악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5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치악산은 다양한 전설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명산입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악산 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의 진산이죠. 자령산맥의 진산. 높고 웅장한 산세만큼 그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이 치악산. 거기에는 또 아름다운 설화들을 품고 있겠죠. 치악산은 어떤 아름다운 사찰을 또 품고 있을까요? 저랑 같이 천천히 구경해 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0: 100년에서 많게는 200년에 달하는 금강송이 빼곡한 숲을 이루고 있는 풍광 좋은 숲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1: 쌀쌀한데 몸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옆에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숲길은 걸어줘야 됩니다. 자, 금강송 자락을 뚫고 다리에 도착했는데 보통 이런데 무슨 설화가 숨어있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보니까 구룡교. 그렇지? 용의 표식이 쫙 있고 근데 보통 구룡교다 그러면은 아홉 구자를 써서 구룡인 줄 알았는데 한자가 좀 다릅니다. 거북구자를 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저쪽에 뭐가 있는데 저건 뭐지? 이게 무슨 형상일까요? 아, 여기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북 등에 탄 것 같나요? 아, 그래서 거북구자를 써서 구룡교. 그럼 거북이와 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 궁금한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빨리 이 얘기를 전해줄 분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시죠.

0: 거북이와 용에 얽힌 궁금증을 풀어줄 사찰로 향합니다.
1: 이 소나무 숲 사이로 비치는 이 햇살이 피톤치드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숲길 걷기가 쉽지 않죠. 원통문, 드디어 일주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주문에는 이 산의 이름과 사찰의 이름이 새겨져 있게 마련인데 원통문입니다. 그러면은 치악산 원통산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
2: 네.
1: 원통문이에요.
2: 네.
1: 이게 분명 일주문 맞죠?
2: 맞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절 이름이 원통사입니까?
2: 그럴 리는 없겠죠.
1: 그렇죠. 그럼 절 이름이 뭡니까?
2: 여기 있는 절은 구룡사라고 부릅니다.
1: 아, 구룡사.
2: 네네.
1: 근데 왜 원통문입니까?
2: 불교에서는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 예. 살아있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관세음 보살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을 지나가면은
2: 관세음 보살님 계시는 관음성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아, 그러니까 확실히 일주문의 이름이 맞습니다.
2: 예, 맞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네.
1: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룡사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구경해 보시죠.
2: 네,
1: 따라오십시오. 가시죠.
0: 치악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로 풍수지리적으로 천년 된 신령스러운 거북이 연꽃을 토하고 아홉 바다의 용이 구름을 풀어놓은 형상을 한 천하의 승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얽힌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이곳은 신라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창건 당시 사찰 이름에 아홉 구자를 썼으나 현재는 거북 구자로 고쳐 구룡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치악산에서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구룡사는 명실상부 영서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구룡사에서 머지않은 곳에는 구룡계곡의 백미라 불리는 용서가 있는데요. 구룡사와 인연이 깊은 아홉 마리 용에 얽힌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1: 야, 선생님.
2: 네.
1: 한눈에 봐도
2: 네.
1: 이 설악견문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있거든요.
2: 예, 촉이 오죠.
1: 그렇죠. 야, 이 연못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웅덩이.
2: 네네.
1: 크기도 크고.
2: 그죠.
1: 예, 이름이 뭘까요?
2: 이 연못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용소 이렇게 부릅니다.
1: 용소.
2: 네네.
1: 용의 웅덩이.
2: 용이 살던 웅덩이.
1: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충분히 있을 만한 크기예요.
2: 예, 그런 공간이죠.
1: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면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겠죠?
2: 있습니다.
1: 아하.
0: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의상 스님이 절터를 찾다가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천년이 넘도록 불연이 이어질 천하의 명당을 발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웅전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승천하지 못한 아홉 마리의 용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털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용들이 스님에게 한 가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스님이 흔쾌히 동의하자마자 용들이 하늘로 치솟더니 청천벽력과 함께 우박 같은 장대비를 쏟아부었고 계곡은 물론 근처의 산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온통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만하면 스님이 물에 빠져 죽었으리라 여긴 용들이 다시 내려와 보니 놀랍게도 스님은

0: 배 위에서 편안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일어난 스님은 용들이 살고 있는 연못을 향해 부적 한 장을 그려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못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용들이 달아난 후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우고 그곳에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 용이 살았다는 뜻에서 구룡사로 불렀습니다.
1: 그래서 구룡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군요.
2: 예, 그리고 이렇게 시합을 해서 용들 8마리는 동해바다로 도망을 갔는데 예. 한 마리가 눈이 멀은 용이었거든요.
1: 아하.
2: 눈이 멀어서 동해바다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예. 이 연못 속에 숨어드는 거예요.
1: 아.
2: 그럼 그 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1: 아.
2: 그 눈먼 용은 동해로 못 가고
1: 여기서 승천했다.
2: 그렇게 나와요.
1: 예.
2: 어느 해 여기서 승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실제는 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1: 아, 뭐예요?
2: 눈먼 용이 여기서 한 500년 정도 숨어 살다가 어느 날 마음씨 착한 거북이를 만나요.
1: 아하.
2: 그래서 그 거북이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1: 오.
2: 나 동해바다 가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못 가니까 나 좀 데려다 달라.
1: 어허.
2: 그렇게 하니까 거북이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1: 예.
2: 그래서 거북이 등에 타고 출발을 했는데
1: 아하.
2: 하루 종일 갔는데 겨우 오리 갔습니다.
3: 2km.
2: 예, 예. 근데 거기 조그만 폭포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포 물에 몸을 씻었는데
1: 예.
2: 자기 살던 연못에서 쫓겨난 원한도 싹 씻기고
1: 어허.
2: 이 웅덩이에서 숨어 살았던 갑갑함도 씻기고
1: 아.
2: 마음이 깨끗해져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승천을 했답니다.
1: 이야, 동해바다까지 안 가고.
2: 예. 그래서 그 폭포 이름이
1: 예.
2: 마음속에 잡념을 씻어주는 폭포다 해서
1: 예.
2: 한자로 씻을 세자 생강념자
1: 아.
2: 세련폭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 오. 아, 재밌다, 요거 재밌다.
2: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예, 우리 설악견문록에서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립니다. 맞죠, 선생님?
2: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
1: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품고 있는데 제 시야에
2: 네.
1: 뒤에 이거 출렁다리 맞죠?
2: 맞습니다.
1: 어허.
2: 요게
1: 예.
2: 어찌 보면 원주의 그 자랑인 소금산 출렁다리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아. 1호 출렁다리예요.
1: 아, 그럼 원주 최초의 출렁다리.
2: 그렇죠.
1: 이런 건 우리가 한 번쯤 건너가봐야죠.
2: 가볼까요?
1: 예, 그러니까
2: 네.
1: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룡사를 구경하기 전에
2: 네.
1: 출렁다리 한번 건너갔다 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시죠. 어차피 예. 소금산 출렁다리 오늘 못 가실 것 같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여기서 맛보기라도 하시죠.
1: 저 그러면은 슬슬 한번 가보시죠.
2: 네, 가시죠.
1: 네.
0: 용소의 신비롭고 영롱한 물빛과 계곡 물소리를 뒤로하고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치악산의 가을 끝자락 풍광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아홉 마리 용이 머물던 전설이 깃든 구룡사에 닿았습니다.
1: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이 대웅전을 딱 대하고 보면은 마음이 숙연해지고 절로 이렇게 두 손 위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2: 그렇죠?
1: 예. 제가 쓱 보니까 여타의 대웅전하고는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2: 오.
1: 지붕에.
2: 네.
1: 저게 저는 저런 대웅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 어, 그렇습니까?
1: 아니, 전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야 있는 거 아니에요?
2: 예, 맞습니다.
1: 어.
2: 보통은 이 궁궐,
1: 예.
2: 예, 궁궐에 배치되는 그 이 물건들인데요.
1: 예, 예, 예.
2: 저걸 갖다가 보통은 그 이제 잡상이다 이렇게
1: 그렇죠, 잡상이라고.
2: 부릅니다.
1: 예.
2: 오늘 사실은 선생님께서
1: 예.
2: 용왕의 아들을 꽤 많이 만나세요.
1: 아, 그래요?
2: 아까 그 구룡교,
1: 예, 예, 예.
2: 구룡교에서 그 다리 중간에
1: 예, 예, 예.
2: 몸체는 거북이고 머리는 용의 형상을 한 거북이 보셨을 거예요.
1: 예, 예, 예, 예.
2: 용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예. 비희라는 친구인데 얘는 그 용왕의 첫째 아들답게 힘자랑하는 걸 무지무지 좋아한대요.
1: 아, 그래서
2: 어디 가면은 스님들의 그

0: 탑비라고 있습니다. 예, 비서. 예, 예. 그 받침이
1: 아 그게 대부분 첫째 아들이구나.
0: 예, 거북이 몸체에 용머리를 한 이런 형상으로 그 표현이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혹시 두 번째 아들?
0: 두 번째 아들 맞습니다. 맞아요. 쟤는요 예.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예. 높은 곳에 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대요.
1: 아, 이 꿈꾸는 친구구나.
0: 예. 예. 그래서 치미 예. 치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백제 예. 건축물에 가면 용마루에 맞습니다. 이렇게 봉황꼬리처 형태로 예. 하 있는 치미.
1: 예.
0: 예. 그런 형태로 이렇게 처음엔 만들었는데 바다에 살 땐 그 모습이었대요.
1: 야하.
0: 그래서 백제 건축물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화재 예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꼬리 모양, 날개 모양, 예. 날개 모양으로 했던 거를 물을 잘 다루는 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미가 저런 용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1: 그러면은 용왕의 아들은 둘 뿐인가요?
0: 아닙니다. 많아요.
1: 많아요?
0: 아홉 명이나 됩니다.
1: 아홉 명?
0: 네네.
1: 그러면은 세 번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세 번째 아들이요?
1: 예.
0: 절에 가면은 어느 절이나 다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1: 똑같이 있는 거. 어, 부처님상 탑 범종. 세 개가.
0: 딩동댕. 네. 예, 예. 범종에 있어요.
1: 아하. 그 범종 그 저 어, 음통 옆에 있는 예, 그 용이 셋째 아들.
0: 용류라고 하지요.
1: 예, 용류.
0: 예. 거기에 있는 그 용이 용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1: 아. 그분은 음악을 좋아했나?
0: 그건 아니고요. 되게 겁쟁이입니다.
1: 오.
0: 포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포레. 있는데
1: 예.
0: 용왕의 아들인데도 겁이 많아요. 예. 그래서 바다에서 퐁당퐁당 뛰어놀다가
1: 예.
0: 큰 물고기가 오면은 깜짝 놀라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울보 포레를 그 꼭대기다가 배치를 해놓으니까
1: 계속 울리는 거지.
0: 아니죠.
1: 길게.
0: 종을 치려고 당목이 슥 하고 다가오면
1: 네.
0: 당목을 고래 경자를 써서 네. 경목이라고도 불러요.
1: 아, 그럼 그거 놀래가지고.
0: 당목이 슥 다가오면 놀래가지고 울기 때문에 종소리가 크게 나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배치를 했어요.
1: 치기도 전에 울겠는데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른 기회에 제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룡사에서 대웅전과 함께 손꼽히는 또 하나의 전각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관음전입니다.
1: 관음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0: 네네.
1: 관음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0: 일주문에서
1: 예.
0: 원통문이라는 편액을
1: 예.
0: 관음성지다 설명을 드렸었죠.
1: 맞아요.
0: 그러면은 치악산 구룡사는 관음성지인데 관세음보살을 안 뵙고 갈 수는 없고
1: 예.
0: 더더구나 2009년도에
1: 예.
0: 문화관광부에서 예. 전국의 관음성지 3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1: 예.
0: 그때 구룡사도 관음성지로 선정이 됐어요.
1: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찰의 관음성지 중에서 33번째 안에 들어가는.
0: 그럼요.
1: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도 보셔야죠.
0: 관음성지라서 꼭 관음전을 들린다기보다는 여기는 구룡사를 상징하는 탱화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제 뒤로 보이는 저 탱화?
0: 네네.
1: 아
0: 보통은 이제 그 좌우 보처인
1: 예.
0: 동해 용왕하고
1: 예.
0: 남순동자 둘만 배치가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는 치악산 구룡사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1: 치자가 꽁치자니까
0: 꽁치자죠.
1: 꽁이 들어갔을 거고,
0: 네네.
1: 용이 들어가야 되고,
0: 네.
1: 거북이 들어가고,
0: 맞습니다.
1: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0: 그럼요. 그림에 다 있습니다.
1: 오호. 아, 그러네요. 저기 이 탱화 한 장이면은 여기가 치악산 구룡사다.
0: 예, 그 의미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1: 아하. 그걸 또 관음전에 배치를 해 놨네요.
0: 그럼요.
1: 오호. 아, 근데 선생님.
0: 네.
1: 이렇게 이 정도로 궁금하게 했으면은
0: 네.
1: 이제 그 거북 굿자를

0: 키워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거북바위로 예. 모시겠습니다. 예.
0: 구룡사의 거북구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러 가시죠.
2: 아홉 마리 용의 전설과 함께 구룡사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찾아 거북이의 전설이 깃든 거북바위로 향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선생님,
1: 네.
0: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1: 네.
0: 제 눈이 잘못된 건지 제가 사방을 싹 봤는데 거북이 문양이 없는데 이게 무슨 거북바위예요?
1: 거북이 문양이 있을 리가 없죠.
0: 예? 왜요?
1: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의문이 가실 거예요.
2: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치악산에서 나는 산나물이 궁으로 보내졌고 구룡사 스님들이 공납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물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스님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이 벌어졌고 무력에 눈이 먼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찰은 일반인들에게 멀어지며 자연스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한 노스님이 나타나 절을 보고 한탄하며 구룡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절 입구에 있는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면 쇠락의 기운은 멈출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찰의 스님들은 바로 사람들을 불러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찾아오는 신도는 더욱 줄어들고 사찰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다는 노스님의 말에 주지 스님은 간곡히 절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이미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거북바위가 거북의 문양을 하면은 오히려 안 맞는 거군요.
1: 그건 일부러 깎아놓은 거죠.
0: 그런 거죠.
1: 자, 여기는
0: 예.
1: 거북이 형상이라서 거북바위가 아니고 거북이의 혼이 깃들었던 바위이기 때문에 거북바위입니다.
0: 아홉 구자 구룡이 아니고 거북 구자 구룡이 왜 됐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거북이의 이 혼이 깃들어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 구룡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받쳐줬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큰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좋죠.
0: 예, 이런 얘기를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화 경험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1: 맞습니다. 네네.
0: 아무튼 오늘 이 구룡사와 치악산에 얽힌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은 비록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은 바로 직전까지 단풍잎이 있을 때 이 뒤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악산 구룡사를 둘러봤습니다.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동안에도 오늘과 같은 마음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곳 구룡사에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새파란 잎을 또 내고 또 그 잎이 단풍으로 바뀔 때쯤 이 구룡사에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때는

0: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밝게 웃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에게 좀 더 따뜻한 풍광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1000년이) 지난 신령스러운 거북이 연꽃을 토하고 영험한 아홉 바다의 용이 구름을 풀어놓는 형상을 한 천하의 승지 치악산이 품은 천년고찰 구룡사입니다.
2: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이로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도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능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말라. 행하지 않고 이루려 하지 말라. 스스로 노력하라. 그대의 운명은 그대 스스로 짓고 받는다. 복을 받으려거든 복받을 일을 하여 복을 짓고 복의 씨앗을 심으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여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

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조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이다라니 지닌 마음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어서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영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고요 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지 너

큰원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시

아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 입회를

연구의 폐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0: 문득 옥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0: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뢰었다.
1: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0: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0: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어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1: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쭈옵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 보살이라 하나이까?
0: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

0: 미안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종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4부 대중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순천 송강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태종 서울 관문사는 세상의 평화를 발언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법당을 참배하면서 열기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밀교 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도 일제히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원 행자들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지구촌에 화합의 대자대비가 가득하길 서원했습니다. 태고종은 청련사에서 종정 운경 대종사와 총무원장 상진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법회에 처음 참석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 앵커를 맡은 투게더의 법장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조계사에는 조계종 종종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스님,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우리 사회 약자가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함께 나눴는데요. 평등과 상생의 의미가 가득했던 현장,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5월 봄날의 활기만큼 북적이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축하하는 봉축법요식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0: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진우스님과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의 관불 마정수기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헌등과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호계원장 정묵스님, 우원식 국회의장의 헌촉이 법요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법 등을 밝히신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라며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1: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지 부처님만 믿고 사는 살아가 안 된다. 부처님은 개개인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개개인이 다 마음의 정보를 바치면 다 부처가 된다. 그걸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모든 분들이 전부 자기의 마음의 정보를 밝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0: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오히려 고립과 분열로 고통받는 현대인의 삶을 짚으며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극단의 논리를 버리고 더불어 사는 화쟁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2: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와 중도로서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힘과 대립으로 상대를 꺾어야 내가 살아남는 시대를 넘어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화쟁의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에도 꺼지지 않는 사찰의 등불이 국민의 지친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줬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국 불자들과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3: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등불로 삼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0: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조계사 주지 다마스님의 축원에 이어 올해 한국불교를 빛낸 불자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불자 대상은 황석연 작가, 황창현 국보 디자인 대표, 박명성 신시 컴퍼니 예술 감독, 김상겸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부뚜안 씨의 부모님, 아리셀 공장 참사 유가족 등이 참석해 차별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4: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는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며 불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보여준 화쟁의 용광로였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5: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계 총림 송강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계사를 각각 찾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 봉축법요식. 6.3 동시지방선거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가 정당마다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메시지와 그림을 내걸었습니다. 또 중생의 고통을 보듬고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박지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조계 총림 송광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염원했습니다.
7: 우리의 삶과 영혼에 항상 윤택함을 주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도 잘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누리

0: 우리에 퍼져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염원한다는 카드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회 정각회장인 이헌승 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사 봉축법유식에 참석해 상생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1: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이 상생과 대화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따뜻하게 보듬으면서 사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조국 혁신당에선 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 계정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올해 봉축 표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가슴에 새긴다며 세상 모든 이의 이름으로 차별과 전쟁 없는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함 뒤에 법명인 해각을 붙여 합장 인사를 올리며 불자로서의 신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조계사 법요식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호, 오세훈, 권영국 후보가 나란히 앉아 물밑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태종 서울 관문사는 장엄한 불교의식 속에 온 세상의 평화를 발언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는데요. 특히 행사 막바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관문사 대불보전을 참배하면서 현장의 열기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양유근 기자가 전합니다.
3: 오색연 등이 경례를 화려하게 수놓은 천태종 서울 관문사. 아침 일찍부터 초를 켜고 봉축 법요식에 참여하려는 불자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윽고 웅장한 타종 소리가 옥불보전에 울려 퍼지며 법요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도의 회원들이 정성스레 육법공양을 올리고 합창단의 우렁찬 찬탄가가 법당을 가득 채우자 분위기는 환희심으로 가득 찹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 정세의 일가라며 대립을 넘어 시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세계 인류에게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이 세상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야지.
3: 여야 정관계 인사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대거 참석해 대중과 인사를 나누던 가운데 관문사 7층 대불보전 일대가 일순간 크게 술렁였습니다. 법요식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깜짝 방문한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 내외의 방문에 현장에 있던 수많은 불자와 시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대불보전을 찾아 정성스럽게 참배를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5: 정부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정의 등불로 삼겠습니다. 나와 이웃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3: 특히 자리에서 이동하는 동안 환호하는 불자들의 손을 맞잡았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근한 소통 행보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천태종의 전통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장엄한 법석에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행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관문사에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밀교 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도 일제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원 행자들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지구촌에 화합의 대자 대비가 가득하길 한뜻으로 발언했습니다. 박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주교로 있는 서울 강남 행원시민당. 꼬마 불자들을 화동으로 앞세워 향과 등을 비롯한 여섯 가지 공약물이 부처님 전에 올라가자 법당안은 이내 경건함으로 가득 찹니다. 진각행자들은 밀교 근본 진원인 육자대명왕 진원을 일제히 염송하며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진정한 성도를 다짐합니다. 특히 갈등과 전쟁으로 씨름하는 지구촌에 하루빨리 총성이 멈추고 불국정토가 도래하길 염원하는 마음을 모읍니다.
7: 미움으로는 결코 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뿌리임을 깨달아 전쟁이 종식되고 굶주림과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온누리

0: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능원정사는 진각행자들에게 하루 3분 진원명상을 권하며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만다라 세상을 함께 구현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0: 자유와 행복과 평화, 저 육자 되는 왕기는 엄마의 안면 몇 글자 안에 그 뜻을 다 품고 있으니 하루 3분 정도의 진원명상으로 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진각행자가 된다면
1: 총지종도 전국 사원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한 가운데 총리원장 록경 정사는 주교로 있는 강남 총지사에 참석해 신도들과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3일 수행으로 마음을 맑힐 것을 당부한 록경 정사는 기도와 수행이 개인의 안락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2: 모든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주는 날이라기도 합니다. 연등을 밝히듯이 하나하나가 욕심을 내리고 갈등을 버리고 평안과 자비와 화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종령 지성대 종사는 봉축법어에서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우려하며 부처님이 설한 칠불태법과 화합의 정신인 승가의 의미를 무겁게 짚었습니다.
3: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부처님께서 불교 교단인 상가를 만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종교 간의 다툼을 인정하고 서로 심의하고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1: 이재명 대통령은 록경 정사가 대독한 봉축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국정의 등불로 삼아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국민 화합과 상생에 불교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시기, 밀교종단은 철저한 화합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될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조계사와 관문사에 이어 태고종 양주 청년사를 찾았는데요. 현직 대통령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을 방문하며 국민의 평화와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국 불교 태고종 총
6: 이재명 대통령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양주 청년사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립니다. 이어 포교원장 능해 스님,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평화와 화합을 발언하는 차공양을 올립니다. 대통령 내외가 조계사, 관문사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주석 사찰 청년사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을 차례로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불교의 화쟁 정신, 자타불이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봉축 표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가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7: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6: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사바세계가 탐진치 삼독심으로 전쟁과 경제적 갈등, 대립으로 고해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의 동체 대비의 마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청정한 극락 정토가 될 것이라며 오늘 밝히는 봉축 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8: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합을, 전쟁에 있는 곳에는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전하는 마음의 등불이자 지혜의 등불입니다.
6: 태고종 종정 운경대 종사는 석존께서 중생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원력이 크고 넓어 우주법계 가득하네, 오늘 밝힌 지혜의 등불로 모든 생명들이여 행복하소서라는 직접 지은 개송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9: 대통령 내외께서 직접 왕림하셔서 통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환희하단 말씀을 이 자리에서 태고종 종정으로서 모든 종들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6: 이날 법요식에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0: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불교계 종단을 넘나들며 치유와 화합을 발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통합과 평화를 이뤄내는 씨앗이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 경남 지역 주요 사찰들이 봉축 법회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와 통도사, 삼광사 등 주요 사찰에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며 자비와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교 기자입니다.
2: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과 경남 지역 주요 사찰들이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등 불자와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거행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정호 스님은 수행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3: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모든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 나를 상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자리 이타의 정신으로 이어져 마주하는 모든 인연을 부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화합의 토대가 됩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아 정진해 나아갑시다.
2: 천태종 부산 삼광사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국운 융창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삼광사 경례를 가득 메운 봉축등 아래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봉축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5: 부처님은 조물주도 아니요, 창조주도 아니요, 나를 어찌 내 인생을 책임지고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분도 아니다. 자기 인생의 고통을 다 지워버린 삶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일 뿐이다.
2: 영축총림 통도사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겼습니다. 통도사는 지역 군부대와 어려운 이웃 등에 봉축 유문금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6: 지금이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희생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경할 때 우리 사회는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이날 봉축 법요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참석해 사부대중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주요 사찰들은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아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도 봉축 법요식으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법문에 나선 BTN 무상사 회주 무봉성우 대종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며 한마디라도 실천해야 지혜와 자비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복더위에 겨울 외투를 입은 듯 서로 반목하는 현대사회를 경책하고 스스로 마음에 등불을 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법요식은 무상사 육복공양팀의 정성스러운 육복공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불법승 삼보를 힘차게 외치며 연꽃등을 밝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직지사가 지난 20일 경례에서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의미를 담은 반딧불이 씨앗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8기 액션그룹 세안바이오와 함께 마련됐으며 자연 생태 회복과 생명 살림의 가치를 불교적 수행과 접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회 참석자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방생의 참뜻을 나눴으며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작은 실천이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불교의 방생은 단순히 생명을 놓아주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발언하는 자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담양불교연합회가 지난 19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연합법회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봉행했습니다. 담양불교연합회는 장성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연불원장 도성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스님,

마라난타사 청마스님, 불갑사 덕상스님, 이문태 신도회장, 정영명 군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무공스님은 담양의 모든 불자가 화합하고 이웃과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봉축법어를 설했습니다. 연합회장 덕유스님은 지역 사찰들의 추천으로 선발된 청소년 16명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미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모두에게 환희롭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 날이기에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실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까지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불교의 대자대비한 모습일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과정과 사찰, 크게는 우리 사회와 이 세상, 서로의 실수까지도 손잡아주고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부처님 오심의 참된 의미를 거듭 생각하는 오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특별 앵커 법장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0: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해져 인도, 중국, 한국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불조의 시민법. 부처님은 세 가지 인연을 통해 가섭 존자를 인가하고 법을 전했다. 부처님은 어떻게 가섭 존자가 자신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아본 것일까? 이는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달은 선각자끼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불법의 골수인 것이다. 그것을 오늘날 시민법이라고 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마하가섭 보리달마에게 전해져 태고보우, 경허선사, 향곡선사에까지 이어진 이 시민법은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영임하신 진재법원 대선사로 이어졌다. 진재법원 대선사는 그 법맥을 잇는

0: 시민법의 제79대 적손이다.
1: 불교 역사 2600년, 한국 불교 역 1600년 세월 동안에 부처님과 역대 조사생들의 안목을 오늘날 현실에서 그 위상에 상응

0: 갖다가 겨울물에 비친 달빛을 치마폭으로 이렇게 담으시면서 태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몽이 굉장히 상스럽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부모님 농사일을 거두시고 풀 베고 소 키우는 그런 초등으로서의 소년 시절을 지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10대 한 후반쯤 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 삼동리에 가면은 그 정자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정자나무 밑에서 마을의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옆에서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과객이 지나가시다가 이하를 보시고 장차 현인이 될 상이다 이렇게 큰 스님 용안을 보고 관상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야부 도처스님은 금강경 오가에 이런 선시를 남겼다.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높이 오르는 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니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손을 놓는 자라야 진정한 대장부로다 라고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시대를 이끈 선지식 향상일로의 안목을 깨달은 명한 종사 어리석은 중생을 대장부로 이끌고자 했던 원력보살 깨달은 이후 60여 년 한국 불교의 선풍을 휘날렸던 진재법원 대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0: 경남 남해군은 크고 작은 올망졸망한 섬과 아름다운 해안선과 황금빛 저녁 노을, 한려수도의 비경과 어우러진 풍광이 보석처럼 빛나는 섬이다. 진제대선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발심 출가하였다.
1: 남해군 금속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제 20세 되는 정을 음력 정을 달 초에 오촌 당숙이 그 불러가지고 그 도인이 남해 요지 심리 밖에 계시는데 법문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쌀 한 마리 포대에 딱 이어가지고 찍어놔. 그렇게 가서 딱 마루에 놓고나 이제 마루에서 이제 큰절을 삼배를 올렸어요. 얹고 딱 앉은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가를 해서 대도 진리를 한번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대도 진리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예. 범부 중생의 희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네요. 그 말에 맞아 아주 막 전생이 그 뭐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한번 대봐라. 출가를 잘해서 부모님이. 그래 출가를 옮깁니다.
0: 남해 해관암에서 서구선사를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스님은 나무하고 밥하고 채소를 가꾸며 행자 생활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며 영원히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사라지는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묻는다. 고통은 왜 반복되는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지, 그 오래된 질문이 고독한 수행자의 길로 이끈다. 70여 년 전 진제 스님도 또한 그러했으리라.

0: 삭발 염이었고 예. 행제로 한 7개월 있었는데 이제 여름은 사망 그 석 달 안 거가 끝났어. 이제 그 선방에 사는 시인님들이 너덕분이 해주게 되니까 아 우리가 공부 점검도 하고 가서 법문대로 가자 해가지고 그 너덕이가 왔어요. 너희도 석 달간 시주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선정진을 잘해서 등력 안목이 있는가 한번 보자 여기다 쭉 마루에 앉아봐라 그랬더만 해요. 그 행자가 둘이라 있었는데 내랑 이제 이래 쭉 앉아서 여덟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 사만 시절에 문자로 나와가지고 배설을 등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가거보는 그 대문을 쭉 연출을 하면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아침에 동쪽산에 해가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어떻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나자로 놓은 이가 재생으로 등용이 돼가지고 멋진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럼 무슨 자리를 놓겠는고. 그런 게 10년 성객들이면 입이 다물어가지고 아무 말을 못해.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행자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더만 전에 없을 문자를 놓겠습니다. 동쪽 하늘에 해가 온 세계를 밝게 비치는 빛이도 홀이도 나라는 생각이 없는 뜻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주 흡족하게 막 칭찬을 하시더만 장차 큰 그릇이 된다는 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름 며칠 지내니 해인사에서 이제 조신을 모시겠다고 서구선사를 그리 모시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가서 행제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삼위승의를 받고 출가가 됐습니다.
1: 20세 무렵 서구선사를 은사로 출가한 진제 스님은 해인사 강원에서 경전을 익혔고 1953년 삼위계를 수지했다. 1955년 서구선사가 조계종 종종에 추대되어 동화사로 이석하자 함께가 시봉을 했고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조계를 수지했다.
0: 하루는 이제 한겨울에 금당 스님들이 이제 그 팔왕산 상봉에 올라가서 공행도 하고 우리가 한번 등산을 하고 내려오자 해가지고 예. 쭉 한 7, 8일 올라갈 겁니다. 금당은 조실로 이제 서구선사를 모실 거다. 성봉에 내려오냐 암자가 조그만 토굴이 하나 있어. 그 들어가냐 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만 용맹정리하고 가자. 그래 하늘 내가지고 용맹정리를 하고 내려갈 겁니다. 그 시자가 또 저 거기서 참선을 하고 내려오면 되게 막 불편한 점이 있었단 말이야. 야단을 하시대.
1: 서구선사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다 하려든다 하시며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그러나 참학의지로 가득 차있던 진제 스님의 심중을 간파한 서구 스님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를 내려주셨다.
0: 제가 20세 전에 그 선주 성석사에서 며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석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던 노장스님께서 큰 걸망을 지고 나서길래 인사를 드리면 스님 어디 가십니까? 이랬더니 만행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님 조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이. 태평이로세 이래요.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합장을 이래 드렸는데 그러니 그 주지스님께서 몇 걸음 걸으시다가 뒤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군은 언제 출가하면 한국에서 제일 가는 도인 스님을 한번 내가 소개해 주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0: 떠나셨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제가 동화사로 출가해서 행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장 스님께서 후원에 들려서 저를 보더니만은 놀래시더라고요. 저보고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도인 스님이 와 계시니 가서 문안토록 하라. 이래서 얼른 저 손을 씻고는 큰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큰 절을 한번 올렸는데 처음 느낌이 이상하게 백년이나 모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혀 나설지 않고 오랫동안 마치 모시던 스님 같이 느껴져서 그날 바로 그 스님을 따라서 합산으로 따라 들어갔죠. 원작사에. 연세는 이제 37이지만은 그 당당함과 그 정숙함과 고매한 인품이, 그걸 누가 전줄 수 없는 그런 풍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뭘 여쭤도 여쭤기 전에구만 뭘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말없이 정진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됐죠. 일념으로 정진하라는 그 말씀이었죠. 말 없는 가운데 모든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묻기 전에 스님 사시는 모습에서 정진하는 방법이나 길이나 그걸 느끼게 하였죠. 예.
1: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구도자의 깊은 신심, 간절한 수행과 정진, 호방한 성품과 바른 안목을 갖추셨던 한국의 대선사 진재법원.
2: 큰 스님께서는 불조 79대 시민법을 이어받은 가나선의 대종장이시죠. 예하께서는 예불 참여는 물론이고 아침 울려까지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젊은 사람도 소화해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이 평생 이제 올곧은 그런 수행의 힘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그 사유의 세계가 아주 단박하고 감명직절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제, 그래서 혹자들은 큰 스님 모시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오히려 어느 분보다도 모시기가 쉬운 그런 이제 순수한 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님네들이나 사부대중이 본받으면서 수행해 나간다면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신을 버리고 지독한 인내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진재 스님. 수행 정진에는 용맹하셨지만 중생에게는 인자하셨다. 불조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배우며 익혀가고자 했던 스님은 참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에 몰두하기 시작하셨다.
3: 우주밖에 땅 하늘에 다 두루 감안하는 것이어서 말 몇 마디로 뭐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 자만 알거든요. 큰 스님 수행법이란 따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조의 가르침과 똑 일맥상 똑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골수가 되는 마음을 바르켜서 성품을 보라는 것인데, 예, 하도 일념을 통해서 어쨌든가 빨리 견성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스님이시야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라서 그런지 제가 느낀 바로는 중생심이 없더라고요. 일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그냥 하시는 것 같고 번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본 마음에서는 그대로 있고 바깥 일은 막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생심은 어서 빨리 번뇌세포 상당이 되고

0: 저는 입행 살아오면서도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1: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거대한 원력과 마주하다 보면 바깥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워내게 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 타인의 아픔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 내 안의 집착을 비워낸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채우는 것. 그렇기에 깨달음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진제 스님은 겨울 밤이슬같이 서늘한 결단력으로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을 기계를 내면에 채우고자 최상승의 세계인 향상일로의 경지를 개척하여 선의 안목을 진일보시키고자 했다.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하며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1957년 진제 스님의 세수 24세 때였다. 스님은 선문에 들어 오로지 화두 참고에만 몰두하고자 동화사를 떠나 운수행각의 길에 오르셨다. 처음 발길이 닿은 곳은 태백산 각화사 동암이라는 작은 암자였다. 모든 반연을 끊고 단신으로 각고 정진해 보리라는 각오로 비남자를 택했고 피감자로 하루 세 끼 배를 채우며 정진에 몰두했다. 진제 스님은 태백산 동암에서 다시 바랑을 짊어지고 이번에는 신라불교가 처음 전해진 천년고찰 선산 도리사로 옮겨갔다. 스님께서는 견성해야겠다는 일념에 마음이 달아 오로지 정진에만 힘을 쏟았다. 저녁 9시에 방선하면 선원 대중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살며시 혼자 일어나 두어 시간 더 정진하시곤 하였다. 그렇게 빈틈없는 수행생활을 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참선 도중에 반짝 떠오르는 조그만 직연을 가지고 알았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고하던 것도 놓아버리고는 해제만 하면 점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2: 24살 때 이제 가을 겨울 안거를 선산 도리사 가서 이제 7~8명 대중과 같이 지냈습니다. 여기 가서 참 하도를 짜고 씨름을 하면서 막 아주 막 등력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소견이 나가지고 이제 해제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묘관사로 갔어요. 공부에 대해서 점검을 왔습니다. 이제 됐던 행복선사는 바로 일러도 30번을 맞고 바로 이르지 못해서 30번을 맞네. 어떻게 하려는 거? 답이 제가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알아가 오게. 그래요. 저러고 나왔거든.

그때 향옥 선사는 중국 당나라 때 남전 선사의 참묘 법문에 대해 조주 선사께서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간 뜻을 한마디 일러보아라 했는데 스님께서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도리사 선원 안거 중에는 알았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만 여지없이 방망이를 맞으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스님께서도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0: 자신의 생각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하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2년의 세월을 어정쩡하게 허비해버렸다.
1: 아마 지금 제 방의 선원장급의 노수님들 이런 분들 30대 때 여기서 안 거쳤으면 이제 수작 아니다 할 정도로다가 다 거치신 분들이죠. 우리가 정명수님 모시고 살았을 때는 이제 얘기가 근무대에서 두 분이 이제 난투공항을 제시하면은 턱턱 척척 전개가 이어나가는 걸 보면은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고 근무대가 저 위에 있는데 나무가 그때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웃는 소리가 이게 다 들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면서 똑같이 장부의 몸을 바꿔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깨쳐가지고 저렇게 호탕하게 웃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런 자괴심에도 들고 더 분발할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백년함에 송철 스님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거량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묘관사 들어오는 길에 이제 해운정사 들러가지고 스님이 제시하는 난투공항을 척척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역시 막 진재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그 옆에서 모셨던 지금은 이제 딱 구천님들 되시고 제 방에 이제 선원연급 스님들 되셨는데 그분들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스님을 칭찬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부 부분에 대해서는.
2: 어른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지혜만 닦아서는 안 된다. 복도 같이 닦아야지. 지혜만 닦고 복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 지혜를 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모이질 않고 법을 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을 같이 닦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 상자들 오시면은 아주 일을 많이 시킵니다. 조인사 선생님의 그 특징은 오직 조사법만 하시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달마 선사께서 오셔가지고 전하신 직진심 전성선불 단박에 뛰어넘어서 이제 불지로 가는 그런 조사법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재미가 없는데 오직 그 법문할 때 일관되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나 지금이나 법문은 그 법문 몇 개 없어서 그게 저로서는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오직 그 화두 참선하는 그 법문 외에는 다른 게 없으시더라고요. 전번에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깨닫고 나면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코 속에 코딱지 같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시면서 오직 이 해탈법을 중요시 여기시는 깨달은 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세상 만사가 자기가 지은 업으로 환으로 일다 그냥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하는 이 공부만 하라고 오직 상자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지식의 면목을 느끼시겠더라고요.
0: 남전 선사의 참묘 법문에 대한 물음에 답을 못한 스님은 향곡 스님께 한방의 방망이를 맞고 오대산 상원사로 향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이 상주하신다는 지혜의 도량으로 해발 800m 높은 산 중에 더없이 청량하다고 해 선원 이름도 청량선원이라고 붙였다. 한때는 북방 제1선원이라 불리었고 근현대 한국불교의 법맥을 계승한 하남 스님이 학이들지언정 삼촌의 제자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으리라 하시며 목숨을 건 수행을 이어갔던 곳이다. 진재 스님 세수 26세 때 이곳 청량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을 하던 어느 날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마루 끝에 앉아 자신을 반조해보았다. 옛 도인들은 참으로 당당하여 낱낱이 법문을 확연명백하게 아는가. 누가 와서 물어도 의기당당하고 석화전광같이 답을 할 수 있는 해안이 열렸는가 하고.

0: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스스로의 대답은 여지없이 묵묵부답이었다. 도둑을 잘못 알아 자식으로 삼고 돌덩이를 금으로 삼는다면 결국 내 손해가 아니겠는가. 거짓에 사로잡혀 허송 세월을 해왔던 자신을 반성했다. 진지 스님은 여기서 모든 잘못된 소견을 놓아버리고 백지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는 굳은 마음을 다졌다. 그리고 눈 밝은 선지식의 의지에 공부해야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는 척 하지 말자. 진지 스님은 하심하는 마음으로 묘관음사 향곡 스님 회상을 찾아갔다.
1: 바른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바른 선지식. 그래서 반항을 짊어지고 남방에 행곡산사가 살림사가 갖춰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쭉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방부를 드리고 이제 행곡산사니까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사님 하도를 한 단 내려주십시오. 했거든. 이 어려운 관문을 그대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시거든. 생명을 떼어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도를 해결하기 전에는 바람을 지지 않겠습니다. 저를 안 떠나갔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라.
0: 향곡 스님은 진재 스님께 향엄 상수와 화두를 내리셨다. 향엄 상수화.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나무 위에서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고 손으로 가지를 잡거나 발로도 디디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설에 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입을 열면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답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외면하는 셈이 되는 난처한 경지를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하는 화두였다.
1: 이 하도를 해가지고 한 2년 5개월간 씨름을 했고 말이에요. 내가 그 27살 때거든. 새벽에 예불로 올라갔다가 막 밭이 넘어갔지 않는데 전기불도 없고 해가지고 어떻거든 그때. 일어나다가 하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행복선수 찾아가서 답을 하니 막 척척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증을 받았어요.
0: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일어서는 찰나, 향엄 상수와 화두가 타파되었다.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구도자의 신심 깊은 수행과 정진, 깨달음을 향한 열정은 호방한 성품과 바른 안목을 갖추셨던 당대 최고의 선지식 향곡 스님과의 인연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화두 일념으로 두문불출하고 정진하던 어느 날 가을, 드디어 향엄 상수와 화두의 관문을 뚫어냈던 것이다. 이전에 동문서답하던 미혹함이 거쳐지고 비로소 진리의 세계에 문답의 길이 열렸다. 그리하여 오도송을 지어 향곡 스님께 바치기를.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빛 용으로 화해서 한량없는

0: 조화를 자유자재하는구나. 이에 향국 스님께서 물음을 던지셨다. 너 문득 금시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몸을 움츠리고 당황해서 뒤로 세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향국 스님께서 옳고 옳다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다.
1: 예, 지금까지 공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래 와서 한국 선이 근래 어디 중국이나 일본이나 향상 일구를 뚫는 선지식들이 좀처럼 이렇게 안 보였는데 향국 선사께서 이제 봉암사에서 향상 일구를 뚫으시고 진지 선사께서 그 이어 받으셔서 제대로 한국 선을 두 선사께서 정상에 우뚝 올려놨다. 100점짜리로 우뚝 올려놨다. 그거는 세계 역사상으로도 지금도 찾아보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이 공부는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억만년 수천 년이 수억급을 두고도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이런 큰 선지식을 인연이 돼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발심 수행장을 공부하던 행자 시절에 큰 스님 발심은 언제 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발심은 한 번 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두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다. 화두는 한 번 들었다 하면 용맹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선 수행하는 수행자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조금도 끊어짐이 없이 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가치는 머리나 옷의 형상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밝은 안목만이 천고에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세상과 청상 중 어느 것이 좋으냐 봄이 오니 꽃 피지 않은 곳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0: 모든 강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듯 수행자 또한 그러해야 한다. 바다를 보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강물을 본들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깨달음에 목말라 했던 진제 스님, 견성하고자 했던 스님의 간절한 바람은 비로소 눈 밝은 선지식 향국 스님을 만나 빛을 발했고 오두성을 지어 바치니 인가를 해주셨다. 향국 스님의 인가 이후 진제 스님은 또 다른 고난에 막히고 마는데 그것은 중국 당나라 설두 선사도 20년을 참고했다는 일면불 월면불 화두였다.
3: 이게 봐가지고 3, 4년 세월이 흘렀는데 주님으로 위대한 법을 고존한 안목을 가진 이는 마조 도인이거만 마조 선사에게 아침마다 문안을 올리는 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새 팽이 주무셨습니까? 잘 쉬었네. 그러네. 하루는 난데없이 똑같이 물었는데 과거 부처님 명호를 말하거든.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과거 수억급 전에 그 부처님 명호거든요.
0: 일면불 월면불 화두는 한 번 들었으면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해야 한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문득 생각이 멈춰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다.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한 생각이 흐르고 흐르다가 후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3: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씨름을 했구만 해요. 그때 나이가 30, 아메 3세기입니다. 그게 해통이 되면 해서 그거가지고 5년 만에 그걸 해결해가지고 인증서를 받았어요. 인가.
0: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 정상 무너지고 병력 같은 일 아래 천만 갈등 흔적 없네. 두 칸 토굴에 다리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 맑은 바람 만년토록 새롭도다.

0: 온갖 차별법문에 걸림이 없이 상통되어 오두송을 읊으셨다. 진리를 찾아 나선 젊은 고도자의 신심 깊은 수행과 정진,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열정. 대오견성에서 도업을 이루고자 했던 진제스님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으로 정진의 정진을 거듭했고 비로소 은산철벽을 뚫었다. 필부에서 당당한 이 땅의 선지식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옛 춘추시대 관중과 보숙처럼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였지만 깨달음에 이르게 한 이는 향곡선사였던 것이다.
1: 고금을 통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경계를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법신의 경지, 열애선의 경지를 맛보면 그것이 공부가 다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부쩍 있습니다. 그런데 향곡 진제선사께서는 그 열애선 경지에서 더욱더 수행하고 수행해서 다시 한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향상일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나 달마나 육조스님의 경지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화두를 한 꼬정에 켜서 자유자재로 어떤 화두든지 그렇게 즉시에 찰나에 대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향엄상수화,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타파한 진제스님은 세수 33살이던 1967년 하안거 해제 다음 날 향곡 스님을 찾아가 여쭙기를, 불안과 해안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안목입니까 하니, 향곡 스님께서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 답을 하자, 오늘에야 비로소 선사님을 친견했습니다 하니, 향곡 스님이 되물으셨다.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 관! 이라 진지 스님이 답을 하자 향곡 선사는 옳고 옳다 하시며 태고 보우선사로부터 경허, 해월, 은봉, 향곡 선사로 이어져온 임재정맥의 법 등을 부촉하시고 진제라는 법호와 함께 전법계를 내리셨다. 진제 법원 장실에 붙이노라.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하오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
2: 그때가 이제 세상 나이는 33세, 만으로는 32세가만 만인 앞에 진리의 전을 패거나 거두거나 그대에게 맡겼는데, 이게 있어야 이제 진짜 법을 받았다는 게요. 그래서 행국 선생에게 내가 방매를 맞고 그러한 최고와 인증서를 받았구만.
0: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진리를 찾았으며 열반의 순간까지 길 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끌어안았던 부처님의 삶처럼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지극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도망칠 곳 없는 사지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싸우게 된다는 뼈저린 통찰. 그것이 진지 스님의 지혜였던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은 진지 스님을 더욱더 향상 일로로 이끌었다. 두문 불출, 용맹 정진. 오직 참선 수행의 한 길을 쉼 없이 걸어온 진제 법원 대선사.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어떤 것이 참 나인가? 그 본 마음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 우리의 마음도 진제 스님의 마음같이 닮아가기를 서원해본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품은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오는 5월 30일에 부산 금정구 더군사에서 진행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5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

0: 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제가 이 저 BTN 방송에서 아마 이 건강경 저 내 안의 선지식 건강경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것이 아마 만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 제목을 차츰차츰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제목으로 시작을 했느냐면은 그 생활 속의 건강경, 속의 건강경, 이제 건강경에다가 생활 속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다른 어떤 뭐 스님이나 또 학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최초로 생활 속에라는 단어를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요거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한 몇 년 하고 요것도 몇 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에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이라는 제목으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몇 주 전부터 또 역시 금강경 내용이고 그 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금강경을 실제로 실천해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면 금강경을 실천하면은 도통이 되고 뭐 극락세계에 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도통으로고 극락세계를 간다라는 그 도통 극락세계라는 게 알고 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도통이나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게 바로 도통이고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을 현대판 도인이신 백 박사님은 일깨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즉 완전한 사회 대개 우리 저 수도를 하게 되면 오타각세를 떠나서 맑고 향기로운 산속으로 이렇게 가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이 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 세상을 등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불자들이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농경 시대의 일이고 아마 우리 이제 발근이의 말에 의하면은 그 건강경을 제대로 깨친 이의 소견이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해능대사도 그 불법 재세간 분리세간각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진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말만 들었지 과연 그런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도인이 이제 태어나셨죠. 그게 이제 백 박사님인데 바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도통이고 극락이고 그렇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슬기로워지고 진짜 참 불법의 위대한 가치를 잘 알 수가 있다. 아무리 같이 불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불법이고 죽어서나 쓸모가 있고 깊은 산속에서나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불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으로 금강경을 해설하려고 노력한 것은 금강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형상 없는 도통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인,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바로 이것이 참 극락세계다. 이것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극락세계를 주인공이 돼보자 세상을 떠나서 오타각세를 떠나서 맑고 맑은 산, 푸른 물을 찾아서 산 속으로 가지 말자. 이 사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고 극락세계를 만드는데 건강에 주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해서 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맛을 본 사람들을 제가 이름해서 절대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도통을 체험했지만은 그네들이 얘기한 극락세계나 도통의 세계는 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고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고 도통의 세계라는 것은 신비한 뭐 그런 도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마음속에 있고 현실 속에 있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건데 얼마나 실용적이고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바로 그저 한 몇 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새로운 불법이죠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불법인데 이런 새로운 불법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라 되는 많은 법문을 하셨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 없고 보시니까 그리고 이 중생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하셨죠. 그 경전에 보면 12년을 수도합니다. 이제 처음에 6년은 스승을 따라서 배웠어요. 그런데 스승을 따라서 배웠는데 다 스승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스승이 가보라는 경지를 다 가봤는데 제대로 가르쳐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6년은 혼자 고행을 하시면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나머지 6년의 고행 속에서 대각을 이루셨다고 그러죠. 대각을 이루셔서 그 당신과 같은 이런 참 수도에 목마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그래서 사람들 구제하는 설법을 하려고 보니까 설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완벽한 부처님인 거예요. 다들 전지전능은 위대한 존재한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설법을 안 하고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제석천이라는 천신이 나와서 지금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다 부처같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스스로 부처라고 위대한 능력자라고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찾게 하도록은 이 세상에 남아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석천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세상에 나서서 이제 법을 설했는데 정말 이 너희들은 닦을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바로 곧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서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그래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한테 매달려야만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래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헐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많고 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걸 풀어주고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법문이 아음부 법문이라고 해서 즉 고통을 없애는 고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엔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본래 없고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게 있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고통을 없애는 도도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알맞게 본래 없는 것이지만 알맞게 이 얘기를 해 주시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아음부 이제 경전이라고 해서 12년을 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고통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을 없애는 법문. 이 고통과 한은 약간 틀립니다. 이제 그것을 설해서 마음속에 한을 풀어준 것이 바로 방등부 법문이라고 해서 8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한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끔 됐을 때 너희들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 해서 밝게 해주시는 법문 이것은 이제 반야부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이제 20여 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근기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알맞는 이야기만 해주실 뿐이지 본래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 능력을 그냥 탁 치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부처님은 아무 하실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밝은 스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이제 말씀하셨대지만 이것이 이제 49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말씀하셨대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다. 부처님은 고통도 없고 한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알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전지전능한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고통도 있고 한도 있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착각이거든요. 착각이라고 그러면 아예 부처님 말 듣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 고통도 있다 한도 있다 너희들 모르는 거 많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생의 마음이 돼서 중생의 그 하소연을 하나하나 귀로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풀어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소멸케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 재앙을 소멸케 해주고 소원을 성취해 준 그것은 부처님의 본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겠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생의 무량한 번뇌이다. 예, 사실 부처님은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셨다.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 금강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러는데도 매우 필요한 지식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생의 무량한 본래다. 사실 부처 우리가 공부 잘하면 발만 대적용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아예 불교 공부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 고통도 있지 한도 있지 내가 푸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그렇게 하면서 중생의 마음이 돼서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고통도 풀어주시고 한도 풀어주셨지만은 그 얘기는 사실은 부처님이 본래 하고 싶은 이야기 깨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깨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무량 번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세에 백석옥 박사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선 부처님과 똑같이 큰 깨침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저를 가르쳐주신 스승이기도 한데 독일에서 일찍이 철학 박사를 하셨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금강산으로 이제 출가를 하셔서 수도를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그 얘기를 하세요. 무척 도통이 오고 싶었대요. 그때 목표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 수 있냐, 과연 해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독일에서 아무리 공부했어도 서양 학문 갖고서는 언제 해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가서 열심히 10년 수도를 하면서 아 해방도 언제 되는구나 그러면서 확실히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비밀이 풀리고 의문이 다 풀리셨다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도통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더라. 내가 도통을 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십니다. 도통이 정말 있는 모양이더라. 이렇게 저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도통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대 세계를 체험한, 즉 도통의 세계를 체험한 백박사님께서는 이제 그게 바로 백박사님입니다. 주위들한테 이야기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는 내 소리가 아니다. 그때 그대 업장을 닦는 데 필요한 그대의 소리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서 책에다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잘 보세요. 이것은 서가열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거보다 2500년 후에 백박사라고 하는 한국에 태어나신 도인이 당신의 깨침의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소리 비슷하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서가열께서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그때는 농경시대였습니다. 농경시대라는 것은 직업이 농사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그 관리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농공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조선시대도 직업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농민이 8할이나 됐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농민이 9할 이상 됐을 거예요. 선비나 장사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몸 만드는 쟁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사꾼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농사꾼이었지만은 전 세계가 농경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대를 구분할 때 농경시대, 산업시대, 또 산업시대에도 1차 산업혁명시대, 2차 산업혁명시대, 3차 산업혁명시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시대 이렇게 사회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를 구분하는 용어도 많아졌습니다. 즉 지금은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예전엔 농민이 8, 9할이었다면 지금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옛날 사람들보다 지식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을 빌리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리다가 인터넷의 힘을 빌리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정도로 사회가 단순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부처님께서 아주 큰 대각을 이루셨을 때는 농경시대였습니다. 사람들로 지식 정도가 아주 낮았어요. 단순했어요. 이건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방법은 단순한

쉬웠고 한마디만 하면 그저 그 사람들은 아는 게 죽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굉장히 지식이 발달해서 그리고 제도가 옛날에는 임금이 하나 수많은 사람 통치했어요. 그 임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임금에 다들 똑똑하고 다들 지식이 많고 소위 민주주의 사회라는 데가 보급이 되면서 누구 한 사람 말에 좌지우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고집도 세고 다 유아독존격인 그런 일당백의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말씀하신 그 시대에 알맞게 그 사람한테 알맞게 해서 밝게 해주시는 그런 설법, 그런 설법 우리가 수기설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맞게끔 얘기를 해야 알아듣죠. 알맞게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듣죠. 근데 예전에는 직업도 단순하고 대부분이 농민이고 또 지식 정도가 뻔했습니다. 복잡한 얘기해줘도 몰라요. 날카로운 질문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시고 그것만 잘 지키면은 악도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때하고 틀립니다. 그때는 살생하지 마라. 잘 지켰어요. 고기 먹지 마라. 고기 안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기 안 먹을 수 없어요. 전쟁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탐진치가 있는데 그 탐진치를 눌러 참을 수 없잖아요. 그 탐진치를 없애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살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악도야? 예전에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그 말 그대로 지키고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살생을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생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옛날 식의 법문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시대에 도인이 태어나신다면, 요새의 부처님이 태어나신다면 2500년 전에 서가열의 불법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현실을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현실을 떠나서 따로 극락세계에 있는 줄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한 많은 사람, 고통 많은 세상 빨리 청산하고 뭐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다면 그 세계에 가서 유유자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가톨릭에 있는 여러 가지 수녀나 신부들은 이런 소리만 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또 기독교 목사들도 그래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많고 한 많은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죽음 저 너머에 천당이나 극락이 때문에 바로 거기 가길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나 극락을 갖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통을 해서라도 금생에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도통의 세계가 있느냐?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책에는 경전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백박, 우리의 밝은 스승이 보니까 천당도 없고 극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극락이 어디 있느냐? 내생 있는 것도 아니더라. 지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으면 그게 극락이고요. 또 사회생활 잘하면 그것이 극락이고요. 유능하고 지혜로우면 그것이 극락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열심히 수도하면 도통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도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그 안에 극락이라는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활을 잘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금강경이다. 이런 뜻으로 생활 속에 금강경을 했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그게 바로 금강경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떠나서 도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뒤에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 도통이고 또 건강한 사회인이지 이걸 떠나서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강조해서 이런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도통이나 극락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일깨워주신
우리 스승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강의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가 더 실용적이다 이래갖고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10년씩이나 이 강단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강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실체도 없는 도통의 소리나 하고 극락세계 즉 경전에 그런 소리가 참 많이 나와요. 너희들 금생에 고생한다고 고생 많지. 근데 아미타불 열심히 해. 그럼 금생에 고생해도 내생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할 때까지 계속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도통까지 하니 야 아미타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저 금강경 하기 전에 금강경도 뭐 도통도 다 싫다. 금생에 아미타불이나 열심히 해서 내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거기서 성불할 때까지 계속 수명도 길고 지혜도 한량없고 그렇게 된다면 극락세계 가는 게 최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극락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극락세계가 어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해능대사가 얘기했잖아요. 10악, 10가지 악을 없애면 10만을 가는 거고 8가지 삿된 걸 없으면 8천을 가는 것이다. 바로 10만 8천의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잘 없애면 지 마음속에서 극락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를 이루는 길이고 도통의 길이다. 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똑똑하고 고집도 셉니다. 그러니까 불법도요 서가의 시대의 불법과 요새 시대의 불법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요새 시대에 알맞는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 불법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요새 사람들입니다. 요새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요새 사람들의 법문인데 그 법문은 이 시대를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법문이고 이 시대를 실기롭고 능력 있게 사는데 그리고 이 시대를 극락세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식의 뭐 극락세계를 찾고 참선해서 도통의 세계를 찾고 한번 부처가 되면 일초지기 멸이지 한번 딱 깨쳐서 도통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다시는 고생이 없고 영원한 행복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도통만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서는 지금 절대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은 점점 이 세상에서 퇴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알맞은 불교를 해야 불교 신자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알맞지 않은 불교를 한다면 점점 사람들은 불교에서 외면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기독교도 내생에 있는 천당, 금생의 천당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얻는 천당.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대책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생에 잘 살고 금생에 유능한 사회인이 되고 극락도 금생에서 찾아야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 찾아야 된다. 도통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가르침 이게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저도 이게 싫었어요. 싫고 어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면 금생에 좀 고생도 하더라도 어때요? 내생에 극락세계 아미타불 품속에서 다 뭐 조금 고생하더라도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 도통하면 그 길이 참 좋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선 당장 사회생활할 때부터도 뒤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도인을 만났는데 그 도인의 가르침 참 실용적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내 마음부터 극락세계를 만들고 현실을 극락세계를 만들고 가정을 극락세계를 만들고 사회를 극락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유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부처님 이야기와 현대판 도인 백성옥 박사를 둘로 구분했듯이 이 도표도 보세요.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농경시대 부처님 석가여래와 인터넷 혁명시대, AI 혁명시대 옛날 농경시대 부처님은요
탐욕을

롭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시해라, 베풀어라. 이왕이면 티 없이 베풀어라. 무주상 보시만 가르쳐주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냄을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동체 대비예요. 그리고 이제 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만한 거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이제 그렇게 되면 돼요. 바쳐라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개중에도 옛날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보통 농민들은 요렇게만 해서 탐진치를 닦아서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도통의 세계까지는 감히 바라질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한자를 읽고 경을 읽고 읽으면서 아, 도통의 세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도통을 많이 그 추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고려, 신라 때나 고려 때부터 쭉 그렇게 돼서 신라 고려 때는 그 귀족 불교라고 해서 하이클라스만 불교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버려라의 핵심은 버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을 자꾸 없애려면은 자꾸 베풀어라. 보시해라. 이왕이면 티내지 않고 베풀어라. 그럼 탐심이 깨끗이 없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영생을 살 것이다. 바로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을 없애면은 요거보다 한층 더 높은 대승보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가르치셨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치심까지도 없애면은 아주 부처까지 되리라. 요걸 최상승이다라고 대충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옛날 불교입니다. 여기 옛날 불교. 근데 옛날 불교 중에서도 아주 그 농민들이 많았을 때고 지식 정도가 좀 낮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을 내는 사람도 적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던 그 시대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뽑아서 미래를 알고 다 그러잖아요. 미래에 무슨 병이 걸 걸 알아서 미리 그런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설픈 식의 전문가들은 이제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서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시대가 바로 현대다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선지식이 바로 전 백 박사님이라는 거고 뭐 인터넷 혁명시대, AI 혁명시대, 또 하나 붙이면 개놈 혁명시대. 즉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할 때 그 지능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지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서 살게끔 일깨워주신 선지식이 필요하다. 서가열에도 요세우조 때문은 옛날식으로 가르치시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즉 소유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저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네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은 옛날 사람이나 요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혁명시대 뭐 물질 만능 시대라 하더라도 재앙을 화재, 외롭고 공포 이런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참아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빌어라 이래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요새 도인은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고 할 때 모든 재앙이 다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이 각종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무지허죠? 우리는 무지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스님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은 뭐 다 갑니다. 이제 보세요. 과외 공부 선생, 쪽집게 과외 학원 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교수, 전문가, 판사, 검사, 의사 다 꽝입니다. 다 챗GPT가 다 하는데요. 그러면